0: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1: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2: 어?
0: 그래.
3: 울부짖는 천둥!
1: 후유화는 흐려!
4: 하울로! 파니셔!
5: 대변인, 기다리고 있을게.
0: 나, 아까운 짓을.
3: 왕자수 백기사를 풀어줘!
0: 너 쓸모없는 브리시.
6: 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1: 뒷발트, 셋업! 시로 셋업!
3: 가이자 툴! 나이트 그리폰 셋업! 피치 오버!
7: 좌표 전송할 겸!
1: 지금이야! 기간 지났어!
0: 잘 됐다!
1: 스카이 갤럽 셋업! 프록시마!
3: 에이코!
0: 여긴...
3: 성공이야! 어서 닫아!
8: 어? 어? 뭐하는 거야?
1: 잠깐 다녀올게.
8: 솔레요!
3: 타이런트 제로를
7: 스펠란자 호에 가둔다고?
3: 농담하는 거지?
9: 당장 파괴신을 보면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그나이드를 이용해야지.
10: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9: 걱정 마. 저 뱀 강해.
7: 맞아. 20억 메탈 카드 곳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1: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9: 수랑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다. 파괴신이 우리 메탈 카드봇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 절대 못 보지.
3: 알겠어, 대장.
11: 어쩔 수 없나?
3: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1: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3: 좀 무섭긴 한데.
10: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1: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10: 어, 뭐 그렇지.
11: 그런데 오그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9: 하루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7: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3: 거기 정신 사나우네. 가자!
11: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3: 다 방법이 있지.
8: 지구를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6: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그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3: 설마 제로를 설득할 생각인가?
8: 어? 뭐야 잠깐! 넌 실수 없으셔!
0: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1: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0: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1: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8: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3: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8: 왜 나한테 말도 없이...
11: 솔레이유...
7: 어,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3: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1: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0: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1: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0: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1: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0: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1: 소중한 친구야.
8: 오그나이저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9: 적어도 내일 아침은 대회해. 미안하고.
12: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7: 하지만 제로의 응용은 아직.
6: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8: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3: 데비 아이오는 괜찮을까?
1: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7: 제로는 헤비 아이언의 집착을 누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3: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네.
3: 뭔가 알아냈어?
13: 그래, 파괴신의 정체말일세.
7: 이건
13: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8: 그 난리 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3: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 따위가 아니야.
1: 아이들!

0: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 봇이었다는.
1: 정답.
2: 거봐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3: 타겟신에 피해서 숙주인 메탈 카드 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4: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서 뗀 일인가?
1: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럼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5: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군.
6: 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기다. 자가 눈에 희망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7: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시야.
0: 어? 난 괜찮던데.
8: 어? 시로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9: 아무라서 그런 거 아니야?
1: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균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종이 가능하다면?
10: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카드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3: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8: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봇이라면.
5: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2: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6: 세워보자고.
10: 이제 남은 건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3: 친구라, 그게 네 존재의 의미냐?
1: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3: 이 나와 친구라.
1: 웃을 줄은 아나 보네.
3: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1: 어? 그래?
3: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1: 그렇다고 믿고 있어.
3: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나?
1: 아, 춤추기는 빼고.
3: 널 잃는 게 두렵겠군.
1: 뭐?

0: 당장 꺼! 없어!
1: 보건회사를 작동시켜! 당장! 아니,
2: 말했잖아! 지금 작동시키면 뭘
1: 더! 상관없어! 치료!
3: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 그 끔찍한 것이 그리도 소중하다면 소중한 존재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한 너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더라. 그 늑대로 좋은 딸감이 되겠구나.
4: 주연!
5: 아!

0: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우리 먹다 기대하겠네. 블레이어!
1: 형! 형!
2: 입구를 막아!
0: 자, 기도에 응답할 때다.
3: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막아버린다.
4: 솔레이유.
2: 카네리아, 형님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1: 다른 개체들도 여기로 이동 중이야.
4: 준!
5: 하지만 솔레이유가...
4: 이 아이 괜찮을 거야. 어서들 가.
6: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4: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5: 당연히 믿지. 펜타곤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6: 안겨봐!
0: 강철의 씨앗들이로군. 어서 비키거라.
5: 타이건!
7: 타이건! 캐논레이더!
5: 솔리드혼! 셋업!
7: 아이야! 페이카!
6: 왔구나!
5: 솔리드혼! 넌 객체를 막아줘!
7: 마지막에 승진!
6: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5: 어? 블루캅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8: 시간 끌기 정도면 재볼만해.
7: 볼라리!
5: 타이건, 물러서!
4: 플래시벡터!
5: 다크비트! 레너!
0: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4: 플래시벡터!
5: 다크비트!
4: 플래시스테이커!
5: 파킹 헤너!
6: 으아!

0: 너한테 터져나 메탈 카르버글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난 이제 멀어온 적의 족장이 아니야. 요즘 불과 뒤질 수 있는 동지가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
1: 플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2: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따지러!
1: 아니, 난 알아!
2: 쉽게 그 입을 놀지 마라!
3: 레드 블리츠!
4: 야! 난 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1: 와이드 하나도 못해 정던 스타 가디언이
2: 몰라!
1: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이렇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인 녹슬도로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탈 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5: 하지만
2: 난 어떻게 해야 된 말이야.
6: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걔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1: 그 아이는 그렇게 쉽게 너희 곁을 떠나지 않아.
6: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1: 준이 우리를 믿어왔던 것처럼.
7: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오,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8: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든든하,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플레임 노바, 제거!
7: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질 속이로군! 별을 지키는 자!
1: 서용관님!
9: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8: 왜? 틀렸어?
1: 정답이다!
8: 플레임!
1: 해체!
7: 지면의 주인이여, 지금입니다!
1: 조금...
6: 어서 플레이온을 옮기!
7: 주인이여, 불안전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기필코, 기도를 완성!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G-I-A-N-T, Peng! Wow! Giant Peng TV, wow! Giant Peng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eng의 creator, Peng Peng! Yo, Giant Peng TV, let's go! Do.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원하!
1: 원하! 잘 지냈어?
0: 나 잘 지냈지, 언제는?
1: 아, 나 안 본 사이 한 3kg 쪘나?
0: 더쪄도 돼, 더쪄도 돼.
1: 더쪄도 될까?
0: 그럼 여름에는 원래 찌는 거야.
1: 아, 그럼 여름에 쪄야지.
0: 아, 근데 잠깐만, 언지. 여름하니까 지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언지가 또 여행 박사잖아요.
1: 나 여행 박사지, 척척 박사지.
0: 아니, 그럼 여행 휴가 어디로 가는 걸 추천하십니까?
1: 아, 내가 아주 좋은 휴가지가 있는데, 또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그렇죠. 원래 여행은 뭘 사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1: 그게 제일 재밌어, 사실.
0: 그럼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1: 그게 제일 재밌어.
0: 자, 그럼 준비하러 갑시다.
1: 가자.
0: 자, 아, 이곳은 바로
1: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여기, 여기.
0: 야,
1: 야, 입장.
0: 와!
1: 시원해.
0: 야, 이거 뭐야, 이거.
1: 나 젠지 바락이잖아.
0: 아, 바락이가?
1: 아, 또 따라가야 되잖아. 난 또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지.
0: 그치, 그치. 또 트렌드 에 빠질 수가 없어.
1: 아이, 그럼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나 옛날에 어릴 때는 젤리슈즈가 팔았는데 그거 다시 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0: 어머!
1: 이런 거. 젤리 같은 슈즈.
0: 이거 화장실 신발 아니야?
1: 맞아. 화장실 휴즈인데 요즘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0: 야,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만.
1: 이거를 막 꾸미는 게 유행이야. 신발에다가 이런 거 골라가지고 달면 돼, 달면 돼. 평소 신발 사이즈가 있을지 모르겠네.
0: 아, 그러니 이거야?
1: 아, 한번 들어볼까, 그래도. 아, 근데
0: 잠깐, 이거는 오해 소지가 충분합니다.
1: 이거 누가 봐도 펭수 신발 아니야?
0: 잠시만요. 요즘에 펭귄이 많이 입고 그랬나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사야겠구만. 이게 내가 아니면 이건 영원히 못 팔 것 같은데요?
1: 펭수는 파츠를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본격적으로 한번 아주 그냥.
0: 좋았어.
1: 쓸어 담아!
0: 다 담아!
1: 쓸어 담아!
0: 이제 시작이야!
1: 야, 나는 좀 강렬한 걸 좋아해가지고.
0: 강렬한 거.
1: 이런 거.

0: 돼지.
1: 오, 이거 이쁜데, 이거?
0: 그 펭수가 우와. 발 사이즈가 뭐야?
1: 650.
0: 650? 그러면 이런 큰 걸 해야지 좀 비율이 맞겠다.
1: 오, 귀여워, 당큐.
0: 티가 나겠네.
1: 오, 귀여워. 이 색깔 좋아.
0: 이 색깔 좋아. 아, 펭수 근데 컨셉이 있어? 꾸민 컨셉?
1: 어, 컨셉?
0: 어.
1: 다다익선.
0: 다다익선?
1: 어. 오, 감.
0: 어, 감? 아, 야, 이거 망고 좋아해, 망고.
1: 감 왔다.
0: 망고.
1: 망고 좋아. 아.
0: 꽃. 이따 담자.
1: 술을 담아!
0: 보지도 않고 막 담네. 이야.
1: 나의 운명,
0: 이것도 예쁘다.
1: 웨이스픽, 웨이스픽. 팍팍팍팍팍, 쭉쭉팍! 이거 담아, 담아! 뭘 담는지는 몰라도!
0: 근데 이거, 뱅크 이거, 얼만진 알아?
1: 이거 다 통이었어.
0: 뱅크, 계산하러 가자. 펭수 쇼핑 좋아하네.
1: 아, 우리 또 어. 이거 쇼핑 많이 해봤잖아, 또.
0: 어, 여기,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1: 이건 뭐야?
0: 아, 모자를 파네?
1: 오, 우와. 잠깐만, 여기는 다 원기가 잘 어울릴 만한
0: 야,
1: 것들이
0: 있네. 오, 야, 나 이 색깔도 귀엽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오늘 약간 핑크 스타일에.
1: 오! 자, 자, 계산합시다.
0: 아, 계산하러 가자. 그럼 잠깐만, 펭수야.
1: 왜?
0: 내가 안경을, 여기 안경이 멋있는 게 맞네?
1: 아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0: 나 장바구니 좀 잠깐만 들어봐. 안경, 안경은 좀 양손이 필요해.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1: 어.
0: 핑크도 있어, 핑크.
1: 아니, 느낌이 있니?
0: 이거, 이거는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1: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 거
0: 없어. 잠깐만, 펭수야, 나 좀 갔다 올게.
1: 야, 뭘 물어보는 거야?
0: 이야.
1: 지금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0: 펭수야! 펭수야, 이거 어때? 이게 다, 이게 다.
1: 어, 둘 다 이뻐.
0: 아, 이거 하나 골라줘야지.
1: 오, 빨간색 예쁘다.
0: 빨간색으로 할까?
1: 어, 그거 다. 다 있어?
0: 펭수야, 이거 좀 멋있지? 아이고, 펭수 전화기 하네. 우와, 양말도 팔고 막 난리가 났네.
1: 여기는 왜 계산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0: 여기 젠지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요즘에 볼펜도 꿈인데 또 휴가 가려면 템을 빼야 돼.
1: 이 젠지 바라기야. 그런다고 당신이 젠지가 된 것 같아.
0: 나 이름 젠지잖아 이제. 나 이제 젠지라고 불러.
1: 아, 젠지의 하루.
0: 나 젠지가 이거 젠지의 하루.
1: 아, 젠지.
0: 안녕하세요.
1: 제발 계산해 주세요. 어, 맞니 이거?
2: 30분
0: 계산만 지금 30분 걸리겠어.
1: 어, 근데 많긴하다요.
0: 나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
1: 야, 잠깐.
0: 9개인데.
1: 잠깐.
0: 어.
1: 내가 한 움큼이 9개였던 것 같은데. 한 움큼에 65,000원인 거야?
0: 야.
1: 우와. 어이구.
0: 큰 손이네. 우와.
1: 어, 도대체 이런 유행이 왜 유행해가지고?
0: 내가 알기론 소확행 유행인데. 펭수 스팽글 값만 20만원.
1: 이게 소확행이라고
0: 내가
1: 지금?
0: 내가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이야 이거.
1: 잠깐. 이게 뭐죠?
0: 이야.
1: 이야. 부자가 나왔어요.
0: 이야. 이제 가자 펭수야. 여기로 나가자.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1: 한 짝당 12만원.
0: 한 짝당 12만원. 여기가.
1: 근데 뭔가 든든해. 어.
0: 그래도 좀 귀엽다. 내 거 어때?
1: 봐봐.
0: 난 좀 시크하게.
1: 오!
0: 블랙 앤 레드 앤 화이트야.
1: 너무 좋은데 이거?
0: 괜찮지?
1: 야, 이게 또 꾸미는 맛이 있니? 아, 이거
0: 나 이거 이제 착착착착 가려고.
1: 근데 있잖아. 어. 이제 어디 가야 돼? 약간 어. 조금 힘들거든.
0: 어, 펭수 우리 집 갈래?
1: 어! 맞다! 이사하고 나 못 갔잖아.
0: 우리 집 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보자.
1: 어, 너무 좋아.
0: 아, 그래. 덥다.
1: 아싸, 가자.
0: 젤리 술 주고 보고.
1: 젤리가 녹겠어, 지금.
0: 진짜 내가 녹겠어. 어. 가자.
1: 오!
0: 첫 손님이야.
1: 진짜로?
0: 나 장난 아니야. 나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어.
1: 잠깐만.
0: 예.
1: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어, 어, 아, 뭐, 뽀쩍 하더도 잘한다.
1: 이거 뭐야? 아, 참, 그 쇼핑 중독이야, 이 정도면은. 어, 실례합니다.
0: 첫 공개야.
1: 진짜로?
0: 펭수한테만 특별히.
1: 대박이다. 와, 집 너무 깔끔한데요? 그거 내가 급하게 또 집을 오느라, 딴 건 못 주고.

0: 꿀.
1: 아,
0: 이거.
1: 우와, 이거 뭐야? 어머, 귀여워.
0: 귀엽지, 이거?
1: 오, 파스텔 펭수네?
0: 맞아.
1: 우와. 여기 집구경 한번 해볼래?
0: 어, 시켜야죠.
1: 아, 여기, 저, 가.
0: 여긴 과연 어떤 방일까요?
1: 거의 내가 뭐가요? 아주 누워있는 곳. 아. 아무것도 없어. 침대.
0: 아니, 딱, 진짜 잠자기 딱 좋겠다, 여기.
1: 어.
0: 뭐 왔어요?
1: 뭐 왔어요?
0: 자, 다음은 어딥니까?
1: 아, 병님, 내가 이제 평생의 로망, 통로 드레스룸.
0: 와우!
1: 펭수 여기 올 때 낄 수도 있어, 펭수는. 펭수. 아, 펭수 낄, 여기 좀 자랑하고 싶은 게.
0: 어머, 이거 뭐야?
1: 니트 딱 색깔별로 하고, 이거 옷도 착 색깔별로 딱 하고.
0: 어머나.
1: 이거 모자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 모자는 아직
0: 좀. 이게 정리가 다 모자라고?
1: 아니, 모자가 내가 정리가 좀 안 됐어.
0: 아니,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잖아, 언니야.
1: 다 알아.
0: 그럼 나 하나만 줘. 하나 얻어도 절대 모르잖아.
1: 아니야, 문 닫아버려야 돼. 예, 왜?
0: 그거 어디 갔어? 우리 같이 샀던 거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1: 아, 김장 조끼? 너무 맘에 들어요, 사장님. 내 스타일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1: 아, 김장 조끼?
0: 응.
1: 아,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없어졌어.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이사를 하면 더 없어진 거지.
0: 버렸네?
1: 아니, 없어졌어.
0: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지.
1: 버렸다기보다는 없어졌다니까. 좀 느낌이 달라.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병사,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0: 가자.
1: 가자. 서로 상처만 받겠다.
0: 여기서 또 원지의 그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만. 어, 뭐야?
1: 뭐야?
0: 고화질 잊지 말자. 이게 뭐야?
1: 아, 내가 맨날 저화질로 출력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20년 되냐고. 근데 저거 붙여도 자주 잊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내가 이거 굿즈 좋아하잖아. 굿즈.
0: 굿즈구나. 이건 뭐야? 앨범이다.
1: 아,
0: 뭐야 이거?
1: 나 비행기 티켓이야.
0: 우와.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탄 거야?
1: 아, 몇백 번 탔어.
0: 우와.
1: 저기 더 있어. 이번에
0: 더 있다고?
1: 더 있어. 이거 또 꼽아야 돼. 여기 저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0: 자랑할 만하다 그건.
1: 선수 좋아하는 거 많지?
0: 너무 좋은데 이거?
1: 아, 그럼 그럼.
0: 아인슈타인 좋아해?
1: 나 천재를 좋아해.
0: 그래서 날 좋아하는구나.
1: 펭수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0: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되겠어, 원지.
1: 뭐가 안 되겠어?
0: 원지, 내가 원지를 위해서 이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버릴 건 버리고.
1: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야?
0: No, no, no. 저한테 버리게 해드릴게요.
1: 아.
0: 자. 자, 버리러 가봅시다.
1: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펭수.
0: 이겁니까?
1: 아, 내가 사실 나눔하려고 벌써 모아놓은 박스가 있어.
0: 이걸 왜 놨어, 지금?
1: 아, 이거, 나도 모르게.
0: 왜 나눠, 이거를?
1: 아니, 이거 나도 모르게 들어갔네.
0: 잠깐만. 이걸 다 나눔을 하려고 이게 모아놓은 거다.
1: 이거는.
0: 그건 뭐야?
1: 이거 모로코에서 산 필이야.
0: 이거 해봐.
1: 안 나, 소리가 안 나.
0: 버려!
1: 이거는 손모가지인데.
0: 버려!
1: 층간 소음 없이 운동하기 딱 좋대.
0: 그게 뭐야?
1: 이게 내가 이걸로 유지어트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두 번째 펴봐. 이게 봄 알아. 이게 운동이 싹싹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에 만 칼로리가 찬대. 그러면은 이제 뼈말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넣어줄게. 야, 펭수.
0: 와.
1: 펭수야, 이거 너한테 잘 맞는 거.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가져가.
0: 이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이게 필요 없어.
1: 이거 어때?
0: 필요 있어.
1: 이거 어때? 옛날 거야.
0: 이거 뭐야?
1: 옛날 거.
0: 자, 요런 게 묵혀두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1: 이거 이제 펭수 얼마 줄 거야?
0: 이거?
1: 이거 4만 원은 받을 수 있어.
0: 자, 너 또 카메라 하면 우리 카메라 박사들 있죠? 레드랙.
1: 이거 얼마 줄까요? 옛날 거, 옛날 거. 고프 9.
0: 준다며!
1: 아재사!
0: 뭐야!
1: 아재사! 펭수야, 미안해, 줄 거 없어.
0: 뭐야!
1: 매트 가져가, 빙판길 같은 거. 아, 미안하다.
0: 저리 가! 저리 가! 왜 안 가져? 저리 가!
1: 아, 됐어. 아니면 이거 모로코 피리 가져가.
0: 염치 있지만, 먹을 것 좀 주세요.
1: 집에 갑자기 왔잖아.
0: 응.
1: 할 게 없고, 응. 해먹는 거 해줄게.
0: 오! 직접 또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0: 냄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1: 그냥 양배추 냄새 나는데요.
0: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집을 거야.
1: 오, 스케 보이시나요?
0: 와, 나 근데 사실 처음 해봤어.
1: 오, 잘하는데?
0: 와, 살짝 떨었다.
1: 아, 재능이네.
0: 아, 나 요리 유튜브 하려고. 나 이제 여행 접을 거야.
1: 어우, 야, 비주얼 뭐야?
0: 완전 추억 돋지 않니?
1: 처음 먹어보는데요?
0: 아, 평소는 이런 추억이 없겠구나.
1: 저는 몰라요. 아, 근데 그냥 살짝 설탕 쫙 뿌려줘야 이렇게 맛있는데. 아,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0: 이게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거요.
1: 토스트는 또 우유가 좋죠.
0: 남극에는 이런 소울푸드가 뭐야?
1: 남극에 있는 소울푸드?
0: 어.
1: 남극에는 소울푸드라는 게 없어.
0: 소울이 없어?
1: 거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야.
0: 갑자기 눈물 나네.
1: 남극의 눈물.
0: 아, 평소 두둥이 귀엽다. 어때?
1: 약간 모닝 첫 끼 아침에 식사 딱 첫 끼로 딱 좋겠네요.
0: 야, 난 이거 너무 좋아해. 사실 너무 자주 먹는 거라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가 빨리 고파져.
1: 단점 아니에요?
0: 좋은 거지.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
1: 오, 그러네.
0: 더우니까 내 피스나 보자고 갈아입고.
1: 어,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 펭수야.
1: 어?
0: 뭐 볼까?
1: 아, 보고 넣어놔요.
0: 자, 어? 아, 뉴욕 여행.
1: 야, 아니, 여행이 엄청 많네. 이거 관광이구나.
0: 나는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여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야, 이거 알아? 이거 요즘. 이거.
1: 어!
0: 이거. I'm used to high. 아, 잘한다. 잘한다.
1: 오, 좋았어요. 원산이와 팽산이었습니다.
0: 원산과 팽산이요.
1: 근데 원지.
0: 어.
1: 나 오늘 어디서 자고 돼?
0: 땡소, 근데 어디서 자?
1: 나 여기서.
0: 바닥에서 잘 수 있어?
1: 응.
0: 알았어. 그러면은 자고 가. 아,
1: 근데 문제가 이게 그 남편분께서 오시면은.
0: 그 인형인 척해. 내가 인형 샀다 할게. 움직이지 마.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1: 네? 오, 왔다! 왔어! 아, 맞다, 가만히
0: 인형 샀어. 엄청 큰 인형,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 떠리로 가져왔어.
1: 다음 편!
2: (웃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풀을 그렇게 끈다고?
3: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4: 31.
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어? 사장원의 백지 수표?
8: 이 구변농가가 없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지.
9: 오늘은 전북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 지금 저 양쪽으로 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분은
10: 네.
9: 비닐하우스에서 보자고 하셨대요. 아~ 뭐가 얼핏얼핏 네, 보이는 것 같은데.
10: 살짝 보이는데 여기?
9: 네.
10: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9: 계세요.
10: 아, 수박이네요.
9: 아, 여기가
10: 수박 다 수확하고 계시네요.
9: 수박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0: 누가 봐도 옷차림이.
9: 네, 누가 봐도.
10: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11: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장원 씨, 혜원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네, 예. 수박 안 무거우세요?
11: 아유, 무겁죠. 한번 들어가실래요?
9: 예. 제가 한번, 아유.
10: 와.
9: 아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박이.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11: 예, 백만장자 맞아요. 수박 백만장인가? 네. 수박 백만장인가? 네, 수박을 그 40년 넘게 유통한 수박계의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임장섭입니다.
10: 아, 네, 반갑습니다.
12: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1: 평일에는 뭐 2, 3만 통, 주말에는 4, 5만 통.

0: 으쌰, 으쌰, 으쌰!
1: 우리 수박의 큰 손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그러면 이 하우스가 다 우리 회장님 건가요?
0: 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수박이, 예. 저희 그 계양농가 수박입니다.
1: 아, 계양농가.
0: 네, 계양농가.
1: 우리 재배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여기를 다 계약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수박을 매입을 하셔서,
0: 예. 우리 생산농가들은 좋은 수박을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좋은 값을 받아주는 그 수박 계약자예요.
1: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박 유통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0: 예, 맞죠. 예, 예.
1: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0: 한번 맞춰보세요.
1: 글쎄, 굉장히 뭐, 막, 나이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진 않는데, 한,
2: 진짜로 맞추려고.
1: 뭐, 한, 중반? 후반?
0: 뭐 먹고 싶으세요?
1: 아, 더 많으세요? 6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이세요?
2: 패션이
1: 보이는데?
2: 젊으셔서.
0: 뭐야, 저, 그, 나이가, 네. 70대시에요.
1: 아, 70대시.
0: 뭐, 수박을 모여도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네. 해서, 이렇게. 70대십니다.
1: 아, 수박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 안에 몇 통 정도가 있는 건가요?
0: 이게 수박이 길이가 100m예요.
1: 네.
0: 100m.
1: 네.
0: 한쪽에 280개씩 들었어요.
1: 네.
0: 그 두 개 합치면은 약 5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2: 수확량이 엄청나겠네요.
0: 그렇죠.
1: 그냥 이렇게 보시고도 어떤 게 잘 익은 수박인지 아시나요?
0: 여기 있는 수박은, 네. 다 일시에 많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염록색을 좀 띄고 있고 저거는 진한 색을, 네, 좀 띄고,
2: 네,
0: 있죠?
2: 네. 네.
0: 그런 놈들이 조금 덜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진한 색이?
0: 진한 색이?
1: 네.
0: 아, 이거 잘 익었겠네요.
2: 오, 귀여워.
0: 아주 잘 익었겠어요.
2: 통통통 해봐야 되는데, 통통통.
0: 예, 예.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0: 소리가 아주 좋죠?
2: 네.
0: 잘 익었다고 소리가 아주 맑게?
1: 맑게.
0: 예, 아주 잘 나죠.
1: 맑게 나는 수박이 잘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죠. 이게 수박도 속이, 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네. 수박 제 소리가 안 나와요.
1: 아하. 옛날엔 뭐, 어릴 때는 수박 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했는데, 한번 두들겨 볼래?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2: 명쾌하게.
0: 나, 나 익었어요. 소리 나죠?
2: 네. 네.
0: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1: 한번 골라볼까요?
2: 이, 예. 부분에서 한번. 예.
1: 색깔이 진하고 소리가 좋은 것들.
2: 얘다. 아, 이 친구다.
0: 예. 예. 아주 좋아요.
2: 제가 수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잘 고릅니다.
1: 색깔이 진하고.
2: 근데 소리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1: 저는 이거.
2: 그래요?
1: 크기도 좋고. 소리가 좋습니다.
2: 괜찮은데요, 그거?
1: 모양이,
2: 네.
1: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2: 저는 이거요.
0: 네, 아유, 그 잘 익었겠어요.
1: 그럼 제가 드릴게요.
2: 어이구.
1: 드세요. 네, 네.
2: 어이구.
1: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네. 아니면.
0: 저 예원 씨가 갖고 온 수박을, 네.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1: 네.
2: 원래 이런 약간 분진 같은 거 묻어 있어야지.
1: 칼을 칼을 거기서 갑자기
0: 분이 있으면 좀 좋다고 그래요.
2: 네, 혹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먹으로 깨시나 했는데 칼을 꺼내. 이거를 색이 괜찮은데?
1: 오,
2: 와, 색깔
1: 진짜 잘 익었네.
2: 진짜 잘 골랐다.
0: 씨도 없고
2: 수박, 예, 예.
0: 수박이 서리빨이 섰다고 그래. 서리빨이 섰다고.
1: 예, 예, 예, 예.
2: 갈라지는 소리가
0: 아주 신선해가지고.
2: 네.
1: 밭에서 딴 거를 이렇게 직접 먹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네. 이걸로 한다.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0: 오, 엄청 다네요.
1: 오,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
2: 오, 엄청 다네요. 아, 맛이 죽이네.
0: 야, 아, 진짜 엄청 달아요. 네.
2: 우리 농가들은.
1: 우와.
2: 이렇게 농사 잘 쳐요.
0: 당도도 그렇고, 너무 괜찮네요.
1: 당도 미쳤어요, 네. 진짜.
2: 예원 씨는 수박을 잘 골라서 수박이 엄청 맛있죠. 네.
1: 역시.
2: 우리 이제, 우리 저.
1: 많이 먹은 만큼.
0: 네. 제가 고른 수박은 과연 어떨지. 근데 뭐 같이 다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2: 이제 좀 그 이 수박이
0: 예.
2: 좀 별로 좀 안 좋은 수박을 골로 갖고 오셨어요.
1: 아 그거를 못 봤네요.
2: 수박 고를 때 바늘 구멍 같은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수박 안 좋은 거 오셨네.
1: 아니 그 많은
0: 아니 뭐 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으니까.
2: 쫙.
1: 오.
2: 쫙.
0: 오. 뭐 안에는 비슷하네요.
2: 수박이 요거는 아무 이런 신이 없잖아요.
0: 아, 요게 네. 조금 있네. 요게.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맛은 어떤지 과연.
1: 본인이 이제
0: 맛은 큰 차이 없어요.
1: 네?
2: 색깔도 예쁘고.
1: 네. 차이 있는데? 차이 있는데?
0: 기본적으로는 예원 씨께 네. 더 이제 잘 익고 네. 좋은 수박인 건 맞는데
1: 네.
0: 이것도 맛있습니다.
2: 아, 누가 뭐라 해도 예원 씨가 더 맛있는 수박을 네. 고르는 사실이에요.
0: 여기 있는 수박들은 이제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2: 그 뭐 이제 우리 실는 거랑 볼까요?
0: 네네네.
1: 어,
0: 네. 네.

0: 아유, 생각들. 어유, 무거운데. 저 아까운 수박, 잘못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1: 이분들이 다 알에 오직 오래된, 숙련된 선수라서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0: 야, 그냥 뭐. 수박듯이. 워낙에 오래 이걸 하셔가지고.
2: 아, 이게 무게가 꽤 있거든요.
1: 예. 근데 걱정. 8kg, 9kg, 10kg씩 나가요.
0: 걱정되네. 이거 보는데 깨질까봐.
2: 근데 너무 잘 쥐고 받으신다.
1: 절대 깰 일 없어요.
2: 그래요?
0: 꽤 많았는데, 수박이.
2: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1: 맞아, 장호 씨도 한번 던져보실래요?
0: 아니, 뭐, 던지는 건 좋은데.
1: 그냥 그거, 이렇게.
0: 아니, 저기, 못 받을, 혹시라도 깨질까봐.
1: 아유, 한번 해봐요.
0: 아니, 뭐, 던지는 거야, 제가 전문인데.

0: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1: 아, 왜 그러는 거야?
0: 안 깨졌어요. 아니, 아니, 이게 생각보다.
1: 더 던져야 된다.
0: 아니, 나 너무 세게 던지면 못 봐야 되니까. 이게. 무거워서.
1: 그래요? 그림 나왔네.
0: 아니, 아니, 혹시 너무 세게 던지면 저거 할까봐.
1: 자연스러운데요?
0: 아니, 뭐, 이거야.
1: 네, 늘 싸워도.
0: 제 직업이었는데. 네.
1: 되게, 호흡 좋다. 잘한다.
0: 아, 요즘 뭐, 요즘 네. 호흡 막.
1: 아, 알겠습니다.
0: 아니, 뭐, 이거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1: 이제 이 수박들이 어디로 가요?
2: 수박 공장으로 가죠.
1: 공장으로.
0: 수박 공장.
2: 예.
0: 예, 갑시다.
1: 수박 공장으로.
0: 가시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공장인 건가요?
3: 예, 맞아요. 이거 수박 공장이에요. 수박 공장. 아. 와.
0: 야, 저 앞에 뭐.
1: 우와. 이렇게 많은 수박 처음 봐요.
2: 처음 보죠?
1: 네.
0: 예.
1: 아까 우리가 본 수박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3: 이 회사에 지금 있는 수박이 한 6, 7만 통 정도 돼요.
0: 6, 7만 통이요?
3: 예, 와. 6, 7만 통.
4: 어저께 밤부터 네. 작업해가지고 밤중에 계속 새벽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선별장이군요.
1: 예, 여 당도 중량 네. 선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도는. 네.
2: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그 저희 어릴 때는 네. 리어카에 수박 파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가위 저 칼로
1: 세모지게
0: 세모지게해서 그거 보고 당도 선별을 했는데 안 자르고도 이 기계로 선별이 다 되는 거네.
1: 옛날에는 안 익은 수박도 많이 땄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농가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완숙이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수박을 따지도 않고 아. 저희들 자체가 또 이제 유통을 하지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그냥 수박이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를 알 수 있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수박을 올리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네. 우와, 신기해요.
1: 이거 저 보이시죠?
2: 네.
1: 불광파.
2: 네.
1: 광파기를 수박에다가 쓰여가지고 네. 그 빛을 합산해서 당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당도가 11.7. 아.
2: 다 뜨네요.
1: 네.
0: 전부 다 당도가 네. 11은 무조건 넘네요.
1: 예,
0: 네,
1: 그렇죠. 11 브릭스가 넘으면은 네.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0: 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네. 11이 안 넘고 뭐 9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파는 거예요?
1: 이거는 가공 공장이나 주스 공장이나
2: 아.
0: 12도 나오고. 네.
2: 되게 높네요.
1: 이걸 지켜야지 그 많은 유통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 합격한 수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1: 예, 전부 다 이제 마트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거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0: 여기서 포장을 또 하시는구나.
1: 이런 거 처음 봐요. 음악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배송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0: 떡볶이를 다 넣어서 보내시니까 예, 안전하겠네요.
2: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박을 오하는 풍선을 불어서 이쪽에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0: 네. 가다가 깨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1: 우리 책임이요?
2: 근데
1: 여기 지금 우리 회사 부사장 우리 아들이에요.
3: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에요.
4: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온라인 스톱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근이라고 합니다.
0: 아 근데 나는 소개하시길래 아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안 닮았는데.
1: 잘생겼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아,
1: 나는 못생겼거든.
0: 아니. 네. 얼굴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 약간 느낌이?
1: 근데 어디 보면 다 비슷해요.
2: 닮으신 것 같아요. 네.
0: 이거 궁금한데. 여기다 넣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볼까요?
4: 한번 던져볼까요?
0: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4: 아니, 이 큰 육종할 체격에 힘 없었거든요.
2: 얼마나 던지려고.
0: 그렇게까지 안 던지죠. 누가 그렇게 던져요. 던질만 하게 던질게요.
2: 아니, 귀엽다, 박스.
0: 아, 요겁니까?
4: 네, 한번 던져보시죠.
0: 어우, 네. 근데 이거.
2: 몇 키로예요?
0: 아니, 무거운데. 무거운데, 약간 깨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제가
2: 아니,
0: 그러면은.
2: 무서운데?
0: 배달 왔는데 바빠가지고 던졌다
4: 에이,
0: 던졌다
4: 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 네? 진짜요?
4: 페어리슛으로 던져주세요.
0: 아, 더 세게 던져도 돼요? 네,
4: 페어리슛으로
0: 진짜?
2: 아, 무서운데? 네.
4: 괜찮습니다.
0: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아,
4: 괜찮습니다.

0: 과연 한번 볼게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1: 진짜 세게 던졌거든요.
2: 수박은? 수박은?
0: 멀쩡하다. 어디가
1: 왜이렇게
0: 하자.
1: 금간 거 아니야?
0: 금간 거 아니야, 이게.
1: 금간 거 같은데? 여기 금간 거 같아.
0: 안 갔어요. 괜찮습니다. 자, 하루 4만 통의 수박이 회장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원래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3: 아니요. 전혀 농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네. 네. 옛날에 저 아버지가 운수업하고.
0: 아, 운수업을 하죠.
3: 운수업 하셔가지고. 근데 형편이 괜찮으니까 학교도 서울로도 가고. 아.
1: 서울로 유학 가실 정도였으면 회장님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3: 공부는 무슨 공부요. 용케도 어떻게 합격을 했죠. 시험 며칠 안 되고 그냥 벼락 공부했더니 용케 합격해가지고 가게 되었죠.
0: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굉장히 뭐 좀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면
3: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알도 말아요. 좋은 놈이 뭐 서울 올라가니까 뭐 등이 뒤집혀가지고 네. 맨 놀러나 다니고 그래도 놀러... 그때 네. 교우관계는 좋았어요. 네. 교우관계는 여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서고 참으로 그때 참 그 시절 그랬죠. 그렇게.
1: 그러면 고향인 부안으로는 언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3: 79년도.
0: 79년도.
3: 25살 때.
0: 25살.

0: 고향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뭘 하신 거예요?
1: 아, 그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 가대가 기울러가지고, 형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 내가 이렇게 그 집안의 장남이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좀 잊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1: 뭐 그 제일 배우신 게 뭐 과일 장사, 뭐 야채 장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과일도 팔고, 수박도 팔고, 채소도 팔고.
0: 부안의 시장에서?
1: 네, 시장에서.
0: 장사에 좀 소질이 있으셨나요?
1: 말도 말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채소장도 야채 장사하는데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 자식 서울 학교 다니지만 기껏 어려워서 채소장 나는다고 이렇게 흉이나 보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업복 입고 일할 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는

0: 쪽팔려, 쪽팔렸어요, 쪽팔려, 정말로.
1: 20대니까 또.
0: 아휴, 근데 그때 말로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쪽팔린다. 아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어차피 한번 발 뜯었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그때 안 해본 것 없이 이제 다 해보는 거지, 이제. 어느 날, 그, 저희 가게에 그 배추를 팔아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발령이 나서 이 배추를 급히 처분을 하고, 네. 그, 내가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배추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배추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배추 한 포기 뭐, 그, 이렇게 200원씩 이렇게 가는데, 한 2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팔지 뭘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 배추를 사게 됐네.
2: 얼마나 사신 거예요?
0: 그때 한 2만 포기 됐지.
2: 2만 포기.
0: 그래서 이제 배추를 사놓고 이제 어디다 팔려야지, 뭐 돼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니, 그때 그 몇 년 만에 뜬금없는 한파가 가지고. 전라도 위쪽에 배추를 그냥 싹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난리가 났네.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려서 다른 데서 배추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비싸게 좀 돈을 주고 회장님한테 좀 사겠다라고.
0: 네. 아, 그 20원짜리 배추를 500원에 팔으라고 하니 뭐 20원짜리 500원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것이 어쩔 줄을 모르겠네. 야, 우선 그 좋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실로 이제 과정을 해봤어야지. 삼촌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추 따고 배추치기에다 싣고 해서 차에다 실었는데 차에다 배추를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다 안 뜯게 싸야 되는데 해봤어야지.
1: 안 해봤잖아요.
0: 아이고, 싸다가 어그지고 무너지고 또 쏟아지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배추가 비싸니까 그렇게 싸서 갔어도 또 손을 다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막 배추 막 저기도 천 원도 팔고 얼마도 팔고 하네. 아, 나도 500원에 못 팔겠다 더.
1: 훨씬 높네요.
0: 더 달라. 금방 장사꾼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600원도 이제 받고 700원도 받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야, 겨울에 그 그때는 이제 고무장갑 벗고 이렇게 면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는데 얼마나 손이 싫어요. 근데 한 잡채 가면 이게 손이 확고할 거에서 추천지도 몰라. 돈 버는 재미 그 추천지도 모르고. 야, 내가 시집과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데. 참 이렇게 횡재로는구나. 야, 참 재밌다.
1: 너무 좋으셨겠어요.
0: 그거 있었죠.
2: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0: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천만 원 다 안 되지만 그때 또 뭐 700이든 800만 원이든 간에 네. 뭐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죠, 그때.
2: 그때 몇 년도? 80년대. 80년도.
0: 네. 엄청 큰 돈이죠, 이게.
1: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0: 차도 사고,
1: 장사
0: 미천도 하고, 백장도 좀 수득해지고, 장사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한 20, 30대 남았을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차를 3톤짜리 그 차를 샀어요.
1: 트럭.
0: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참 남은 돈은 이제 그때부터 장사 미천을 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박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부활.
0: 아니죠, 이제 선배가 야, 그래도 이제 너 경매 시장에서 그 경매 사람 해볼래? 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거예요.
2: 아니 근데 장사가 뭐 해가지고 돈도 크게 벌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매사를
0: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네. 예 이렇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2: TV에 뭐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1: 생각보다 재능 있네요, 그쵸? 어?
0: 잘하시네.
1: 생각보다 재능 있죠?
0: 아니, 내가 해본 것 같아.
2: TV에서 본 거예요. 경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0: 내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0: 옛날에는 이제 그 배심으로 이제 배에서 이제 손을 내서 육성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0: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여기 딱 하면서, 헤이, 양마, 5천, 6천, 7천, 8천, 9천, 3마, 50번.
1: 환소리
0: 같아. 3만에 50번에 딱 쥐가 탁 올려대고. 헤이, 양마,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만, 3만, 5만.
2: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쭉 있어봤는데 왠지 경매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경매사 그 참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경자가 싸울 경자, 싸울 경자. 경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면서 파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더 달라. 나는 싸게 살란다. 돈 많이 줘. 그러다 보면 이게 경매라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냥 연수를 삼는 거예요. 연수를 삼아. 오래 가요, 그게. 말도 못 해서.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1: 왜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네. 되잖아요.
0: 좀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때 내가 이제 그 맺은 인연이 논산, 그 강경, 그 익산, 용안 쪽으로 해가지고 두역까지 저기 공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매집을 잘 가졌지.
2: 경매사를 하시다가 그럼 이제 경매사 그만두고 내가 유통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래도 이제 부안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예요. 96년도 수박철만 되면은 네. 전국에 있는 수박 상인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네. 전국의 수박 상인이. 그때 당시 수박을 사려면은 거의 인장선배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상인들이 많았죠. 오, 수박 많이 취급해. 라는 사람으로 이제 됐죠. 그때부터.
1: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장으로 시작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마트 수박 협력업체한테 제가 저한테 수박을 좀 달라고 해서 수박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이오들이 좋은 수박이 어디서 나오고 마트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2: 거기 다른 데 협력업체가 수박 좀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래서 야, 이거 수박 어디 거야? 해가지고
0: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트에서 저한테 수박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려냐고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된 거죠.
2: 아하.
0: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집을 해서 당도 있는 수박으로 납품했던 거예요.
2: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때는 아까 그 봤던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0: 없었죠.
2: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 쪼개볼 수도 없고 도대체.
0: 이제 그것이 이제 전문가지. 이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뭐 하루도라도 안 따요.
1: 엄격하시네요.
0: 그렇죠. 안 따, 절대 안 따요.
1: 네.
0: 착과 시기로부터 40일에도 50일이 걸려서 적산 온도를 먹고 해야 수박으로서의 그 수박이 마치 나오지 30일에 익어버렸다거나 35일에 익어버렸다고 하면은 수박이 무슨 맛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오해 지켰기 때문에 그 품질 불량에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거래 저기 마트에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해요?
0: 절대 내가 가는 마트에는 수박이 쇼트가 나서는 안 돼요.
2: 네.
0: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남북 막 호남 쪽 막 수박을 납품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수박을 이제 납품해야 되는 거죠.
2: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박은 이제 여름에만 보통 팔리고 나머지 시즌에는 그러면 쉬나요?
0: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2: 네.
0: 양파 농사를 지어요.
2: 아.
0: 돌아가면서 바다를 바꿔가면서 네. 연작폐를 네. 막으면서 농사를 지어요.
1: 두 종목 하시네요?
0: 저희가 이제 토마토래요. 토마토.
2: 아. 토마토.

0: 제일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수박.
1: 하느님이 보호하사.
2: 네. 수박 보호하사.
0: 그러니까 수박. 수박, 토마토, 양파 중에 1등은 수박.
1: 저는 네.
2: 알려주세요.
0: 저는 아니 뭐 얼마 1등. 얼마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2: 1등.
3: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네. 설쳤냐면은 7월 달 우기철만 되면은 잠 안 깨나 이제 하느님 네.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여튼 수박이 1등이란 말씀이시죠?
2: 제일 예쁜 수박. 네.
1: 항상.
2: 절대 말 안 하시네.
0: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토마토 근데. 마음 아플까 봐.
0: 토마토가 슬퍼할까 봐 그러셨어요.
2: 마음 아플까 봐. 1등이 뭐예요?
3: 근데 이제.
2: 아니 말해주세요.
3: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수박이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양파가 대박이 날 수 있고
0: 일반적으로.
3: 네, 일반적으로는
2: 1등?
3: 예, 네, 그래 1등이 수박.
2: 2등은?
3: 네, 2등이
0: 토마토겠지.
3: 토마토.
2: 겨우 들었다.
3: 아, 저한테 이제 그 좀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맛있어 보이네. 당신이 이렇게 매일 건강식단 챙겨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가 봐. 엄청 크다.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복스럽게 잡으시오? 살찌기 살.
4: 좀 쉬어야지. 나도 해봤는데 괜찮네.
3: 왜 너 이제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힘이 좀 버뜩버뜩 나는 것 같아.
5: 왜? 양파 먹었더니 되게 아주 좋아.
6: 대표 운동 매일 하세요?
3: 매일 하지.
6: 요건 무슨 운동이에요?
3: 이게 골프 근육을 푸는 운동이에요.
6: 어디가 풀리는 거예요?
3: 골프 근육.

0: 벌써 끝인가요?
1: 뭐 금방.
2: 바로 앞에가 저희 회사예요.
0: 아, 저희 회사예요?
2: 바로 보이는 곳이 저 앞에가 회사예요.
3: 매일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만 개씩, 4만 개씩 수박에 나가면은 100만 명이 돼 수박을 먹는구나. 90년간을 그렇게 이제 품질을 지키고 농가들한테 신용을 지키고, 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하는 일익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4: 저희가 그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봤는데, 백지 수표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900 농가. 900 농가. 이게 어떤 뜻이죠?
3: 우리가 그 1년에 그 생산 농가하고 접하는 농가가 900농가예요. 아, 900농가.
4: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3: 그렇죠. 네.
4: 다 이쪽 주변에 계신가요?
3: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전국에 이제.
4: 전국에? 네,
3: 전국에. 네. 나한테는 진짜 재산인 생산농가를 적은 거예요. 보통 1년에 만나는 농가 수가 900농가요. 몇십 년 동안에 그 농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900명의 농가. 1,000명, 수만 명의 농가가 없었다라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엄청난 그 무형의 재산이다, 그거요. 재산.
5: 아이고, 철수 씨 반갑네. 농사 잘 지었어?
6: 예, 덕분에 빌레스 하고 있어.
5: 예. 아이고, 잘 지었구만. 너무 커서 팔겠나요? 한번 당도 한번 재볼까? 아이고, 칼 한번 줘봐. 우와. 우와. 우메이.

0: 아유, 식사 보스 나온다.
1: 가격이나 잘 나.
0: 아유, 올해도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수박 맛있네.
2: 농민이 없으면 생산농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가장 약속,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래서 회장님이 선도금을 많이 주신다고?
4: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돈을 쓰면 절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사야지, 뭐 종자도 사야지, 뭐 인건비도 줘야지, 농기계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3: 힘들 일이 많아요. 네.
4: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또 학비도 줘야지, 또 딸 아들도 시집장가 간다고 또 뭣도 줘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선도금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게 농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한 이제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2: 많게는 몇 억, 적어야 몇 천. 그렇게 돈을 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5: 네. 아이고, 회장님, 3천만 원이야. 왜 이러는 거야. 예.
2: 아, 금방도 전화 오잖아요. 선도금 받아서, 아유, 올해 정말 잘 쓰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이제 서로의 사정을 저기 안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6: 지금 900여 곳에 농가와 거래를 하고 계신데, 회장님만의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4: 농가들은 이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농사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농가들과의 저와 관계는 신뢰성이 대단합니다. 약속이. 그 농가가 한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져가고, 대신 농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저한테 상품화된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 줘야 되고.
6: 품질의 약속을 지키고.
4: 저는 또 그 농가가 이렇게 이제 정말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저는 노력을 해야 되고.
3: 근데 매번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 회장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4: 저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죠. 손해 많이 날 때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억도 20억도 손해 나는 데 많아요. 수박은 비가 오면 안 먹어. 또 많이 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 돈 줬어요.
6: 수박의 최대 적은 사실 비죠, 비.
4: 그렇죠. 예. 네.
2: 계약해 놓고 안 가져가 버리고, 빚쟁이처럼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하는 거지. 농가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왔을 때도 우리가 저 유효적절하게 처리도 잘 해주고 마무리를 잘 하니까,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0: 최대 연매출 1천억 원의 수박 유통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1: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지금 그 항상 그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뭐 돈을 뭐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천 명의 그 농가와 함께한다는 자부심, 우리 수박을 하루 많게는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그것보다 더한 그 부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부자다. 뭐가 부자예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무형 재산, 그 무형 재산이, 야, 나는 정말로 그 많다.
2: 으쌰, 으쌰, 으쌰!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4: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8,90만 평 정도.
0: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6: 힘났다!
4: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7: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4: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8: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0: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10: 만년설이 쫙 녹아 내려가지고
11: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12: 이런 거 여기서 많죠.
9: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13: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14: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9: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15: AI와 같이 지은 집?
16: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17: 나는 행복이 되세요.
18: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9: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8: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6: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8,90만 평 정도.
2: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3: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15: 신났다!
6: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2: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6: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18: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치솟는 밥상 물가에도 끄떡없다. 양배추 한 통으로 해결하는 한 끼 밥상. 가성비 가득한 양배추 귀퉁이만 있어도 반찬 필요 없는 영양볶음밥이 뚝딱.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와 새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양배추 새우 볶음밥부터 볶아만 먹던 양배추, 이번에는 국물에 퐁당 빠졌다.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좋은 양배추 된장국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초요비의 아들 강입니다.
8: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7: 네. 선생님. 네. 요즘 이 식재료가 청정부지로 올라 지갑을 홀쭉하게 하는데요.
8: 진짜.
7: 이 초요비에서 네. 준비한 물가 안정 맞춤 요리. 채소마다 사기 겁날 땐 이게 최고라면서요?
8: 네, 오히려 채소를 네. 소분된 것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네. 사는 게 이득인데요.
7: 맞아요.
8: 요즘 대형마트 가면 양배추 가격이 한 3,600원 정도?
7: 네.
8: 저는 이거 오늘 3,000원에 사왔습니다.
7: 오.
8: 자, 이 양배추로 네. 오늘 푸짐한 한상 차림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7: 네.
8: 자, 첫 번째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7: 맞습니다.
8: 네.
7: 자, 오늘 양배추 새우 볶음밥에 네.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까요?
8: 네. 자, 일단 양배추 필요하고요.
7: 네.
8: 새우 필요합니다. 달걀 2개 필요하고요.
7: 네.
8: 자, 소금하고 오일 필요해요.
7: 네.
8: 자,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볶음밥에.
7: 네.
8: 자, 볶음밥 양념은요. 양조간장, 네. 참치액, 굴소스, 설탕 필요하고요.
7: 네.
8: 여기다가 오늘 약간 마요 소스를 올릴 거예요.
7: 네.
8: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7: 네. 자, 양배추로 역대급 가성비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새우 볶음밥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8: 네, 이렇게 양배추는 네. 덩어리로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
7: 맞아요, 제가. 맞아요.
8: 그리고 양배추는 또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7: 아, 그래요?
8: 네, 그럼요. 한 달도 가능해요. 네.
7: 우와.
8: 몰랐죠?
7: 아,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러면?
8: 그럼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양배추를 썰어 볼게요.
7: 저도 이제 장 보러 가면 양배추 네. 항상 구매하는데
8: 네.
7: 이렇게 반으로 썰려진 게 통으로 된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8: 네. 자, 오늘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7: 네.
8: 자, 제가 시쳐온 거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7: 네.
8: 자, 그러면 요거 시쳐왔으니까 요걸로 썰어보도록
7: 네. 할게요. 4분의 1개보다 반 개, 또 반 갈라서 저희가 준비를
8: 네,
7: 했습니다.
8: 네, 한 250g이니까 훨씬 더 이제 적은 양이죠.
7: 네. 네.
8: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는 게, 볶음밥에 들어갈 거잖아요.
7: 네.
8: 그래서 자, 크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7: 네.
8: 한 요 정도? 왜냐면, 너무 크면은 밥이랑 크기가
7: 네.
8: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7: 맞아요.
8: 네,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분이 저보고 이거를 쌀알 크기로 써나요? 그런데
7: 그럴 순 없죠.
8: 아니 밥을 내일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 네.
8: 그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7: 근데 선생님
8: 네.
7: 어찌됐건 양배추가 가격 대비 양도 많고 좋잖아요.
8: 그럼요.
7: 그래서 오늘 볶음밥 할 때는 다른 채소보다 양배추 양을 좀 넉넉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8: 그렇죠. 그리고

0: 볶으면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1: 맞아.
0: 양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양배추만 넣으면 됩니다.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1: 네.
0: 네. 자, 달걀 두 개를 스크램블을 할 거예요.
1: 네.
0: 스크램블 에그를 할 거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0: 네.
1: 칵테일 새우도 얼려놨던 거 녹였고 저희가
0: 네. 소금 약간 주실래요? 소금 약간만 넣을까요? 네.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1: 한 꼬집 넣을까요?
0: 네.
1: 자,
0: 네, 좋습니다.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양념은 밥에 볶음밥에
1: 네.
0: 오늘 양배추 볶음밥이잖아요.
1: 네.
0: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일단은 여기에 양조간장.
1: 양조간장
0: 한 스푼 들어가고요.
1: 네.
0: 참치액도 한 큰술.
1: 아,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랑 풍미가 달라요.
0: 맞아요. 거기다가 저는 굴소스까지.
1: 이야.
0: 안 먹어봐도 알겠는
1: 그쵸,
0: 맛이죠.
1: 그렇죠.
0: 자, 다 짜요. 지금 세 개가. 그래서
1: 네.
0: 설탕도 한 스푼 이렇게
1: 네.
0: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1: 예.
0: 밥 위에 올라갈 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자, 마요 소스.
0: 자, 이렇게 놓고요. 집에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세 스푼 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냉이도 괜찮고요.
1: 네.
0: 아니면 저것도 괜찮아요. 겨자.
1: 아, 겨자도.
0: 자,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1: 근데 이 마요 소스 있잖아요.
0: 네.
1: 여기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 오징어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0: 맞아요. 여러모로 네. 응용 가능해요.
1: 저는 김밥도 찍어 먹어요, 여기다가.
0: 맞아요. 저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
1: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0: 이거 지금 마요네즈가 세 큰술이고요.
1: 예.
0: 식초는 한 큰술이고 고추냉이는
1: 네.
0: 한 작은술입니다.
1: 한 작은술. 네. 이거 자. 비율로 해서 만약에 톡 쓰는 거 더 좋아하시면 고추냉이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0: 맞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오늘
1: 네.
0: 요거 여기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따가 짤 거라 여기다 지금 넣어볼게요.
1: 네, 짤주머니에.
0: 네. 자, 저는 집에서 혼자 할 때
1: 예.
0: 컵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해요.
1: 예. 네.
0: 컵에다가.
1: 네.
0: 지금은 이제 광희 씨가 잡아주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1: 맛있겠어요.
0: 이거 없으시면은
1: 맛있겠어요.
0: 없으시면은
1: 네.
0: 비닐봉투에다 하셔도 돼요.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1: 네.
0: 네, 자, 불로 이동해 가지고
1: 네.
0: 볶아 볼까요?
1: 네. 조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0: 네.
1: 이렇게 정말
0: 뚝딱뚝딱
1: 하시면 어떡해요?
0: 아니 뭐 재료가
1: 예?
0: 있다라니까 재료가 많아야지
1: 예.
0: 뭐 손으로 할 게 많은데 재료가 워낙 간단하니까
1: 예.
0: 할 일이 없어요.
1: 맞아요, 선생님. 사실 이 볶음밥은
0: 네.
1: 뭐 딱히 이렇게 해먹을 거 없을 때 생각나는 게 볶음밥이거든요.
0: 맞아요.
1: 얼마나 편해요. 반찬도 필요 없고.
0: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하러 다닐 때
1: 예.
0: 집에 없을 때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해주는 게 이 볶음밥이에요.
1: 저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해먹는 게 볶음밥이었고.
0: 그러니까.
1: 친구들 급하게 찾아오면 해주는 게 볶음밥.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자, 지금 팬에 열이 올라서
1: 네.
0: 달걀을 넣고.
1: 네.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버터를 사용해도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1: 달걀은 어떻게 풀어주나요, 선생님?
0: 그냥 스크램블 에그 할 때는
1: 네.
0: 온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도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익은 다음에 꺼주는 것보다는 80% 익었을 때 불을 꺼서 잔열로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요.
1: 예.
0: 이때 꺼주세요.
1: 아, 요 정도 됐을 때?
0: 네, 요 정도.
1: 겉면이 촉촉할 때?
0: 네. 자, 그럴 때 꺼주고, 불 지금 없어요.
1: 네.
0: 네, 자, 그래도 잔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색도 예쁘게 나오고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덜어 놓을게요.
1: 네.
0: 네. 이제 기름을 두르고 또
1: 네.
0: 이제 양배추를 좀 먼저 볶아야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기름 두르고
1: 네.
0: 양배추가
1: 네.
0: 네, 볼륨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볶으면은 밥이랑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가격 대비 푸짐한데
1: 네.
0: 먹고 나면 4배부르고 또 이게 소화가 되게 잘 돼요.
1: 그럼요.
0: 네.
1: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0: 네.
1: 위에 좋다고 많이 하죠.
0: 그렇죠. 위에 좋죠. 네,
1: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양배추를 볶고 있는데 불색이가 아까 달걀과는 좀 달리 좀

0: 이제 볶음밥이라고 하면 뭐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소가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진짜로 양배추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양배추 하나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네. 양파가 들어갔나 하실 정도로 단맛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밥을 넣어줄까요?
0: 네. 네. 자 밥은 찬밥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1: 찬밥도 괜찮고 따뜻한 밥도 괜찮고요. 네, 네 괜찮아요. 사실은 뭐 볶음밥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볶음밥을 못해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도 양배추 넣어서 볶음밥은 예. 아 그래 내가 양배추 넣어서는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요즘 좀 고물가시 되잖아요.
0: 맞아요.
1: 양배추 한 통 갖고 양배추 찜도 해드시고 양배추 말이도 해드시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해서 드시지만 네. 이렇게 볶음밥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0: 맞아요.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요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 달걀 스크램블 하셔갖고 네. 제가 그냥 깜빡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볶음밥 할 때는 뭐 이제 이 밥 쌀알에 달걀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요.
1: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0: 다른 방법으로 예. 네.
1: 이렇게
0: 내봤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새우가 다 익었죠.
0: 네.
1: 자 그럼 양념장 넣어주세요. 양념장 다 넣어주세요.
0: 다 넣었어요.
1: 네. 그래서 네. 설탕이 가라앉았죠? 네, 네. 다 넣어주세요.
0: 네.
1: 네. 좋아요. 어우, 간장향.
0: 예. 아,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향도 너무 좋죠?
0: 액젓하고, 굴소스 들어가고.
1: 네. 야. 오, 세상에. 자, 이제 스크램블 에그도 넣어주세요.
0: 자, 이제 스크램블 에그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잘 됐어요. 이제 이거 불 끌게요. 다 됐으니까.
0: 이 끈 상태에서.
1: 네, 불 끄고 나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양배추하고 새우하고 달걀만 넣는데도 예. 굉장히 훌륭한 양배추 볶음밥이 됐죠.
0: 뭔가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1: 그리고 일단 양배추가 양이 푸짐하니까 예. 먹었을 때도 볼 때도 그냥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0: 네.
1: 자 이제 네. 밥을 제가 이제 접시에다 놓을 건데 이렇게 네. 뒤집어서 놓을 거니까 제가 좀 여기다가 놓고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이때도 이렇게 새우가 네. 밑에 이렇게 돼서 왜냐면 이게 위에가 될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밥을 놓고 네. 네.
0: 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 볶음밥 이렇게 올려놔도 예쁘지만 우리가 볶음밥 시키면은 네. 모양이 이렇게 가시렁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네. 먹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1: 아니 훨씬 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0: 맞아요.
1: 이렇게 밥이 또 예쁘게 나오면은 아 진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그냥 양배추 한 통 사셨으면은 예. 집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적극 추천드려요. 이런 방법으로.
0: 양배추가 진짜 생활요리에 최적화가 돼 있네요. 자, 네. 그럼 이거 덮나요?
1: 네, 덮어주세요.
0: 자, 덮어서 여기 놔주세요.
1: 네.
0: 선생님 참 접시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1: 짠.
0: 여기 오셔서.
1: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0: 열어볼까요?
1: 네.
0: 와.
1: 예쁘죠?
0: 이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집에서.
1: 네, 자 그러면은 요거.
0: 와,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1: 네.
0: 이 마요 소스.
1: 마요 소스.
0: 예.
1: 이렇게 해서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0: 네. 피리링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새우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굵게 다지고 달걀에 소금을 넣어 풀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굴소스,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를 섞어 마요 소스를 만든 뒤 짜는 주머니에 담아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물을 넣고 저어가며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불 끄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 두른 팬에 양배추를 넣어 볶다가 새우와 밥을 넣어 볶아줍니다. 양배추는 볶으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 볶아주는 게 좋아요. 새우가 익으면 양념을 넣어 볶다가 스크램블드 에그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공기에 볶음밥을 담고 그릇에 뒤집어 담은 뒤 마요 소스를 뿌리면 양배추 새우 볶음밥

0: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양배추를 필요해서 사다 두면 네. 끝까지 다 먹기가 힘든데요.
2: 맞아.
1: 냉장고에서 네. 잠자고 있는 양배추로 이 국물 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양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1: 네.
2: 된장국에 양배추가 넉넉하게 들으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1: 네.
2: 양배추 필요하고요.
1: 네.
2: 거기다가 오늘 꽃새우 넣어줄 거예요.
1: 네.
2: 꽃새우 넣어서 감칠맛 내고요. 집에 채소칸에 있는 뭐 양파, 대파, 고추, 마늘 필요합니다.
1: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 밑국물 재료인데
2: 네.
1: 여기 양파가 들어가요?
2: 네, 저 밑국물 낼 때 다시마하고 멸치 내고요.
1: 네.
2: 양파는 좀 집에 있는 편이라
1: 네.
2: 양파 넣고 뭐 대파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2: 양념으로는 된장과 참치액과 고추장이 필요합니다.
1: 야, 자, 구수한 국물 맛이 좋은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선생님.
2: 네.
1: 일단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 국물 재료예요.
2: 네.
1: 밑국물 한번 내볼까 하는데.
2: 네.
1: 가보실까요?
2: 네.
1: 양파가 들어가요, 선생님.
2: 네, 자, 일단은.
1: 네. 네.
2: 멸치를 저는 사갖고 오자마자 그냥 한꺼번에 볶아서.
1: 네.
2: 식혀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안 볶고.
1: 아, 미리 한번 볶아서?
2: 네.
1: 우와. 이게 비결이네요.
2: 네.
1: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
2: 아니, 그리고
1: 예.
2: 이렇게 할 때마다 한다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냥
1: 맞아요.
2: 사갖고 온 날,
1: 예.
2: 그냥 한꺼번에 팬에 볶아가지고
1: 예?
2: 식혀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바로 꺼내서 쓰면 돼요.
1: 야.
2: 이렇게 하고,
1: 네?
2: 여기 다시마 넣고, 양파.
1: 네.
2: 여기 뭐 대파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1: 네.
2: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1: 근데 양파는 이렇게 밑국물에 들어갔을 때 주로 무슨 맛을 내줄까요?
2: 단맛이요.
1: 아, 그 단맛이 양파에서 나오는 거구나.
2: 네.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2: 20분이요.
1: 20분. 네.
2: 자, 중간에
1: 네.
2: 다시마는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건져주도록 할게요.
1: 자, 선생님 뚜껑 덮고 하나요?
2: 아니요, 뚜껑 열고요.
1: 뚜껑 열고. 네.
2: 왜냐하면 그 멸치에서 나는 비린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1: 네.
2: 열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2: 나는 멸치국물을 끓였는데 누구는 좀 맑은데 나는 늘 탁해. 하신 분 계실 거예요.
1: 예.
2: 너무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1: 오, 예, 그럼 어떻게 네. 돼요, 불은?
2: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 네.
2: 중불로 줄여서 20분을 뭉근히 끓이면은
1: 예.
2: 맑은 멸치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오늘 주인공인 양배추.
2: 네.
1: 저는 양배추가 이런 국에 들어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2: 근데 사실은 이 양배추가
1: 네.
2: 사실은 양배추 좀 약간 황 냄새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은 된장국에 꼭 활용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달달한 양배추에 구수한 된장이 배어 들어가서
1: 네.
2: 정말 맛있어져요.
1: 그러게요. 왜 양배추 하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이게 이제 된장과 만나면 그 향이 이제 좀 죽으면서
2: 맞아요.
1: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맛있더라고요.
2: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1: 자, 양배추 한 통 사두면 여러모로 요리를 네. 많이 해먹네요, 저희가.
2: 그럼요, 그럼요.
1: 자,
2: 네,
1: 이렇게
2: 또 하고.
1: 네.
2: 자, 이제 요게 양파 썰을게요. 양파도 네. 오늘 채 썰지 않고요. 이렇게 썰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게?
1: 양배추랑.
2: 네, 양배추랑 비슷하게.
1: 네.
2: 이렇게 썰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대파는
1: 네.
2: 그냥 어서 썰면 돼요.
1: 대파는 어서 썰어서.
2: 네. 네. 대파는 냉장고에 늘 이제 있는
1: 국에 두죠.
2: 예. 예, 예. 채소 중에 하나죠.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이렇게 해서
1: 또 대파가 들어가면 또 제 역할을 잘해줘요.
2: 맞아요. 이 향채소가
1: 예.
2: 그냥 향채소가 아니고 확실히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1: 예.
2: 맛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니까요.
1: 아, 맞아요. 오늘은 홍고추 들어가고.
2: 홍고추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1: 네.
2: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1: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요리하다 보면
2: 네.
1: 이렇게 한두 개씩 남아요, 고추는. 그렇죠?
2: 네. 자, 근데 저는 이 청양고추는
1: 예.
2: 제가 홍고추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랬는데
1: 예.
2: 이 청양고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1: 그럼 또 꼭 넣을게요, 저희가.
2: 네. 근데 요게 하나를 넣을지 둘을 넣을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운 거 안 좋아해. 그럼 하나만 넣으시고요.
1: 네?
2: 우리는 매콤한 게 좋아. 그러면 두 개 넣으시면 되고.
1: 근데 확실히 이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네. 때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2: 아, 된장찌개 네.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된장찌개나 된장국엔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더블로, 원 플러스 원으로
1: 맞아.
2: 이 고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 청양고추가 칼칼한 맛을 내주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2: 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2: 네, 자, 그러면은
1: 네.
2: 불로 이동해가지고
1: 네.
2: 끓여보도록 할게요.
1: 본격적으로 맛있게
2: 네.
1: 양배추 된장국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자, 제가
1: 네.
2: 지금 이렇게 양념장을 따로 안 만들고
1: 네.
2: 있죠. 바로 그냥 넣을 거예요.

0: 된장 3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양조된장이에요.
1: 네.
0: 만약에 집에서 담근 집된장은 한 2스푼만 넣어, 2큰술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1: 네.
0: 염도가 좀 높으니까.
1: 네.
0: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고추장은 2 작은 술 정도.
1: 오,
0: 네.
1: 된장국인데.
0: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저는 고추장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치에, 이렇게.
1: 사실 솔직히 이 된장국이라서 된장만 들어가는 것보다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예.
1: 네.
0: 풍성해져요. 에휴.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끓어오르면은 아니 지금 뭐 뜨겁게 국물 냈기 때문에
1: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사실 이제 양배추 넣고 익히기 전인데
0: 네.
1: 이 국물 된장이 들어간 이 국물 향 있잖아요. 이미 맛있는 향이 나서.
0: 맞아요.
1: 자.
0: 밑국물을 충실하게 냈기 때문에
1: 예.
0: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몇 분을 끓여줘야 되냐면
1: 네.
0: 양배추가 굉장히 조직이 좀 단단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들어가자마자 확 풀리는 그런 염록사 채소는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를 8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1: 8분 정도.
0: 예, 자, 그러면 8분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1: 네. 양배추가 잘 익었어요.
0: 된장에 확 스며들었죠.
1: 예,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넣을 게 지금
1: 네.
0: 새우,
1: 네.
0: 새우하고 양파요. 넣고 한 3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1: 예.
0: 우리가 지금 양배추를 이렇게 끓여봤잖아요.
1: 네.
0: 양배추 잎은 굉장히 부드럽고
1: 맞아요, 식감이.
0: 줄기 부분은 좀 아삭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양배추에도 약간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 네.
0: 양배추가 어떤 양배추는 이렇게 약간 넙대대한 양배추가 있고
1: 예.
0: 어떤 양배추는 동그란 양배추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넙대대한 이렇게 약간 납작한 둥근 그 양배추는요.
1: 네.
0: 약간 그 채소 요리 같은 거에 그러니까 오늘 볶음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납작한
1: 네.
0: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양배추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1: 맛있어요.
0: 이건 좀 더 잎이 도톰해요.
1: 오.
0: 그래서 샐러드나 뭐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1: 예?
0: 그런 데 드시는 게 더 좋아요.
1: 오.
0: 그리고 납작한 거는 이렇게 썰면은 금방 얌전해져요. 왜냐면 잎이 얇아서.
1: 아, 네네네.
0: 그래서 한식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1: 오, 이것도 네. 굉장히 또 좋은 팁인데.
0: 이게 암이고요. 이게 수시예요.
1: 아~
0: 암수가 있죠. 네.
1: 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지금 우리 보리새우 맞나요? 꽃새우?
0: 네, 네 보리새우, 꽃새우.
1: 예. 자, 들어가고 확실히 또 맛을 더해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1: 네, 마늘 오늘 늘 어떤 재료들 넣어볼게요.
0: 네, 이제 향채소죠. 마늘
1: 네.
0: 넣어주시고요. 대파.
1: 네, 대파 넣을게요. 네,
0: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랑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줄게요.
1: 네.
0: 네. 아, 좋아요,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너무 좋아요.
1: 자, 선생님.
0: 네.
1: 아주 맛있게 양배추 된장국이 끓었어요.
0: 네.
1: 이제 완성된 거죠?
0: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1: 자, 이미 이렇게 끓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식구분들이 다 식탁으로 왔을
0: 네.
1: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0: 그럼요, 그럼요. 아우, 세상에. 아.
1: 잡곳이 뜨거우니까요.
0: 네.
1: 가지고.
0: 아니. 이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1: 진짜로.
0: 아니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식구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하면
1: 네.
0: 이런 게 행복이죠.
1: 진짜로 저는 이 양배추를 활용해서 이 국을 끓이는 게 두 번째인데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0: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편안하니까.
0: 네, 편안하니까 속이.
1: 주재료가 지금 네. 양배추인데
0: 푸짐하죠.
1: 네. 예. 양배추 한 통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니까 물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양배추 한 통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우, 지금 말하면서 친구이죠.
1: 네. 얼른 밥이랑 먹어보고 싶은데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양배추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국멸치, 다시마, 양파, 물을 넣어 2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주세요. 양배추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에 된장, 고추장, 참치액, 양배추를 넣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건새우, 양파를 넣고 3분 정도 끓인 뒤 다진 마늘,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감자 볶음부터 도시락 반찬의 터줏대감, 참치 김치 볶음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상당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5: 얼음 물, 얼음 물.
16: 얼음. 얼굴 빨개졌어요.
15: 기까지 빨개졌어. 땡.
17: 아, 참.

0: und Sie haben mich ausgelacht.
1: Ich will nicht raus, ich will nicht raus. Hohni nagas, hohni nagas. Kuhui.
2: Talpite, Olgurul, Wasser, Epuja, Kanja, Japan, Kurlasa, Kritik.
3: Sabu, Chungyendel, Rabu, Chungchan, Kadang, Kriungi, Jose, Rabu, Sekunde.
4: Chetjo, Hanin, Imini, Kojong, Hang, Jette, Hawaii, Rupte, Shakte.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0: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호주와 함께하는 채널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질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0: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홍대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귄이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스리랑카를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9: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8: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9: 와 진짜.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10: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0: 였습니다. 지금 오두막들이 저렇게 잔뜩 있죠. 저게 다 지금 보석을 캐고 있는 광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1: 왜?
0: 아, 이게 미로예요, 미로.
2: 스리랑카 오지에는 오늘도 땅을 파는 광부들이 있습니다.
1: 이거 생각보다 잘 살았어요.
2: 불쇼를 선보이는 무용수도 있죠.
0: 와,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2: 구불구불한 산길을 뛰어 꽃을 파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1: 네,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게 꽃이다 보니까 행복을 나누는 일 같아가지고 훨씬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남들은 극한 직업이라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을 찾아 떠납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스리랑카.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도시 콜롬보를 떠나 신성도시 캔디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샌디는 15세기 후반 싱할라 왕조의 수도로 영국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곳입니다. 현재도 스리랑카 고유의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스리랑카 제2의 도시입니다.
1: 와, 샌디 오니까 확실히 뭔가 도시보다 정글 속으로 들어왔다고 느끼시는 게 여기 원숭이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뱀도 지금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0: 도심에서 범화 비단뱀을 만나다니 무척 신기합니다.
2: This is not danger.
1: Not danger.
2: Yeah, very friendly. Name is Barbara.
1: Wow, Barbara. Oh. Yeah, yeah, yeah. Is the safe?
2: Safe, safe.
1: Ah, okay.
2: It's my
1: yeah.
2: pet. Wow. 5 years old.
1: 지금 여기 뱀이 나타난 걸 보고 주변 원숭이들이 다 저기 나무 위로 도망갔거든요.
0: 뱀 등장에 인간인 전화 원숭이나 긴장하긴 마찬가지랍니다.
1: 사람 포함해서 영장류가 갖고 있는 뱀에 대한 그 본능적인 공포심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3: 아, 이거는 네, 이건 진짜 코브라네요. 아, 소리가 다릅니다.
0: 코브라 댄스의 주인공 인도 코브라입니다.
1: 아, 이건 좀 무서운데요. 오. 아, 지금 뱀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 yeah, I think it's enough. 아, 제가 사실 이 목에 있는 뱀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코브라는 진짜 이 맹독을 가진 뱀이라 그런지 조금만 있어도 되고. 깜짝이야.
0: 보통 이런 코브라들은 안전을 위해 독리는 뽑는답니다.
1: Okay, thank you so much. It's Tutti. It's Tutti. Bye.
0: 심장 쫄깃해지는 만남을 뒤로하고 캔디가 신성도시로 불리는 이유인 불치사로 갑니다.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귀중한 성보로 여겨지는 불치. 부처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1: 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연꽃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 This is our national flower, blue water lily.
1: Ah, blue water lily.
2: Yeah, this yeah. is pink lotus. Uh-huh. And this is white lotus. Uh-huh. Front yeah, of Buddha. Yeah. People buying flowers, then okay. keep there, then they will make a wish.
1: 이 수련이 여기에 이제 국화, 국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들지만 그래도 여기 국화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one place. 이 수련의 숫자가 사실 잘 숫자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얘가 꽃봉오리가 접었다가 펴졌다 해가지고 수련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련은 뭔가를 재창조해내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신발을 구입하는구나.
4: Two people?
1: Yeah.
4: 아.
0: Yeah.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는 건 기본이고요.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싱할라 왕조에서 불치는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불치가 있는 곳이 곧 수도였죠. 불치가 모셔져 있는 법당은 하루에 세 번 공양의식이 진행되는데요. 의식은 악사들이 부처님께 천상의 소리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드디어 사람들이 분주한 걸 보니까 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보관된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0: 드디어 불치를 모신 2층 법당 앞에서 꽃과 곡물을 바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2: 직접 부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0: 멀리서나마 불치를 볼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을 위해 각국의 불자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치를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캔디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3: 아, 지금 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춤인 캔디안테스를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2시간 뒤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딱 가면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다행히 실내 공연이라 비가 내려도 걱정 없었습니다.
3: 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엄청나게 근사한 공연장이 있었네요.
0: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인 단원들이 보입니다. 캔디안 댄스는 번영과 건강을 비는 스리랑카 전통춤입니다.
4: 아이고
5: In fact, this is my first time to see Candian dance. Can you explain about this dance?
4: 매마 나르타네 패트렌네 හැමවෙලේම ඉන්දියාවෙන් ආපු රජ කෙනෙක් විජය කියලා අපේ ඉතිහාසයේ අපි එක පොතක් තියෙන මහා වංශය කියලා
5: it's kind of traditional instrument
4: traditional dance of country.
3: Oh. 아 지금 배가 굉장히 쫄릴 정도로 몸에다가 딱 밀착시키네요.
5: It's okay?
3: 뭔가 표정이 오케이.
4: 니야말.
3: 아, 이게 치는 방법이 같은 곳에서도 소리가 두 가지가 나네요. 하나는 이렇게 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막상
0: 제겐 너무나 무거운 캐카베라 연주입니다.
3: 혼달. 에이,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이게 근데 지금 몇 번 쳤거든요. 근데 벌써 손에서 불이 날. 아, 지금 이분 손에 이미 굳은 살이 엄청나게 배겨 계셨네요.
5: How many years did you play this instrument?
4: 25 years.
5: Yes. Wow, so you started from teenage.
4: Our right. father, yeah. our grandfather. So it was.
5: Wow, really?
3: 부끄러운데 살짝.
4: Difference.
5: Yeah, very different.
0: 굳은 살로 증명되는 피나는 노력의 흔적.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시간, 하나 둘 좌석이 채워집니다. 싱할라 왕조가 번영을 이룰 당시 궁중 연회에서 추던 캔디안 댄스. 약 2500년의 역사를 잇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전통춤들을 볼 수 있습니다.

0: 공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1: 이제 불을 이용한 공연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쇼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불쇼의 하이라이트는 불에 달궈진 돌 위를 맨발로 걷는 파이어워킹입니다. 힘과 용기, 믿음과 순결을 의미하는 행위라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불을 다루는 댄서들을 보니 이보다 더 극한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평화로운 캔디의 아침.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캔디 맛집으로 가봅니다.
1: Can I have breakfast here?
2: Yes, sir. Of course.
1: Thank you. So,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now?
2: Yes. Where from you, sir? Where from you?
1: I'm a Korean again.
2: Oh my God. 나도 며칠 전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1: 잠시만요.
2: 반갑습니다. 인쇄회사의 일당. 전라남도 광주.
1: 전라남도 광주에서 인쇄를 하셨구나.
2: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있나요?
2: 김치 없어요.
1: 오케이.
2: This is Pol roti. And this is katta sambal.
1: Katta sambal.
2: 한국의 고추장.
1: 아, 고추장.
2: 똑같아요. 그래도 this is very hot. This is milk rice.
1: Milk rice.
2: 자, 우리만 기리밥. 한국의 추석.
1: 추석.
2: 우리 우리나라
1: 떡국.
2: 우리나라 싱글 알룩 다우루드. This is special day.
1: Yeah, yeah.
2: Let's make this.
4: 저는 생김새부터 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만 보면은 호빵 같아요, 호빵.
2: 와우.
4: 와. 고닥세라이, 세라이.
2: 고닥세라이.
4: 고닥세라이. 와, 이게 I think 고추장 is more better.
2: 고닥세라이.
4: 고닥세라이.
0: 저도 매운 걸 잘 먹지만 정말 매웠습니다.
4: 아, 근데 제가 스리랑카 와가지고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꽃을 파는 한 청년인데 맨발로 이 꽃을 막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꽃을 파는 청년을 본 적 있거든요.
0: 한 송이의 꽃을 팔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청년들입니다.
1: 그래서 when I go
2: Morelia town, after that Labukele.
1: Labukele.
2: Yes. Many boys are there.
1: And many boys are there.
2: Yes.
1: I have to find them. Yeah, I wish.
2: Thank you very much.
1: Yeah, I really love to get back. That was really, really great. I have some more present for you. Some more gift.
2: Oh my God.
1: This is Korean canned kimchi.
2: Kimchi.
1: Kimchi. Yeah. Okay.
2: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big present.
1: Big present.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잘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현대에서 약 3시간 거리를 달려 라부켈레로 갑니다. 식당 사장님이 알려준 이 마을에서 과연 꽃 파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This guy?
2: Oh, I don't know.
1: It's far from here.
2: So can I hop in here?
1: Oh. 아, 그래도 좀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0: 역시 모를 땐 툭툭 기사님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3: 아, 스리랑카 가면은 그래도 꼭 한번 이분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친구들이 말해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딱 보고 이분들 표정이나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구불구불한 도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1: 이제 꽃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0: 하나둘 꽃 파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0: 밑에서 꽃을 팔던 청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청년이 또 보입니다.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저희를 앞질러 나타납니다.
1: 분명 밑에서 봤었는데 지금 한 도는데 10초 조금 더 걸렸거든요. 그 순간 사이에 이 산을 올라오셨어요.
0: 꽃 파는 청년들은 구불도로를 가로질러서 저보다 먼저 앞질러 갈 수 있었던 거죠.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yeah, just prove a real priest. 여기 보아. 와우, 아이보아.
4: 아이보아.
1: It's okay. So if I go more, you just follow us.
4: It's one more.
1: One more?
4: Yeah.
1: 아, 여기가 이분이 항상 이렇게 다니시는 곳인 것 같아요. So how much is the flower? Whole bunch or one?
4: This whole bunch, uh-huh.
1: 4,000.
4: And each one piece, 500.
1: Uh-huh. 아, 이 분홍색 꽃이 예쁘니까 저는 이걸 딱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so you make this all?
4: Yeah.
1: 와,
0: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조금 더 이동해 보기로 합니다.
1: 지금도 꽃 파는 분들 몇 분 보이십니다. 아, 저기도 계신다. 앞에. 와, 팀이 시작하십니다.
0: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청년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저희를 앞지르기 위해 달립니다.
1: 또 나타났었다, 나타났었다.
0: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는 청년들의 모습에 멈추지 않는 차량이 없다는데요.
1: Okay, stop, stop, stop, stop. 조금 내려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You sweat. 아, 땀을 막 흘리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Are you okay?
5: Yes, are you okay?
1: You sweat a lot. 여기 남았어. 여기 남아만 간다.
5: 3일.
1: 3일. 하루미만 샀다.
5: 하지마.
1: 아이고, 아이고. So normally, how many times do you doing again?
5: Every day, up, down, 10 times, 20 times.
1: 10 times, 20 times.
5: Yes.
1: Wow, repeat. 한 번만 해도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를 막 10번, 20번씩 반복하신다고 하시네요.
0: 꽃 파는 일이 이렇게 극한 직업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1: This is your shelter. Shelter.
4: Okay, okay.
1: 여기가 이제 아, 여기 이제 또 만든 꽃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아, 이건 또 다른 종류네요. 이거 색깔 예쁘다. 아, 혼다에 혼다에. Last name.
6: So you two are friends, or
5: yes?
1: Ah, friends.
5: Yes. Polikalidam. Kita sekolah lagi. Tapi job dekat dengan yang awak jadi, polikalidam tibunah yalu kama sahodra kama.
1: Wow.
5: Itu dia lagi, na.
1: Yeah.
6: You guys very very popular because you're very handsome. Is it like? No. Yes.
1: Who is the most more popular?
6: More famous?
1: Yeah.

0: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You guys are now married or single?
1: My parents married. I know now.
0: Ah, you're single and you're married.
2: Ah, you have one kid.
0: Wow.
3: Yes, I'm a dama duno.
2: Uh-huh.
3: Vested for the Kamarui, Betan in the Tari,
0: Amarui,
3: Mar, listen.
0: Oh, oh.
3: I'm a dama retno, Duala, you know, I think.
0: Uh-huh.
3: Take it away. You're big.
0: Ah,
3: I'm a dama di, Malgis, I'm a dama garani.
0: Ari, Ari.
4: 세상 모든 아버지는 슈퍼맨이라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꽃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여기서 이걸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꽃 파는 청년들을 도와 슈퍼맨이 되어봅니다. 꽃 한 송이를 팔기 위해 힘없이 달리는 청년들의 고됨을 직접 느낍니다.
6: 안 멈춰, 안 멈춰.
5: 비가 와도 멈출 수 없는 가장이라는 무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꽃을 들고 차 뒤를 뒤쫓습니다. 드디어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6: 오, 이 친구를 벌써 알아봐야 돼.
7: 와. We need flower.
6: No.
7: 나는 코리안 캐니. 코리안. Just a.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Thank you. Step two. Have a good trip.
5: 사는 이에게 꽃은 행복이 되고 파는 이에게 땀은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6: 와, 맞다.
7: Very fun job.
0: Very fun job.
7: Yeah.
0: Not tired.
7: No tired.
6: 아, 이게 또 우리가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게 꽃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상품을 판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행복을 나누는 일 같아가지고 훨씬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5: 꽃을 다 팔고 나면 이렇게 현지인들의 트럭을 얻어 타고 올라온답니다.
0: 와, 우리 친구는 꽃을 팔고 왔네.
5: 꽃은 다 팔지 못했지만 좋은 동생들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7: 땡큐!
6: 리스팅!
5: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스리랑카.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따라가 봅니다.
6: 저 위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뛰어다닐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저 도로에서 살짝만 내려오니까 이 절벽에 이렇게 근사한 마을이 있었네요.
5: 산중턱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7: 아, this new home.
6: 아, this new home.
7: 아, this new home.
6: Okay, is it okay?
7: Yes.
6: It's my house. Wow. Yeah, your future house. With your family. 와.
5: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4년째 직접 집을 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꽃을 팔고 있답니다.
6: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와.
5: 타미르가 직접 집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다짐이라는데요.
6: 아, so is your
1: yes, my mother.
6: 아, your mother.
1: 나이티.
6: 와.
1: 마테 힘 미기들 망가르 키우기 맘 고닥 그래 가우르 미헤다 아푸아 맘 있네. 가우르 냈당 맘 아마테케 미안해 담아 니다라.
6: So after you finish your new house build, you will get your one room.
1: Yeah.
6: Oh, really?
1: Yeah. finally. It is my...
2: So it's kind of your dream and life.
1: Yes.
2: Wow.
1: This is my life. My heart and my life.
2: Your heart?
1: Yes.
3: Wow. 아,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8: 와, 엄마 닮았네.
3: 아, 이번!
2: 와, 진짜 여기 아들이 워낙 이제 잘생겨가지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미인이셨네요.
3: 아, 라스타나이. 아, 라스타나이. 라스타나이.
1: Thank you.

0: 와, 이때도 꽃을 이렇게 들고 다녔구나.
1: Again, yes.
0: 10 years, I mean, when you're age of 10? 와, 그럼 10살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No, no, it's okay.
2: 마마 간니 본니 마비 데카니 아메니 본니 본니 간탐.
0: Even your son now built a new house, so you must be very proud of him. 고등학사도 뚜이.
2: 걔 나빌라면 맨날 갔다 오르도 맨날 오나라 또 메리 오나 땀 미안해 하들라 미안해 오나 맨 가사도 맨날 야 사투 핑인 나와 야기 다루 왜 말하는 거야 만게 꿈을 말아
0: 그렇지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1: Please, no more.
0: 아, 오케이. 아, 진짜 열 받는 거잖아.
3: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세상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알기에 매일 꽃을 들고 도로 닦는 일터로 나가는 거겠죠.
0: 아, this is present.
2: 패션한테 가고 있는.
0: 아, that's a nice one.
2: That's a nice one.
0: This is our present?
1: Yes.
0: 아, that's nice. 안다, 안다, 안다. I wish your new home will be built soon. Yeah. Thank you.
1: Thank you. Have a good day.
0: 티 마마. Thank you.
2: Thank you.
0: Bye. Thank you. Thank you.
3: 어머니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짓고 있는 집이 한 친구의 꿈이자 한 가족의 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선수들이 막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같이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이분들 스스로 자기 인생에 걸어준 금메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꽃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꽃 파는 청년들의 한 송이 꽃은 누군가에겐 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가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꽃 파는 청년들이 사는 라부켈레 지역을 떠나 라트나프라로 갑니다. 4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먼 거리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라트나프라라는 스리랑카의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라트나는 여기 말로 보석이고요. 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석의 도시인 셈이죠.
3: 보석 산업의 중심지인 라트나프라랍니다. 여느 도심과는 사뭇 다른 광경을 거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0: 여기 지금 사람들이 주먹을 꽉 쥐고 계셔가지고 뭐가 있나 했더니 이 주먹에 다들 보석을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와, is that gem?
1: Yes, gem. Wow. You want? White sapphire.
0: White sapphire. Yeah, yeah. Ah. So, how much the price for the one?
1: 25,000. How much your price? Your price don't.
0: 지금 벌써 갑자기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1: 내가 기회 하나 됐네.
0: 사실 좀 진땀이 나는데요.
1: 내가 기회 하나 됐네.
0: 와, 지금 이분은.
3: 와. 귀한 보석을 한 움큼이나 들고 계십니다.
1: 알아 말해라 이게 다.
0: Can I try?
4: Big size.
0: Big size. Okay, yeah, yeah.
3: 저도 확대경으로 보석 관찰을 해봅니다.
0: 아, 이 보석들이 훨씬 더 안에 이게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이걸 쓰고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모습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와,
3: 보석의 도시답게 발에 채는 게 보석입니다.
0: 와, 지금 여기 원석이랑 이제 연마된 보석이 같이 보이는데 이 보석이 이제 계속 연마를 시키면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아, 사실 스리랑카 하면은 사파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0: 그럼 블루 사파이어가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사파이어는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게 다 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론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블루 사파이어인 거죠.
1: 한국 사람이 왔어요.
0: 아, 한국 사람 왔어요? 아, 여기 한국 분들도 이 보석을 사러 여기 많이 종종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2: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와 더불어 4대 보석으로 칭해지는 사파이어. 불순물이 없을수록, 즉 투명도가 높을수록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죠. 스리랑카는 아시아 최대의 보석 생산국입니다.
0: 지금 여기도 평화로운 그냥 논밭 같지만 여기 저기 보시면요. 지금 오두막들이 저렇게 잔뜩 있죠. 저게 다 지금 보석을 캐고 있는 광산입니다.
2: 하천이나 논밭에서 토사를 해집어도 작은 사파이어 덩어리가 나온다고 알려진 스리랑카. 보석이 나오는 지역만도 전체 국토 면적의 20%에 달한답니다.
0: 와,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와, 타이완. 와, 나이스 미션. 아, 마이닝. So here is the entrance of the tunnel.
1: 어, 맞네.
0: 아, 와, 지금 여기가 지금 광산의 입구라는데. 와, can I see? 와, 좀 무섭거든요. 와, 와, 밑에가 쭉 들어가 있어.
1: 아, 우리 아랍사 바로 내가 보러 온 데라
3: 한.
1: 아, really?
3: 아, can I also call him here?
1: 아, 모르가.
3: 아, really?
0: 와, 저도 들어가 볼 그냥 질문을 드려봤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이 보석 광산에 직접 내려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아,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너 핸드폰 없고 지갑 없고 다 뺏고. 오케이, are we going inside?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러게, 오케이. 아,
2: 파이팅. 극한 직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광부에 도전합니다.
3: 아, 빨리 잡아, 우리. 아, 빨리. 아,
2: 신발까지 벗고 드디어 갱도로 내려갑니다.
0: 와.
2: 설렘 반 긴장 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하 30m 깊이 내려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 기분입니다.
0: 아, thank you. Oh, you saved my life. 저희가 드디어 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와.
2: 보석을 채굴하는 곳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0: 아, 여기는 진짜 허리를 필 수가 없네요.
1: What are you doing?
4: Digging.
1: Digging. 아.
2: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손과 쇠꼬챙이 하나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0: 전 사실 다 이거 기계를 뚫는 줄 알았었거든요. 네, 이런 장비 가지고 이거를 뚫고 계셨습니다.
1: So usually do you find a gem in here, this mine?
4: This one is this up in the side.
1: Yeah.
0: 어, okay.
4: 안에 있다고?
0: 아, so in here there is a gem in here.
4: Oh,
0: really? Yes. 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4: 인사래요.
0: 그냥 시멘트 반죽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지금 보석이 있다고 해요. 보석 원석이.
4: Do find this here. This
0: yeah.
4: We wash them.
0: Uh-huh.
4: Wash them in machine or machinery.
0: Uh-huh.
4: We call it what here.
1: If I dig the gem, that is mine.
0: 아, 뭐 대답을 확실히 안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열심히 루비 사파이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석광산 갱도의 폭은 고작 1.2m.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0: 본다이? 본다이? 어, 지금 벌써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1: 아. Can you show me the gemstone here?
4: Ah, here. This one.
3: Oh, this is potato?
4: Potato.
0: 아, 여기서 뭐가 빛나는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건 감자 같네요, 감자.
2: 이제 채굴된 흙과 돌을 자루에 담아 올려보내야 합니다.

0: 물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거운데?
1: 손에서 손으로 무거운 자료를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런 후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나씩 위로 올려보내면 되는데요.
2: 시그널!
0: 오케이.
1: 신호는 줄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흔들어야 한답니다. 갱도가 워낙 좁다 보니 파이프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는데요.
0: 와, 진짜. 와. 와, 살 것 같다. 와, fresh air. 와, it's air conditioner. 여기서 지금 바깥 바람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3: 아, 비나, 이거 말하는 비나.
1: 지치고 힘들 땐 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It's good. Fresh water.
1: 매일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는 광부들의 삶. 보석의 값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 여기 물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1: 잠시 작업을 멈추고 갱도 안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해주는데요.
0: 비가 아까 계속 내린 게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1: 수시로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비가 새는 구멍은 나뭇잎을 이용해 꼼꼼하게 메꿔주는데요. 이런 일을 대비해 물에 강한 고무나무와 질긴 나뭇잎을 마련해 놓는 것도 광부들의 일이랍니다.
0: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 공사가 끝나가지고 물을 이제 틈을 다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흐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분들 그래도 이제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좀 여기서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 자, 조심조심.
0: 오케이.
1: 땅 위로 올라간다니 저도 모르게 오르는 발길이 빨라집니다. 약 3시간 만에 지상과 조우합니다.
0: 연달 연달. 빛이다 빛, 태양 태양.
1: 함께 갱도로 들어갔던 담당 PD도 극한 직업 체험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시원한 물로 씻으면 조금 더 낫겠죠.
0: 살 것 같다.
1: 행복한 점심시간입니다.
0: 이게 밥. 진짜 정말 시리랑카에 많이 갈수록 여기 주식이 쌀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3: 카레. 감자 카레에다가.
1: 오늘 메뉴는 감자 카레밥입니다.
3: 아싸이?
0: 아싸이?
3: 아싸이?
0: 꿀맛이다, 꿀맛.
4: The best dishes I have ever in Sri Lanka.
5: 깜짝이야.
4: Yeah, yeah,
5: yeah. 우리 애들 많대, 라.
1: 광부들은 말합니다. 행복이 뭐 별게 있냐고요. 제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데려간 곳은 광산 인근의 물웅덩이. 이곳에서 원석을 골라낸답니다.
0: 배천에다가 이거를 흔들면서 흙을 좀 날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무거운 것만 여기 이제 남게 되겠네요.
1: 와, 이게 다 원석인가 했더니
0: 이거는 일단 돌이었고.
6: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물을 좀 담근 다음에 알 때? It's good?

0: 이거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오, 이게 뭔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1: 과연 이 안에 원석이 있을까요? 신중하게 돌들을 살펴봅니다.
2: 와, what's that? 오, 이거 좀 반짝반짝 빛나네요. 오, 와, 이것도 봤네. 와, 반짝반짝. 와, 이건 훨씬 더 예쁜데요? 와, 근데 이 푸른 빛이 나는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커란덤이라는 광물이거든요. 여기에 만약 크롬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건 붉은색 빛을 내는 루비가 되고요. 티타늄 같은 광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푸른색을 내는 블루 사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블루 사파이어는 예전에 영국 왕실의 결혼 예물로 사용될 정도로 이 스리랑카 섬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입니다.
1: 영롱한 빛의 블루 사파이어를 캐는 광부들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젠 광부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작업반장인 인디카의 집초대를 받았는데요.
3: 이제 your son and daughter.
4: 아, 가족이 다 이렇게 굉장히 닮으셨네요.
1: 혼다. 이남일녀를 둔 다복한 가족입니다. 아. 신론의 나라답게 손님이 오면 꼭 홍차를 내어 주십니다.
5: 와. Today, I worked with your father at the mine, so it was very hard work.
6: Oh, but I can't remember that I only want to come with you.
1: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힘든 일은 힘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 스리랑카입니다.
7: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0: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올라가나 했더니 바로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8: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도망가시네. 아니 인사 좀 해요, 인사 좀.
9: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0: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5: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6: AI와 같이 지은 집?
17: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18: 나는 행복이래요.
19: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20: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책장 사이 손때 묻은 한 칸
19: 바라지 못한 일 넘기면 돼.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21: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신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는 전 현직 교사와 교원 단체들이 모여서 교실 밖에서만큼은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 전현직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김민석 당대표를 향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퇴근 이후까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폭넓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조차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특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1년 넘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3: 공당의 약속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1: 이번 달 문을 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교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4: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어떤 범위 정치활동 보장할 건지, 학교 내 정치적 중립, 교원 내 시민적 자유 어떻게 구분할 건지, 또 국민의 우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의 기준 대안 제시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5: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적어도 올 이번 정기 국회 때는 꼭 국회에서도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서 처리될 수 있도록.
1: 교사노조가 지난 4월 국민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에는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이 75건 접수됐습니다.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또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2027학년도 과학고 신입생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에 경기지역 과학고 두 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전국 선발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는데요. 과학고는 어떤 학생을 뽑고 지원 전에는 뭘 살펴야 하는지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27학년도 과학고 신입생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학교별로 시작돼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22개 과학고의 모집 인원은 모두 1,858명입니다. 지난해보다 학교는 두 곳, 선발 인원은 216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3월 과학고로 전환하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각각 100명을 처음 선발하고 전북과학고도 모집 인원을 80명에서 96명으로 늘렸습니다. 두 신설과학고는 일반 전형 80명과 사회통합 전형 20명을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가운데 최대 20명은 각각 부천과 성남 지역 학생을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경기에서는 2029학년도 시흥, 2030학년도 이천에도 과학고 신설이 예정돼 있어 지역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 기회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학고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 뒤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을 거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소집 면접에서는 정답 자체보다 답을 찾아

0: 하는 과정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1: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하거나 정형화된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면담 과정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배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깊이 있게 탐구해본 경험입니다.
0: 과학고에 진학하면 수학과 과학 심화 교육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원이나 대학 이공계 학과의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진학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어 과학고의 교육 방향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별 소집 면접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초까지 발표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 저출생으로 전체 아동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장애 아동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3: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아동 인구는 22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 아동은 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아동 가운데 장애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1.39%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42.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34%, 뇌병변 장애 9.2% 순이었습니다.
4: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많아졌다기보다는요,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발달 검사라든지 진단이 늘고 있고요.
3: 학교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만 2천 명 넘게 늘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학생을 학교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학교나 유치원 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고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나 놀림, 특수교사 부족과 지원 인력 미배치 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교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법정 배치 기준과 비교하면 1,700명이 넘는 특수교원이 부족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내년도 공립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1,056명으로 늘었지만 여기엔 퇴직이나 휴직 등에 따른 결혼을 충원하는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학생이 너무 많아지면 선생님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학생을 데리고 있기에 급급해지는 그런...
3: 조기 발견과 치료에서부터 학교 교육과 돌봄까지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함께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의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4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거제에서 33곳, 통영에서 8곳이 피해를 입었고 유형별로는 침수 25건, 누수 9건, 파손 유실이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제 옥포초 체육관에는 인근 산사태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필요하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지원해 2학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8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1: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0: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1: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옥, 벗어날 수 없는 상황.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 외워야겠네.
2: 이거 외워야겠다고.
0: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4: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로!
2: 귀에다 꽂겠습니다.
5: 써줘야죠.

0: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1: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0: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라스트 노드?
2: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궤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4: 포스트 아포칼립스.
0: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5: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6: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있다라고.
5: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플래퍼 갖고 와서.
4: 아니 근데 아, 뜨거워.
6: 청소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7: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8: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 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as a journal.
4: 득템, 득템!
8: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시는
10: 맞아요.
8: 건가요?
10: 맞아요. 여기,
8: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7: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8: 아.
7: 여기가 저희 목적지.
5: 같이 가면 되겠네요.
8: 어, 그럼 같이 갈까요?
7: 가볼까요? 가시죠.
5: 수도가 있네.
7: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4: 어머, 잠깐만. 형사! 저 사람 아니야?
5: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4: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0: 아, 그래.
4: 저 스티브
0: 좋은 짐승이야.
4: 어머, 도끼 가지고 있어요.
0: 어?
4: 도끼?
0: 도끼가 있어요.
8: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4: 네.
0: 아, 그쪽도 해요?
5: 네.
2: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3: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1: 저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이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2: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3: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8: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0: 라디오?
3: 여기 선생님.
5: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0: 전파? 뭐 저 메일을 왔어요.
3: 메일이 왔어요?
0: 이메일.
3: 저 아까 얘기하신
11: 현지 왔습니다.
0: 현지로?
12: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3: 이거 표지판에 못
8: 했잖아.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3: 네.
8: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이.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0: 거 아니야?
5: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8: 큰일 났는데?
6: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11: 목이 너무 말라요.
3: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11: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0: 물탱크?
11: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8: 아, 저기
5: 와, 저기 통이 있다.
8: 저기 가볼까요?
3: 가볼까?

0: 아, 눈이 되게 좋다. 아, 목 말라 죽겠다.
1: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0: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7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러지.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이거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뭐야? 조심하세요.
0: 조심해요.
1: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요.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4: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2: 뭐야?
3: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린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네,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오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1: 어떻게 했어?
5: 잠깐만, 풀었어요.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5: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나오려나?
0: 어때요? 어때?
1: 없는 것 같아. 아, 없나 봐.
4: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0: 네?
1: 안녕하세요. 예.
6: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1: 생존자세요?
6: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1: 우리
3: 왜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6: 물은 없는데. 네.
4: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저기서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1: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7: 뭘 찾았네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1: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1: 어?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3: 야, 탈자다, 약탈자.
1: 내가 혼자
6: 안 돼.
7: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가.
7: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우리가 뭘 좀 찾아봐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7: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8: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9: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들다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3: 챙겨봐야겠다.
1: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0: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아.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쵸?
1: 뭐야? 그거 뭐예요?
5: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5: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5: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5: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6: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5: 이거를 여과를
0: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5: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5: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5: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불을 못 피우면
5: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2: 네.
1: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이렇게.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2: 벌써 이 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뾰족한 게.
2: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1: 하나 잘 채워주면
3: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2: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 아, 좋아, 좋아.
2: 좀 곱게 깨서 할까요?
1: 아, 잘 깰게요.
2: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고.

0: 거든요. 걸러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1: 제가 갈게요.
2: 아, 네네.
3: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0: 어? 커피 필터를 발견했다고? 네. 와우.
1: 이거.
0: 아, 이거 좋은데?
1: 네. 커피인가?
4: 충분하겠다.
0: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0: 좋습니다.
3: 네.
0: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우리 마셔야 되는데요.
2: 보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아,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아,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약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럼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보자.
1: 아니, 근데
4: 이거를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1: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6: 불 피우는 거가 좀 급선 뭐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어? 이거 우선 됐다. 파이어스틱을 주웠거든요?
4: 파이어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4: 알려줄 것 같아요, 손님.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어.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버리셔.
5: 어, very bad. Nice.

0: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은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1: 실험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냥.
2: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1: 코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2: 흉물스럽네.
3: 이게 뭐야?
4: 약간 백조 같기도 하고.
3: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2: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게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예요.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3: 그럼 이유가 뭐예요?
2: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0: 나와요?
2: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아. 속에서 엄청 끓고는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1: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2: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5: 일단은 저희가
2: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넣어.
1: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3: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목이 너무 말라.
0: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6: 나 최근에 이렇게 목 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7: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8: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9: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2: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0: 진짜요?
2: 네. 뚜껑에
0: 오, 좋아, 좋아.
2: 속기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다 배터리가 여기 돼 있어.
0: 평소에 물 좀 먹어. 아우.
2: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0: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5: 네.
0: 오,
6: 우와!
0: 오, 이거 색이 완전 다른데요?
10: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1: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0: 네.
11: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0: 네.
10: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11: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0: 금고?
11: 뭔가 열릴 수
2: 재밌겠다.
11: 어디
2: 있어요?
11: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2: 그럼 네, 이거 봅시다.
7: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2: 어휴. 어? 이게 뭔데?

0: 수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1: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0: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1: 50 미만.
2: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3: 아, 이렇게.
2: 조심하세요.
4: 네, 두꺼운 점으로.
2: 오케이.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5: 얘랑 관련이 있는 게
2: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4: 오! 다행이다.
2: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0: 형태가 중요했으니까.
2: 열렸다!
4: 열렸어?
2: 네.
4: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6: 금고가 열렸어!
2: 물이 있어요!
0: 물이 있어!
6: 와!
5: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7: 이거 뭐예요?
2: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5: 뒤에 숫자가 있어요.
0: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그거구나.
8: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4: 기지 좌표구나.
5: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0: 너무 목말라.
8: 이물질 없다.
2: 지금 어때요?
0: 나도 옮겨줘.
2: 괜찮아요?
0: 나도 옮겨줘.
2: 와.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8: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2: 정말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5: 이것도 나왔어요.
0: 다 먹어야지.
2: 와.
0: 아, 맛있다.
7: 근데 이거.
2: 많이 먹으면 안 돼요.
4: 한 모금씩 먹었죠?
7: 잠깐만, 근데 이거 증명 것도 마셔도 되죠?
2: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7: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0: 한번 먹어보세요.
2: 이물질 없다. 없어요. 어때요?
8: 와.
2: 괜찮아요?
8: 와.
2: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7: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 많다.
5: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4: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2: 네, 갑시다.
4: Let's go.
2: 이야, 대박이네. 야.
7: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으려면 기절단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보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저기가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온실 같으시겠네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4: 근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5: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4: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0: 아니 그럼 창문이 없네 네.
5: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이거 이게 문이다.
4: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0: 열리긴 해.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5: 어,
0: 뭐야?
5: 오물었다물었다
1: 걸리는 게 뭐야? 야. 오. 여기가 어디야? 오 뭐야?
2: Watch your step.
0: 어 깜깜해.
1: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게 없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오, 들어오세요.
0: 오 씨 뭐야? 와.
5: 우주 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빨간색이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4: 놀리네?
5: 완전 어두운데?
6: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0: 조심하세요.
7: 외계인 기지온 것 같은데요?
5: 깜깜해.
6: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빛이 있는데요?
7: 오.
6: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5: 아, 이거.
6: 누가 가지고?
2: 님 사이즈네.
7: 이야.
6: 들어왔다.
8: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뭐지?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 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빌립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걸 뭔가 얻나 봐요, 마지막에.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5: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7: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어.
8: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2: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4: 김한결 씨가 누구셔?
6: 저요. 아, 어디로 오라고요?
7: 점등된 곳으로 오라.
5: 점등된
6: 부스?
4: 아, 시드룸인가 보다.
6: 저희 가볼까요?
8: 네.
5: 궁금해.

0: 오! 동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 돼.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오.
4: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5: 아, 이게 시드구나.
4: 시드.
6: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4: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8: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0: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9: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7: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4: 라스트!
2: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4: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7: 갈아입을까요?
10: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8: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7: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4: 이게 원래 도움이...
8: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뽑아요, 하나만.
11: 시드 쓰는 거예요?
0: 어.
2: 햄 있고.
0: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7: 네, 좀... 근데.
4: 네, 왜요?
7: 이 우리가.
10: 도파민.
8: 미스터리 박스?
7: 이거 먹어.
8: 도파민?
7: 아, 이것도 도파민.
9: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7: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3: 그래요.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8: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7: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10: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것
2: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곤했잖아요.
7: 오늘 하루 마무리를.
4: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0: 박사님은 제일 조금.
3: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4: 어때요 동선 씨? 아,
0: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10: 아 맞네.
0: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그래요 그래요.
10: 쓰면은
0: 일단 넣었어요.
10: 불러. 깜짝이야.
2: 뭐야?
10: 아 그냥.
2: 왜 이렇게 소리가 나?
10: 아, 크기가 좀
7: 무거워요.
0: 그럼 무게가 있어.
7: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0: 오!
2: 어? 뭐예요?
11: 설마 시드?
0: 맥주야!
10: 아니야,
0: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10: 우와!
0: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3: 차가울 때 마셔야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1: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2: 이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11: 아, 뭐야!
0: 아,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3: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 가장 비이성적인
0: 과 아, 역시 화학자 선생님.
2: 그래,
0: 이야.
2: 아, 저 좀.
0: 최고다, 최고.
3: 세 모금 마셨어.
6: 한 마리 넘어갔어.
11: 그럼 한 모금.
2: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9: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에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13: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2: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뭐지?
3: 뭐예요?
13: 이게 뭐지?
14: 이게 뭐예요?
3: 이게 뭐예요?
12: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1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요. 어디야, 어디야?
6: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3: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3: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13: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12: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들렸을 때
4: 만년설이 쫙 녹아 내려가지고
5: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6: 이런 거 여기서 많죠.
3: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7: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8: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3: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9: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10: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0: 8, 90만 평 정도.
1: 8, 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0: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0: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0: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2: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3: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
3: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2: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4: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딱 빨리 해봐요.
5: 이렇게 그냥 이틀어지려고 그러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오매불망 1년을 기다렸답니다. 거친 파도 맞으며 채취하는 건 바로 돌미역. 너나 할 것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광매도 사람들. 이때가 되면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4: 안 먹어, 안 먹어, 안 됩니다. 안 먹어.
3: 공동 채취, 공동 분배는 마을의 원칙. 1년을 기다린 돌미역. 햇볕과 해풍이 거들어 명품으로 태어납니다. 돌미역 맛이 절정인 지금. 미역 냉국에 삼겹살, 삿갓 조개까지 곁들이면 여름 별미 완성.
5: 관매도도 살만 나지라 이런 거 먹어.
3: 관매도 앞바다에 돌미역이 왔습니다.

0: 진도항에서 뱃길로 약 24km, 섬 전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청정섬 관매도입니다. 고즈넉한 섬마을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았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 계세요?
2: 환영합니다.
3: 네. 바닷가 옆으로 가요. 돌면요.
1: 아, 오늘이 시작인가요?
4: 7월 말경부터 예. 8월 중순까지. 관매도 것도 꽤 좋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1: 그 이유가 뭘까요?
4: 맛이 있으니까.
3: 예? 바다가 있으니까. 얘기 좋아요.
0: 자연산 돌미역을 수확하는 날. 그런데 왜 함께 모여 있는 걸까요?
5: 공동 채취, 공동 분배.
0: 자연이 준 선물이니 함께 수확하고 함께 나누는 마을의 오랜 전통을 따른답니다.
5: 이게 밑바닥이 돼가지고 이 바다에 안 미끄러집니다. 이게 이 고무창이
2: 물이 빠지는 거. 해마다 바꿔야
5: 돼. 왜 이렇게 짧냐?
1: 네.
5: 여기를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1: 왜요?
5: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안 나와.
1: 아.
5: 물이 들어가 쫙 빠져야 돼. 그래서 일부러 바지를 잘라서 입는 거. 물이 좀 빠졌네. 바지 멀었다.
6: 오늘 4시까지 돼. 왜냐면 파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딱 빠고 나서 가야 돼.
0: 육지와 바다 사이 물이 빠지면 마을 사람들이 1년에 단 한 번 수확한다는 갯바위 보물 창고로 출발합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수확하는 양식미역과 달리 자연산 돌미역은 뜨거운 여름이 제철. 게다가 물때까지 맞춰야 하니 미역 벌기는 시간과 파도와의 치열한 싸움이죠. 수없이 부딪히는 파도를 온몸으로 견디며 자라온 미역의 고군분투를 이제는 사람이 감당할 차례. 물살이 빠르고 거센 곳은 마을 남자들이 작업합니다. 수심은 깊고 파도는 거세고 몸 하나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죠.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채취하기 위해서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6: 위험해.
1: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6: 그렇지요.
1: 안 들어가면 캘 수가 없어요?
6: 미역을 못 빚.
0: 베어낸 미역은 바로 망에 담아놓습니다.
6: 뭐라 해야 내가 어머 후다닥 치려보겠지.
0: 물이 다시 차오르기 전 부지런히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1: 위험한 처하셨던 기억도 많을 것 같아요.
6: 나 봐줄까?
1: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6: 미역비다 인제 나가면
1: 넘어지신 거예요?
6: 네, 넘어져가지고 몰랐는데. 아, 여기 놔둬, 그래, 인자, 이 시끄치. 저리 건너가야 돼.
1: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6: 예. 여기는 이제 물이 쓰면 비야지, 못 비.
0: 돌미역은 관매도의 자부심입니다. 1년 농사나 다름없는 바다 일. 젖은 몸을 적시고 또 적시며 미역을 베어냅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늘 쉽지 않답니다.
7: 역시 파도가 많아도 미역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 보면 미역이 늙으면 맛이 없어요.
8: 근데 이렇게 좀 작업하기 쉬운 데는 미역이 많이 없어요? 쉬운 데가 많아요.
0: 관매도 돌미역은 바닷속에서 거센 조류와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자란 탓에 맛이 뛰어나다는데요. 그만큼 비싼 대접 받는답니다.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 이름값도 따라오지 못.

0: 됐을 거라죠.
1: 이것이 판매사가 돌면이랍니다. 최고입니다, 이면이. 안들반지라고요. 면하고. 끼르면 끼를수록 꽝 국물이 나고 맛있대.
0: 그 깊은 맛 덕분에 산모미역이라고도 불린다네요.
2: 재밌어요, 재밌어요.
3: 아, 재밌어요?
0: 네. 손길 닿는 곳은 온통 미역밭. 이 갯바위가 마을 사람들의 1년 살림 미천입니다.
4: 도루가 센 곳이라 예. 지가 이걸 집행을 하려니까 예. 입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러고 이제 파도가 있는 곳이니까 도루가 센 곳이니까 좀 맛이 좀 있고. 더. 아.
0: 관매도 주민들은 평생 이 바다에서 돌미역과 함께했다죠. 잘 길을 내어준 바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젖은 몸의 무게만큼 미역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미역 베이기 작업도 끝이 났네요. 이제 미역을 분배할 시간. 12명의 주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실이 눈앞에 수북히 펼쳐졌습니다.
5: 견뎌놔서.
4: 야, 힘다 쳐.
3: 어?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거, 이장님?
4: 아, 미역을 이제 고루 섞이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미역하고 약간 안 좋은 미역하고.
0: 이장님, 고루고루 섞은 미역은 이제 또 어떻게 하나요?
4: 달아가지고 이런 수대로 남는 거예요.
0: 공동으로 작업하고 분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4: 37 나갑니다.
5: 아니 올라가야 한다 해야 돼.
4: 됐습니다. 정확하여.
0: 오늘 총 수확량은 약 420kg. 함께 땀 흘린 12명의 수고는 고스란히 35kg의 돌미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신발 한 짝을 벗어 바구니에 던집니다.
6: 이장 던지게.
4: 안 먹어 던집니다.
0: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을 쌓아놓은 미역 위로 던져 미역을 배정받는 건데요. 불만이 생길 수가 없겠네요.
4: 안 돼요. 자, 끝. 자기 걸 담는 거예요. 신발 찾아서.
7: 이 신발 누구?
8: 말 진짜 좋은 놈 왔어요.
3: 아, 좋은 놈 왔어요?
8: 예. 이게 그냥 우리
9: A급이에요, 완전히.
7: 우린 특급이에요.
0: 복불복이라지만 3시간 남짓 공동 작업으로 얻어낸 값진 돌미역. 술에 가득 돌미역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0: 돌담 따라 이어진 마을길 그 끝자락에 다다르면 박홍님 양영옥 부부의 집이 나옵니다. 엎어질라 쏟아질라 귀한 보물 다루듯 조심조심 수레를 밀고 가는 부부. 이제부터는 마을 공동작업이 아닌 각자 몫을 책임지는 돌미역 건조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어르신.
1: 어머님 누구세요?
2: 어머니요.
3: 하중릿.
0: 평생 돌미역과 함께해온 어머니.
3: 딴 미역은 이렇게 안 좋지라. 먹고 그 상에 가도 여금 미역을 알아준다. 귀피도 다 띠 먹고 막 그래요. 이거 맛있어요.
1: 어? 그거 뭐예요, 어머니?
3: 귀피.
1: 귀?
3: 응. 나 먹어봐. 맛있어.
1: 한 입에 먹어요?
3: 응?
1: 한 입에?
3: 띠 먹어.
0: 변변한 먹을 거리 없던 시절 미역귀는 요긴한 찬거리였답니다.
3: 국물에서 비약간 맛있어.
1: 이거 왜 달아요?
3: 이거 좀 간도 없어. 난 이거 비로 가면 막 물젓 잡고 막 이러면 이놈 뚝뚝 띠 먹고 막 비고 빗내배고 비고 그래.
1: 어머니도 이거 귀한 건데 저희를 주셨네요.
3: 응?
1: 귀한 거잖아 이거.
3: 이건 안 귀해.
1: 아.
3: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가.
0: 호락호락하지 않던 세월을 다 견뎌온 어머니.
3: 먹고로 끌러가지. 먹고 가려면 그때는 7시가.
4: 섬을 한 3, 40분 정도. 아 밑에 띠 몰아서.
3: 힘들었지. 힘이 무지하게 들었지. 이거 넣으려면 힘이 얼마 정도야. 해먹고 살라고 할 수 없지. 안 굶고 살라고 해. 안 굶고 살라고 할 수 없어. 지나서라 해. 이거 해야 밥 먹지.
0: 그래도 돌미역이 있어 자식들 키웠답니다. 애쓰는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고소하고 시원한 미숫가루를 준비합니다. 더운 날 갈증 해소에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만한 것도 없죠?
1: 어? 맛있네.
0: 이제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가닥씩 일일이 손으로 펴서 미역 틀에 가지런히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그렇게 온 마을은 미역을 말리느라 분주합니다. 정성 가득한 귀한 돌미역 얼마에 팔릴까요?
5: 이거는 말려가지고 이거 개수가 20개에 이게 한 번씩거든요.
1: 예.
5: 그러면 뭐 40만짜리 되고 50만짜리 되고 그 상품에 따라서.
0: 자연이 키우고 햇볕과 해풍이 거드는 관매도 돌미역입니다. 돌미역이 건조되는 시간, 이장님이 관매도 최고의 풍경을 보여주시겠다네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청정 해역의 맑은 물과 고운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곳. 오직 슬픔만이 돌아오잖아.
6: 이것이 관매도 관매 해변입니다.
1: 와,
6: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 아름다운 노래. 이런 참 아름다운 이 조그만 섬에가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내놓고도 나는 관매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0: 고된 이일 마치고 찰랑이는 파도 소리에 온 마음을 씻어내면 어느새 평온이 밀려든다네요.

0: 이제 관매도 제철 맛 한번 봐야겠죠?
1: 생김 좀 넉넉히.
0: 직접 잡은 고둥은 무침으로 하고요.
2: 여기 냉국이라고 그래요. 아, 옛날에 저기 어머니들 축국이라고.
0: 수확한 돌미역은 살짝 데쳐놓죠.
2: 돌미역은 워낙 조금 없으니까 양식육보다 잘게 썰어야
0: 몇 가지 채소 썰어놓고 간장, 고춧가루, 설탕, 식초 넣고 손맛 가득 조물조물 무친 후에 물만 넣으면 관매도 미역냉국이 완성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관매도 제철 밥상. 바다의 별미 삿갓조개, 가진 양념으로 무쳐낸 밥도둑 고둥무침. 이 계절이 오롯이 담긴 돌미역까지 한상 잘 차려졌습니다. 일한 뒤 먹는 맛은 무엇이든 꿀맛.
2: 이게 전복보다 더 좋아요.
0: 삼겹살 굽고 삿갓조개 구운 후 양파까지 함께 먹으면 이장님 표 삼합. 온몸을 시원하게 달래줄 미역냉국은 관매도 여름 별미랍니다.
3: 새콤하게 맛있어요. 이거 여름에 제철에 먹는 음식이에요.
0: 김치, 삼겹살에 돌미역까지 올리면 이것이 바로 관매도 삼합. 입안 가득 관매도 바다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3: 관매도도 살맛 나지라 이런 거 먹어요. 돈 안 들어도 다 먹거리잖아요.
0: 청정 자연이 내어준 제철 식재료 덕분에 맛있는 여름을 만났습니다.

0: 그러니까 하루 3시간밖에 안 해요. 11시부터 2시까지만.
1: 상담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3: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2: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4: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입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4: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6: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7: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4: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8: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9: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정비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엔진룸을 열어보고 엔진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실내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강부터는 이제 밖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셀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닛을 열고 엔진룸의 구동 상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닛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닛을 여는 방법은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서 레버를 당겨줘야지만 본닛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차종과 브랜드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운전석 쪽이 왼쪽, 그리고 동석 쪽이 오른쪽.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에서 본닛 레버를 당겨서 본닛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닛 레버는 운전석 앞쪽에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주시면 본닛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선 열 수가 없어요. 본닛 엠블럼 중간 쪽에 보면 래치가 있습니다. 그 래치를 눌러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진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닛을 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차량처럼 쇼버가 장착된 차량들은 그냥 올려만 주시면 되고요. 레버가 있는 친구들은 걸어주면 됩니다. 엔진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부터 살펴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파란색 뚜껑, 바로 워셔액이죠. 워셔액은 이 뚜껑을 열고 충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워셔 탱크의 불량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워셔액을 충전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워셔액 탱크에 장착된 모터가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그 호스가 끊어졌다거나 꼬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고에 의한 파손에 의해서 워셔액 탱크에 워셔액을 아무리 충전을 해도 줄줄줄 새는 거겠죠.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예전 차량들은 두 곳이 있었어요. 라디에이터 쪽과 그리고 냉각수 보조 탱크 쪽. 이 근래 나온 차량들은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모든 것을 충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냉각수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아주 차가워진 상태에서 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브레이크액이 담긴 통이 있습니다. 이곳에 브레이크액이 가득 담겨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체로 된 곳에는 워셔액 탱크 빼고는 냉각수 그리고 브레이크액은 그 수위를 알아볼 수 있는 F선과 L선이 있어요. 그 선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맥스선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시 가운데로 와서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단계에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 오일 레벨이죠. 차를 정면을 봤을 때 왼쪽에 보게 되면 이런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겨주시면 엔진 오일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 레벨 또는 이런 액체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장갑을 착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레벨 게이지를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꽂아주고 빼주신 후 세워진 모양이 아닌 가로 모양으로 보셨을 때 F선과 L선 사이 그 중간 단계가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진의 상태가 나쁘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오일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확인할 곳은 바로 위쪽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면 보이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디자인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점화 코일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점화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점화 코일이라는 부품이 가솔린 차량엔 들어갑니다. 위에 상단에 보이는 것이 점화 코일이고요. 이 점화 코일도 개별적으로 다 교환이 가능하고 또 셀프 정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품입니다. 점화 코일이 불량할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엔진의 꿀러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뒤에서 당겨지는 느낌, 또는 정차 시에 차가 꿀러기는 느낌, 무언가 퉁퉁퉁퉁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들은 계기판에 노란색 엔진 경고등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스캐너 점검을 했을 때 특정 실린더 실화 발생이라고 또 그런 코드를 또 띄우고요. 한 번에 4개가 모두 고장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하나가 고장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장나고 셀프 정비를 하신다면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교환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네 개를 한 번에 같이 교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는 자동차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위치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준에서 대부분 운전석 앞쪽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됐을 경우는 대표적인 증상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당연히 시동 불량이겠죠. 경쾌하게 시동이 걸린다면 배터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게 되면 시동을 걸때 무언가 힘들게 표현하자면 끼룩 끼룩 끼룩 끼룩 끼룩 힘들게 걸리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의 불량의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이 무척 저하되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또한 직접 교환이 가능하신 부품입니다. 물론 셀프정비소에서 직접 교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배터리 바로 오른쪽에 보면 검정색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는 바로 엔진룸 안에 있는 퓨즈블 링크입니다. 퓨즈박스. 이곳에는 실내에서 보신 것보다 더 많은 휘즈와 릴레이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면 이 안쪽에 관련된 퓨즈들이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는 TCU, ECU, 그리고 에어컨, 인젝터, 연료 펌프, 엔진에 관련된 중요한 퓨즈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퓨즈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도 무척 중요합니다. 또그 옆에 보게 되면 네모난 통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통 안에는 에어 클리너라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뒤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라인을 타고 공기의 먼지와 이물질들을 걸러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하겠죠? 그 사이에는 주먹만한 센서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합니다. 공기의 양을 검출하는 센서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볼까요? 엔진의 앞쪽과 뒤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부터 보게 되면 사각형의 모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모터가 바로 ABS 모듈이라고 합니다. AB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모터가 일을 참 잘해야 돼요. ABS 모터가 불량할 경우 브레이크에게 배분이 불량한다거나 아니면 ABS 작동이 불량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정비로 정비하시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자동차 정비인들에게도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해요. ABS 모듈과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는 같은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게 되면 또 은색깔 파이프가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는 이 라인을 통해서 에어컨 냉매가 순환이 되어야지만 저희는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그 옆쪽으로 보게 되면 손가락 두개 정도 두께의 고무 호스가 또 실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라인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엔진열을 빼앗은 냉각수가 이 라인을 지나가면서 또 실내로 저희가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호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막혀버리면 냉각수가 새서 엔진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또 아주 큰 선풍기처럼 생긴 선풍기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냉각팬입니다. 에어컨을 작동할 때나 또는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앞쪽에는 에어컨 콘덴서와 또 라디에이터라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진 엔진열을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평균적인 온도로 낮춰주고 그 뜨거워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를 지나갈 때 냉각팬이 바람을 생성하여 그 열을 또 식혀주는 거죠. 항상 적정한 온도로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척 중요한 부품이에요. 만약에 이 냉각팬이 고장이 났을 경우 또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저는 자동차의 부품에 내 차에 어떠한 부품들이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2강에서는 본닛을 열고 엔진룸 안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엔진 안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또 위치를 아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정비를 하실 때또 자동차를 이해할 때 무척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셀프 정비의 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2강 높임 말하는 이의 태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뭐뭐 같아요로 표현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의 문법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고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전시를 봤는데 전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뭔가 좋은 말이긴 한데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같다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다는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같다를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겪은 일일지라도 좀 뭐뭐인 것 같아요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듣기에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좀 둘러서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뻐요. 전시가 참 좋았어요. 로 간결히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예 나는 추측성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추측이거나 불확실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같아요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처럼 쓰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거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복사해 주세요로 말할 수 있지만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가 좀 더 부드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복사해 주면 아마도 될 것 같다 정도로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려는 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좀 더 높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직관적으로 감사합니다보다 감사드립니다가 더 높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드리다는 접미사인데요. 공손함을 표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손함을 더하는 표현이지 상대의 높이법상 감사드립니다가 감사합니다보다 더 높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에 비읍니다가 쓰였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태도가 실현됐습니다. 들이다가 참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공손하게 표현하려는 의도 때문에 좀 어디에든지 붙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들이다가 어느 명사에나 다 자연스럽게 붙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는 자연스러운데 좀 비교적 안내드립니다, 권장드립니다, 전달드립니다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면 드리다 말고 하다를 써서 안내합니다, 권장합니다, 전달합니다로 쓰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조용언 드리다를 써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달해 드립니다.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결음이 요를 써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아, 윗사람한테 말할 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요를 넣어서, 이러이러했어요.처럼, 문장 중간에 요를 꼭 넣어서 말해야 하는지 모르시기도 하세요. 뭐뭐 했는데요. 그래서요.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의 쓰임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는 종결어미 뒤에, 그러니까 문장 맨 끝. 종결어미 뒤에 요를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있고요. 이는 갔어에 대하여 갔어요. 했어에 대하여 했어요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 되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어미 등에 붙어서 듣는 이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있죠. 이는 제 마음은요, 어서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요, 저는 짜장면요처럼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종결어미 뒤에 붙는 요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한테라면 갔어요가 아니라 갔습니다로 말하고 했어요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윗사람에게 수고하다를 쓰는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처럼 수고하다를 윗사람에게 써도 되는지 그 반대로, 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수고하다는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흔히 쓰면서도 막연하게 어쩐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모양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로 인사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라고 한 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언어 예절 자료를 보면 설명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이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인사말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동년배나 아래 직원에게는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처럼 수고를 쓸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분이 상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 수고하다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을 지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나에게 제가 먼저 퇴근하니 남으셔서 일을 하시느라 힘을 들이시고 애를 쓰십시오라는 느낌, 그 말맛, 그 뉘앙스, 이게 좀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윗사람에게 수고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수고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언짢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럼 수고하다 안 되면 고생하다는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수고하다나 고생하다나 별로 말맛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뜻만으로 보자면 고생하다는 어렵고 고된 일을 겪다라는 뜻인데 이건 수고하다보다 좀 더한 뜻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대체 표현인데요. 대체 표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상황에 맞게 인사말을 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끝인사로 쓰이는 말은 참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에게라면 수고하십시오나 수고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말로 인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로 언어 예절 자료에서 정년 퇴임하시는 분에게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로 인사할 수 있다고 한 점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윗사람한테 하는 인사말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직함과 성명을 함께 쓰실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나를 낮출 때는 직함 뒤에 성명으로, 상대방을 높일 때는 성명 먼저 그 뒤에 직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함께 쓰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때 직함의 위치에 따라 높이고 낮추고가 달라져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언어예절 자료를 그대로 한번 보면요. 공무로 회사나 단체의 개인에게 보내는 경우 편지 내용의 서명란에서 뭐뭐 주식회사 사장 뭐뭐뭐 한 것과 달리 봉투의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뭐뭐 주식회사 뭐뭐뭐 사장님 또는 뭐뭐 주식회사 뭐뭐뭐 사장 귀하로 쓴다. 이름 뒤에 직책을 쓰는 것이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우편물 봉투했을 때나 메일을 보내실 때나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상대방이 홍길동 부장이고 내가 김길동 차장이면요. 홍길동 부장님, 저 차장 김길동입니다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함과 성명 위치에 따른 높임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높임 표현은 여러분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높임 말하는 이의 태도 둘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풍부하게 국어 정보 얻어가셨죠? 다음 강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칭 강사 김성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여기 옆에 손잡이가 없는 의자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은 우리 많이들 집에 있을 거예요. 운동밴드를 활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지참하시면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정적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요. 배우기에 앞서서 오늘의 포지션은 무조건 중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모습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 앉아있을 때 우리의 중립이라고 보면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자, 이때 앞으로 더 밀어주면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 허리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 상태에서 중립 자세를 바꿀 건데, 중립은 코어의 힘을 잡아서 허리가 나름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허리의 컬이 전반적으로 좀 예쁘게 나온다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E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랑, 안녕하세요 E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랑은 톤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체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몸이 무너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어에 집중, 계속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많이 들어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일단 아래쪽 뼈, 좌골뼈죠. 우리 엉덩이 아래 뼈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눌러진다. 잘 눌러지시죠? 안 눌러지시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손은 우리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골반에 중립 잡는 연습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있고 둥글게 말고 다시 가슴을 펴면서 펴주시고 둘, 가슴 비우기, 자, 세 번만 더 갈게요. 하나, 가슴 펴고 다시 둘, 어때요? 골반이 움직이면 가슴이 펴지죠? 너무 잘하셨어요. 두 개 더, 하나, 그대로 업.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유연성을 키우고 싶다면 상체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체 움직임이 되어야지 골반이 움직여진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목 스트레칭부터 먼저 정적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유연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운동 전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적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은 우리 머리 통수를 잡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잡은 쪽으로 당겨주실 건데 이때 축이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코에 힘을 잡은 상태, 허리 세운 상태에서 어깨 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손은 쭉 내려가야 될까요?

내린 상태 아니면 잡은 상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쭉 내린 상태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10초 버텨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손끝을 더 바닥 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늘리다가 찌릿찌릿한 부분이 아니면 찌릿찌릿한 느낌이 날 건데, 이때 신경도 같이 스트레칭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파! 이러지 마시고 조금 그 상태에서 유지해주시는 힘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똑같이 내려갈 건데, 어떻게 내려갈까요? 시선을 내가 내려가는 쪽으로 바라봐 주실 거예요. 몸을 가만히 있고, 시선만 옆으로 돌리고, 뒤통수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쭉 어깨 쪽으로 내려가면 다른 부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똑같이 손은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고. 자, 반대쪽도 갈 건데 좌우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10초 동안 정적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 되게 마법처럼 이쪽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훨씬 더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늘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옆 통수를 잡아주시고 손은 바닥으로 쭉 찔러주셔야 돼요. 최대한 어깨가 바닥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자,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어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시선을 다시 내려가는 쪽을 바라봐 주시고, 이번엔 뒤통수를 잡은 상태로 다시 쭉 내려갈 건데, 이때 중립 자세 유지. 이렇게 몸 풀고 하면 의미 없어요. 가슴 펴놓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양쪽 가슴 앞을 잡을 건데 이 쇄골 라인 있죠? 이 쇄골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쪽을 잡으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쪽 쇄골면으로 기준으로 양쪽을 할 건데 쇄골 라인 잡아서 피부 스킨이 늘어나듯이 쭉 당겨보세요. 쭉 당기면 피부가 이렇게 내 몸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동시에 사선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 앞쪽 근육인데 거북목이 유발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넘어가 볼 건데 같이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더 피부 스킨 당겨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우리 반대쪽도 똑같이 갈 건데, 늘리면서 더못 가도록 잡아 당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턱을 위로 쭉 올릴 건데 이것도 헤드가 너무 뒤로 넘어가면 뒷목이 아프기 때문에 축이 신장이 돼야 돼요. 헤드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살짝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목 앞이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목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피부 스킨을 당겨가지고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고요. 목 앞쪽도 늘릴 때도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잘못 당겼지만 목젖 아래에서부터 내 피부 스킨이 당겨진 듯한 느낌으로 쭉 당겨주셔야 돼요.

0: 우리가 주름 잡힌 것도 풀어질 수도 있고 주름 예방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목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슴과 우리 어깨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어깨랑 가슴이랑 복합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밴드, 우리 집에 다 있으실 거, 이렇게 늘어나는 탄성이 있는 밴드를 사용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두 개로 할 건데, 개별적으로 내 강도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스트레칭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먼저 볼 건데, 밴드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날개뼈가 팔을 벌리면 날개뼈가 모아진다라는 인지가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발만 들었다 벌렸다 들었다 벌렸다 하시는 분들인데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 첫 번째 가슴을 이렇게 쭉 폈을 때 모여지는 게 날개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벌려볼게요. 우리 아이를 안듯이 이렇게 아이를 안을 때 준비가 이렇게 하고 포옹을 하는 거죠. 자, 날개뼈가 모아졌다가 벌려지는 이 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무슨 힘이 있어야죠? 코어를 잡아서 중립입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우리 벌릴 건데 밴드를 그대로 벌려볼게요. 천천히 벌려서 그냥 팔의 힘으로 벌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더 펴볼게요. 펴면서 우리가 날개뼈가 모아질 때까지 쭉 가면 이두부터 팔 안쪽에 있는 근육부터 시작해서 찌릿한 느낌이 날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자, 우리가 이 밴드를 당길 때 그냥 이거를 넘기려고 하는데 의미를 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주먹은 옆으로 밀어지는 힘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꼭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뒤로 넘기려고 하고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돌리는 동작을 같이 해볼 건데,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본인의 강도를 잘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슈퍼맨 자세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올라갔을 때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손바닥은 바깥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때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깨, 날개뼈를 모아주는 힘. 그 상태에서 팔을 벌리면서 멀리, 내 몸과 최대한 멀어진 상태에서 정지. 자, 이때도 내가 버텨서 늘어나는 포지션에서 정지해요. 이런 식으로 팔을 구부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벌리면서 몸과 내 밴드가 멀어지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계속 바깥쪽 밀고 있는 힘. 셋, 넷, 다섯, 날개뼈도 조여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천천히 들어주실게요. 좋습니다. 이거 한 번씩 더 들어가 볼 건데, 팔을 벌리는 거, 그리고 팔을 넘기는 거, 이두 가지 같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방금 했을 때좀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줄여서 잡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하는 사람은 더 넓게 잡아서 더 쉽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을 활짝 펴면서 날개뼈를 최대한 조여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어주시고, 날개뼈 멀어졌다가 다시 위로 갈 거예요. 벌려주면서 내가 스트레칭 되는 포인트에서 스탑. 하나, 가슴 앞쪽까지 늘어나면 너무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겨내야 돼요. 오케이. 천천히 풀어주셔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자와 운동 밴드를 활용한 정적 스트레칭을 배워보았습니다. 어깨 좀 시원하고 아니면 좀 등도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나실 텐데요.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굉장히 몸에 변화가 많이 나타날 거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ㄴ 알요시 훈제 치과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0: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2: 해도 용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천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3: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

0: 하세요.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알려드리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벨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가죽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물건이 되겠죠. 우선 가죽은 일반적인 모든 가죽이 벨트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 벨트로서 장력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벨트를 위해서는 더더욱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두께로 굳이 따지자면 4mm 정도 되는 두께의 가죽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이제 검은색 이 가죽은 두께가 약 한 4mm 정도 되는 아주 두툼한 가죽이고 태생적으로 아예 가죽을 생산할 때부터 벨트를 고려해서 만드는 그런 가죽이 되겠고요. 제가 재단을 한쪽 면을 일자로 쭉 해놨기 때문에 벨트를 재단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사람의 허리를 감싸고도 좀 여유가 있을 정도의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120cm 이상 되는 길이를 많이 준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한 140cm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벨트의 폭은 약 25mm 짜리입니다. 25mm 폭은 좀 너무 가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캐주얼 의류를 입는 분들 중에는 좀 가는 벨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벨트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만한 금속 장식인 버클 종류가 있겠죠. 버클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마침 25mm짜리 예쁜 모양의 버클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벨트를 만들 때 구멍을 뚫고 고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벳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 왜 리벳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더 진행하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mm 폭을 자와 뭐 칼을 이용을 해서 자르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 도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스트랩 커터, 이름 자체가 스트랩 커터입니다. 스트랩을 재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전용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용 도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칼날이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칼날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있고 이 틈을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밑에 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재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벨트를 자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 커터이 벌려져 있는 틈 사이로 가죽 끝을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네, 조금씩 조금씩 가죽이 이제 잘려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한쪽 면을 이 도구의 한쪽 면, 즉 기준이 되는 면이겠죠? 이쪽에 잘 밀착을 시키신 상태로 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착을 유지하신 상태로 계속 당겨주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굉장히 두꺼운 하드한 가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칼날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당기는 데 조금 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요령만 익히시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랩을 재단한 다음에 거친 단면들을 이제 마감을 먼저 한 다음에 버클이 위치할 부분에 자리를 결정을 하고 버클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고정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벨트의 끝 모서리를 다듬는 방법은 엣지 비벨러라는 이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좀 깎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0: 해서 마감을 1차 해주고 그 다음에 단면 마감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죽 벨트이지만 표면에 가죽을 사용을 하고 내부에는 다른 소재의 심재, 즉 바지의 부분, 안 내부의 천에 닿는 부분을 또 깔끔하게 또 매끈하게 처리하는 다른 또뭐 소재를 댄다든지 3중, 4중 구조로 구성을 해서 접합을 하거나 봉제를 하고 그것을 측면에 또 마감재를 바르고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벨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성 벨트 중에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의외로 많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아마 벨트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죽 끝을 좀 소위 말해서 좀 날려주면 깎아서 없애주면 단면 마감재를 그냥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서리 네 군데를 모두 깎아서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단면 마감재를 발라서 문질러서 그 거친 면을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는 특성상 1m는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칠을 하고 마감재를 칠하고 문지르는 길이도 제법 긴 편이 되겠죠? 최소한 2m 내지는 3m 가까운 길이를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인내를 갖고 마감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결과물이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마감이 절반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가죽은 자르고 마감, 자르고 마감, 자르고 마감, 계속 반복입니다. 누가 마감을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깔끔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제법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듬는 과정이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벨트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버클을 연결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트 버클이 고정되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 벨트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벨트 촉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벨트의 촉은 벨트의 전체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벨트 촉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구멍을 뚫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타원이 되는 형태로 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타원의 조건은 당연히 벨트 촉의 이 폭의 두께, 즉이폭 지름에 해당되는 만큼 구멍을 뚫어줘야만 가능하겠죠. 지금 이 종이에 표시된 형태가 고정 장치와 버클의 위치를 다 계산해 넣은 겁니다. 송곳을 이용을 해서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간격대로 구멍의 위치를 표시해 줄 겁니다. 재단 위치 표시된 곳에 펀치를 한번 갖다 대고요. 펀치를 좀 세게 두드려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다 이제 뚫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버클을 이제 끼워주고요. 촉을 먼저 끼워주고, 네. 리벳을 고정하는 또 방법 중에 이렇게 몰드라고 하는 이런 그 금속 장식을 고정시키는 어떤 막대, 쇠막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몰드라고 하는데, 이제 벨트의 윗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여기 캡이라고 불리는 요좀 짧은 금속 장식 부분을 한번 끼워서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반대쪽으로 발이라고 불리는 긴 금속이 달려있는 이 부분을 1대1로 맞춰서 끼워 넣게 되겠죠? 이렇게 끼워 넣고 나서 지금 준비된 프레스에 이 윗부분의 몰드에 가운데 잘 맞도록 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프레스 눌러서 네,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프는 금속 이 버클을 끼웠기 때문에 이제 벨트의 끝부분부터 집어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벨트의 버클 쪽으로 가깝게 좀 밀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고요. 이 벨트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의 허리 둘레에 맞는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은 임의의 위치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벨트 촉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펀치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 최대한 가운데에 잘 맞도록 위치를 잡아 보시고요.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 우선 하나만 뚫었고요. 일단 고정이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잘 끼워지고요. 네, 루프를 통해서 벨트를 끼웠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벨트 끝 부분을 지금 마감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벨트 끝 부분을 이제 벨트 엔드라고 해서 이 부분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벨트 폭이 25mm라고 말씀드렸듯이 25mm짜리 반원으로 되어 있는 반원 전용 이 재단 이 칼이 있거든요. 이 펀치를 통해서 반원 형태로 한번 자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칼끝으로 한 번에 이 원형이, 반원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잘라주고요. 마감재를 골고루 또 보내주시고, 구멍을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개수만큼 얼마든지 뚫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사용하는 벨트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내 몸에 맞는 전용 벨트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멍이 여러 개 뚫리지 않고 구멍이 하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구멍이 지저분하게 나 있지 않는 상태로 깔끔하게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서 제작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벨트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용적으로 따라 하셨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죽치료 전문가 이나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조라는 것은 제 가족 안에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 아내랑 하지 않고 시어머니랑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내가 자녀의 문제를 남편을 배제하고 자기 친정어머니랑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김치를 싸들고 오시는데 이것을 왜 싫어하는지, 과연 김치가 싫은지, 예. 다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장모님이 또 많이 딸의 가정에 그 관여를 하시면서 사위들이 장모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구조적인 문제예요. 두 사람이 견고하게 부부의 체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한 단위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는 이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끌어들여서 거의 심리적인 배우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녀는 부모의 배우자화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배우자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자녀로서 할수 없는 뭐 중학생 자녀인데 어머니가 뭐 이사를 갈까 말까, 아파트를 살까 말까 뭐 이런 그 걱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의논을 이제 자녀랑 하게 되는 경우 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강한 가족에서는 건강한 구조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 역할하고 자녀는 그냥 편안하게 자녀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조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들이 그들만의 가족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줘요.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분열이 잘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여러 가정들에서도 보면 며느리가 이미 중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면 항상 객이 되어 있는, 예, 주인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식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구 안에는 며느리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물론 사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우리 식구라는 것은 자녀의 독립된 가정을 조금 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가장 그 가족 안에서 전형적인 삼각관계로서 문제가 되는 구조는 뭐냐면 부부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가 왕따를 당해요. 아버지가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유리된 위치에 있고 어머니가 자녀들과 연합한 형태이죠. 어머니는 자녀들이랑 완전히 한 팀이 돼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대외적으로 성공을 거뒀더라도 자기의 위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구조. 네. 그래서 자녀가 마치 한쪽 부모의 배우자급으로 올라간 거죠. 자녀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근데 배우자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배우자의 위치에서 또 다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또 만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는 않아요. 아,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남편은 약간 두집 살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내랑 알콩달콩 잘 지내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어? 내 어머니를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가? 내 어머니가 외로워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구할 때 시어머니랑 같이 있기 위해서 오히려 시어머니 사는 쪽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돼서. 자기는 어머니 쪽에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이제 시어머니 모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구조이죠. 이번에는 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가족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족은 정말 착한 가족이었어요. 어떤 부부였냐면 둘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다 커리어 맨 커리어 우먼이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행복한 걸맞는 결혼을 했고 이제 잘 살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이 다 너무나 그 직업이 좋고 또잘 나가니까 직업을 그만두긴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거죠. 약간 이제 이 젊은 부부보다 나이가 많은 이미 자녀가 둘 있는 부부였는데 여자 쪽에서 이제 이두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그 너무 잘 키워서 이 젊은 부부는 믿거라 하고 여기에 맡겨놓고 더 승승장구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또더 믿거라 하고 잘 키워주니까 아이를 또 하나 더 낳은 거예요. 그럼 점점 이쪽에서 이제 키워주는 좀 아이를 보살펴주는 쪽에서는 일은 더 늘어나면서 또 수입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전문직 부부가 보기에 너무 애쓰고 너무 온 마음으로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사례비도 두둑하게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근처에 살았는데 그 집에 가서 많이 밥도 먹고 어떨 때 너무 늦는다 그러면 또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쪽에 살림을 축을 내는 것 같아서 거의 식비 내지는 그 이런 그 장볼 때 보면 이 젊은 부부가 두 배로 해요. 그래서 그쪽에 살림까지 다 도맞춰주는 구조가 됐어요. 또 이렇게 잘해주니까 돌봐주는 분들은 더 성심으로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이두 꼬마들이 젊은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를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 미꺼라하고 이쪽에 다 맡기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뭐 저녁에 늦게 오건 뭐건 뭐 외국 출장이건 언제나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고 부모로서 좋은 애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케어는 겉으로에서의 케어는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케어를 하면서 돌봐주는 가족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고 또 식생활비도 다 이쪽에서 대주기 때문에 수입이 점점 두둑해지니까 이 사람의 남편이 직업을 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안 나가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그냥 좀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점점 아빠로서 가장에서의 역할에서 조금 더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쪽의 자녀들이, 그쪽 자녀들은 이제 사춘기 나이가 됐는데 점점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잖아. 가끔 보면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우리 외식하는데 또다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 식구가 다 같이 가서 굉장히 멋진 호텔에서 밥도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칠한 그 사춘기 자녀, 이제 돌봐주는 집에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 실력으로는 이런데 못 오는데 네, 이렇게 까칠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점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조가 점점 얼그러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이거는 마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구조를 바로잡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두 집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네, 이쪽 집과 이쪽 집이 아주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있어야 되는 역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잡아가는 거 이래야만 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죠. 자, 요즘 또 흔히 볼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 양육을 못해서 조부모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조부모가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은 아무리 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더라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상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부모가 부부 체계로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로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즘 뭐 자녀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친구처럼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런 가정 환경은 뭐냐면 긍정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밤에는 우리가 안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나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난 너를 존중해. 이거는 아이한테 좋은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부모 역할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가능하면 부모가 부부로서 해결돼야 될 성인으로서 해결될 문제들은 성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자녀한테 전달되고 걸러야 될건 걸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침실이 자녀들한테 열리지 않잖아요. 인티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되 이 경계선이 너무 리지드한 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문제가 돼요. 이 얘기는 절대로 내가 너한테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명확하되 부분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부모의 침실이 절대로 자녀한테 공개되지 않기는 하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는

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요가와 마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가가 몸만 다룬다고 하면 마음 치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가는 마음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다룸으로써 마음에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요가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근육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은 대뇌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제가 제 자신한테 한쪽 팔을 올려 내려 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팔을 올렸다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같은 내장근육은 대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심장 보고 너 박동을 멈춰 한다고 멈추질 않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획해서 실행에 움직일 수 있는 표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마음 10층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감정적 응어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부터 술을 안 마셔야지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술병에 입을 갖다 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표면의식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저 마음의 심층에서는 나를 놔주지 않고 끌고 가는 습관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마음의 심층에 가라앉았기에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서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겠죠. 외적 대상을 바라볼 때, 즉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해서 감각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표면의식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눈이 시각대상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귀가 청각대상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단적으로 표현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은 상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과 판단은 선언된 경험 없이는, 다시 말해서 저장된 기억이 없이는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선언된 경험, 저장된 기억의 정보 축축이 된 곳이 바로 마음의 심층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마음의 심층이 말씀드렸던 대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1차적으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2차적인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갈망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감정의 응어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지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에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고를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로 아함까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함은 나라는 말이고 까르는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갈망하고 혐오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적 차원에 우리가 갈망하고 혐오하는 이런 감정적 응어리가 쌓이게 될 때에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럼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할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상징과 이미지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나 부다 아니면 성자들이나 스승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풍경이나 연꽃 같은 자연의 모습이나 어떤 기하학적 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어떤 빛깔이나 색을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희열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해서 내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악몽을 꾸듯이 원치 않는 장면이나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수많은 정보들이 이미지의 형태로 말씀드렸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상징이나 이미지는 없이 감정만 뜨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갑갑하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지금의 나한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겪었던 문제들은 그냥 한번 이해해주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 버려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런 장면도 없는데 뭐 감정이 떠요. 이게 뭐지? 원인도 알수 없는데 그것도 지켜보다 보면 또 사라져요. 근데 정문작 문제가 되는 거는 회피하려고 해도 의식의 저변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피할 수도 없고 지워낼 수도 없어요. 그때는 마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마주 보냐면 몸에 일어나는 감각과 함께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응어리들이 표면으로 떠서는 사라지고 떠서는 사라지고 이것도 마치 양파꽃처럼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점점 농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감각을 지켜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생리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이죠. 응이하고 태어나서 숨이 터진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현상 하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몸 어딘가에 육체적인 촉각적인 감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현상을 명상의 주제로 삼곤 합니다. 호흡을 지켜보거나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에 있는 감각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어떤 인상이 마음의 심층에 쌓일 때그 감각이 씨앗으로 함께 들어와서 쌓였다가 이내 마음의 표층에 다시 떠오를 때에는 열매처럼 감각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우리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 생각과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나 더욱더 증폭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이 그와 소반돼서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몸 어딘가에 후끈거리거나 떨림이 느껴진다면 그 감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감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일어났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억의 저장고를 청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비워내는 쓰레기와 함께 기억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헝클어졌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게 되면 기억이 사라지진 않았어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 하고 사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때 표면 의식은 스위치 오프,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가 웽 하고 날아다니다가 잠자고 있는 사람의 뺨을 물어뜯으면 뇌내가 판단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싫다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은 24시간 쉼 없이 감각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들어갈 때 관찰을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려면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 커플 한 커플 마음의 응어리들이 벗겨질 때저 심층에 정말로 문제되는 것들이 건드려지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건 언제 폭발할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마치 폭풍이 치는 것처럼 풍랑을 만난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게 되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격한 풍랑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감각을 통해서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감각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가와 마음 치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도 깊은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명상 수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 중에 마주치는 불편함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주는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을 지지하거나 돌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연의 풍광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2: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4: 이런 거 여기 많죠.
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7: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8: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8, 90만평 정도.
7: 8, 90만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9: 어이구. 어? 신났다!
8: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0: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8: 그냥 조언이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11: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2: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13: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14: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13: 일반적으로는 파킨 증후군이

0: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1: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0: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2: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3: 이렇게 그냥 앞으로 미끄러지려고 그러죠.
4: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2: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5: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6: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봐. 예?
4: 이야, 공식이에요?
6: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 이걸 푼다고요?
6: 네.
4: 너무 무서워요. 부산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6: 저게 소원입니다.
4: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7: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7: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8: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9: 와, 이거 진짜야?
10: 에이, 설마. AI겠지?
9: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현학생, 오늘은 추리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추리 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리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꼬마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어머,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1: 주먹으로?
0: 하자.
1: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뒤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있고.
1: 뾰족하죠.

0: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이런 거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네.
0: 이게 알 수 없게 이유도 알 수 없게 기괴해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에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진짜? 네. 자, 들어봐요. 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네.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밀실 너무 좋아해요. 네.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잘 볼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네.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네. 덮문이 열려있는 2층이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네요. 그래서는 이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네.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래또 네. 소리 지니까 딸을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네. 그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로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 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네.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네.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키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홈즈의 광팬들을 네.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네. 왓슨은 사실은 그 군 참전을 했었던 네, 군의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실을 조금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네.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지 네.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네.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자원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 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네. 목숨을 거는데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네.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옆에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 제 주된 업무잖아요. 네.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AI가 내 글쓰기 이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것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 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네.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도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을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맞아요.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맞아요.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걸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 네.
0: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0: 뒤에서 누가 이렇게
1: 아,
0: 퍽치기로
1: 시퉁부실.
0: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1: 원한이
0: 적이면
1: 많아서.
0: 원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어, 왜?
0: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벌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춰.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책 보고.
1: 독특한 사람이에요, 참.
0: 그죠? 근데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이라도 열심히 관찰하는 게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셜록 홈즈는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를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정현은 어때?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문제
1: 그죠.
0: 풀이에 쾌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먹히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작품
1: 맞아요.
0: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1: 정말로.
0: 없어.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1: 네,
0: 아무 말 없이
1: 맞아요.
0: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여기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0: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거
1: 네,
0: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기를
1: 오,
0: 받았어요.
1: 네.
0: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기펜, 홈즈, 그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기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팽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디팽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디팽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별론데 약간
1: 나보다
0: 이런 거예요.
1: 아랜데.
0: 나보다 아는데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0: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포아르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의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의 씨가 이상의 꽃이 되고 이상의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뭔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타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그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애거서 크리스티가 쓴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불나불 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다음에 한여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 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노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수 있는 이제

0: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1: 네.
0: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1: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1: 네.
0: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무대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쵸?
1: 네.
0: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1: 네,
0: 없으니까.
1: 그렇죠.
0: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배시몬의 법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대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1: 네.
0: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되게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1: 네.
0: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 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1: 네, 왜요?
0: 추리소설 읽어요. 왜냐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손절밖에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추리소설을
1: 네.
0: 봐요. 현생은 사실 잘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아,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또 재밌어. 왜냐면 추리소설 좀 비슷비슷한 그런
1: 맞아요.
0: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2: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0: 그건 너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요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추리 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 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에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도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1: 맞아요.
0: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0: 오!
2: 영문학과도 충분히
0: 아!
2: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2: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0: 심리학.
2: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1: 그렇죠. 그럼 이제
0: 범죄심리학,
1: 프로파일러나 이런 꽤 꾸민
0: 프로파일러,
1: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1: 그렇죠.
0: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 거야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추리소설의 트렌드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대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운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 소설을 한 번 더 읽혀볼 거예요.
2: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뒤팽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이제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2: 감사합니다.
0: 네.
3: So,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4: 좋습니다.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예,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5: 바람 불어, 바람 불어.
6: 바람 빨개졌어요.
5: 귀까지 빨개졌어.
7: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8: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뭐 8,90만 평 정도.
7: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9: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10: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11: 힘났다!
9: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2: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9: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은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은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8: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9: 옌치밥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0: 새집 생겨서 좋겠다.
9: 좋아 좋아.

0: 북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얜 집 없어? 뜯다 뜯다.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3: 크롱.
4: 크롱, 괜찮아?
3: 크롱.
5: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3: 크롱.
5: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3: 크롱.
6: 버튼도 눌러봐.
3: 크롱.
7: 최고야.
3: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3: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3: 크랑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3: 크랑.
4: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해결할까?
1: 그래.
0: 크랑크랑. 어?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크랑크랑. 어?
2: 크롬, 뭘 그린 거예요?
3: 재밌었다.
0: 어? 안녕.
3: 무슨 일이야?
4: 크롬, 힘내.
3: 크롱.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롬 드라이버.
0: 그냥.
3: 됐다. 한번 해볼까?
0: 크롱.
4: 애들은 천재야.
3: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5: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3: 크랑크랑. 왜 저러지?
5: 몰라.
2: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3: 크랑크랑.
0: 자, 여기 있어.
3: 크랑크랑.
0: 그 색깔밖에 없는데.
3: 크랑.
0: 뭘 만들려고?
3: 크랑크랑.
0: 잘 가.
2: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0: 그럼? 뭐해? 어? 잠꼬대인가? 무슨 소리지? 어?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1: 크롱!
0: 뭐하고 있었어?
1: 크롱, 크롱.
0: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1: 크롱, 크롱.
0: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1: 응가, 크롱, 크롱. 응가, 응가.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응?
2: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3: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4: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2: 뭐 하려는 거지?
0: 얘들아!
2: 크롱아!
0: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2: 어? 그게 뭐야?
3: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0: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3: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0: 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3: 아,
0: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5: 그래.
1: 크롱. 크롱.

그럼 또 뭘 하러 가는 거지?

0: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맞아요!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크렁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어, 저기. 어?
3: 크롱! 괜찮아?
4: 맞지, 크롱, 크롱.
0: 정말 엉망이 됐네.
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5: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4: 크롱!
5: 이거야.
4: 크롱, 크롱.
0: 누구 선물인데?
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이건.
5: 우와.
0: 귀엽다. 정말.
4: 크롱, 크롱.
6: 크롱이 만든 거야?
4: 크롱, 크롱.
0: 나랑 똑같이 생겼네.
4: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롱, 크롱.
3: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고마워, 크롱.
6: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4: 크롱, 크롱, 크롱.
6: 어, 여기 있다고?
4: 어? 크롱, 크롱.
6: 이게 왜 이러지?
4: 크롱.
6: 거봐, 괜찮다고 했지.
4: 크롱, 크롱. 크롱.
6: 하니, 크롱.
0: 걱정 마, 크롱.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1: 맞아!
0: 크롱. 크롱. 크롱, 이것도 찾았어.
4: 크롱.
0: 크롱, 노래하기에.
4: 크랑크랑
6: 크랑크랑 크랑크랑 보여야

0: 멋지다.
1: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1: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크랑, 크랑, 크랑.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

세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어서 찍어!

밖에 찍는 거야. 너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맡기겠다. 저기 곰마, 이 세상 최고의 사진작가님.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안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안녕,

하나, 둘, 찰칵. 다음은 누구 차례야? 사우사. 그 다음.

돼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진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노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 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당장 그 빵들 내놔. 분명 네가 먼저 시작했다.

그냥 게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말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도움이었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휴, 위로 올라오니까 춥네.
2: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이제 블루키산 정상에 거의 다 왔어.
4: 오, 정말 운이 따라준다면 전설 속의 빅탐을 볼 수 있을 텐데.
5: 산만한 배에 털이 수북하고 퍼즐 좋아한다는 그 털복숭이 괴물 말이야. 집은 순진하기도 하지.
6: 냠!
2: 방금 뭐였지?
6: 냠!
7: 빅탐이야!
6: 냠냠! 내 뱃속에 누구야?
8: 뱃속에? 잠깐! 지금 누가 사라졌어?
2: 모두 자기 숫자를 외쳐보자.
5: 1, 2, 3,
6: 얌,
2: 5, 6, 7,
6: 8,
9: 9,
2: 10.
3: 4가 없어. 사라진 건 4야.
5: 4를 먹었나 봐.
6: 얌, 얌. 잘했어.
10: 사야, 너 괜찮은 거야?
4: 괜찮아. 고마워. 빅톰 뱃속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 빅톰이 어디 갔지?
6: 나 찾아봐라.
2: 게임 시작. 다스버치 찾으러 간다.
5: 와, 멋져. 눈이 정말 부드럽다.
6: 냠. 냠, 냠. 내 뱃속에 누구야?
5: 안 돼. 어디 있니?
11: 내가 잡아먹혔어. 원래는 꾸였는데 빅톰이 내 블록들을 와구와구 먹어버렸어.
5: 몇 개나?
11: 모르겠어. 눈을 감고 있었거든.
5: 아, 알겠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자, 원래는 9였는데 블록 몇 개가 잡아먹혔어. 그러곤 3이 남았잖아. 그렇다면 9 빼기
6: 냠은
5: 바로 3.

0: 그럼 몇 개가 사라진 거지? 이쪽으로 와봐, 선. 야! 하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이만큼이 사라진 거였어. 9 빼기 6은 바로 선! 6이 비텀 뱃속에 있겠네!
1: 냠냠, 잘했어.
2: 다시 돌아오니 좋네. 다른 애들은 어딨어?
1: 어플럭 썰매! 냠냠냠!
3: 모두 꼭 붙어있어. 겁내지 말고.
4: 너희는 왜 그러고 있어? 왜 가만히... 눈사람이 돼버렸어.
1: 냠냠! 내 뱃속에 누구야?
3: 너무 쉬운데? 진짜 1, 2, 3, 4가 있겠지.
1: 틀렸어. 걔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어.
3: 모두 하나가 되었다면 몇이 된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바로?
1: 냠!
2: 우리 눈블럭을 하나씩 더해보자. 1, 2, 3, 4
3: 1, 2, 3, 4, 5, 6, 7, 8, 9, 10 눈블럭 10개.
2: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바로 10. 빅톤 뱃속에는 10이 있겠네.
1: 냠냠, 잘했어.
0: 바깥은 너무 추워. 빅톤 뱃속은 따뜻한데 말이야.
3: 눈이 멈출 때까지 네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
1: 당연하지. 너도 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냠!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0: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1: 나오미.
2: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4: 바닥에서 물이 새? 업체 부른 거 맞지?
5: 응, 아까 불렀어. 금방 올 거야.
6: 여기구나! 완벽 시공 서비스! 전화하신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 대표 홍다리입니다.
5: 홍다리면
4: 홍다리 조롱박걸?
6: 자, 보자, 보자, 보자. 여기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저벽속에 있는 파이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4: 잠깐! 아니, 무슨 여기가 새는데 벽까지 뚫어요?
6: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 믿으시면 다른 업체 부르시던가요?
4: 아니요, 아니요.
5: 공사해주세요.
6: 맡겨만 주시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
4: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째 뚫어요!
6: 뭐라고요? 한 끼 더 먹자고요?
4: 아니, 구멍을 한 시간째 뚫냐고요! 아, 한 시간째 뚫냐고! 한 시간째!
6: 아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딴 업체 부르세요. 작업하는데 진짜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아, 나 정말 몇 번을 얘기...
4: 괜찮으세요?
6: 가스! 가스!
0: 오늘의 환자, 홍다리 조롱 닭벌 암컷, 병원 공사...

0: 다쳤어요. 조금.
1: 아, 따가워. 아, 따가워.
2: 주사 놓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 맞으시죠?
1: 아, 네, 맞습니다.
2: 감염 예방 파상풍 주사예요. 따끔.
1: 아, 아, 정말. 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 벌인데. 누가 하도 옆에서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 바람에.
3: 동동 간호사,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4: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씩 파고 있었다니까?
3: 아니, 구멍을 한 시간이...
1: 저기요! 아, 저요? 그렇고 그런 날림 건축업자 아니거든요? 땅굴방 시공만 무려 100번을 넘게 한 구멍 건축에 자부심과 철학이 있는 그런 V벌이라고요.
3: 우와! 동동 좀... 아, 아, 아, 근데 그 땅굴방이 뭔가요?
1: 아,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작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땅굴 보이시죠? 요거 지렁이님이 의뢰한 건데 물이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5: 아, 저흰 잔풀이 덮인 평지에 사는데 다리가 붉은색이라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다리 조롱박벌이라고 하죠.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은 붉은 다리로 맨 땅에 구멍을 뚫으며 땅굴을 파죠.
3: 우와, 진짜 야무지게 잘 파시네요.
5: 우린 땅굴 파기의 달인이니까요.
2: 우와, 엄청 잘 파시네요. 그런데 땅굴은 왜 파는 거예요?
1: 그건 문제를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왜 땅굴방을 만드는 걸까요? 1번, 알을 낳아 키우려고. 2번,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려고.
2: 왠지 알을 낳을 것 같은데?
3: 알이 애벌레 되고 애벌레 되면 먹이를 먹겠지?
2: 그럼 혹시 둘 다?
1: 둘 다 정답! 네가 좋아.
5: 땅굴방에 알을 낳고 또 먹이도 저장하죠. 제가 없어도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시원한 굴 속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먹이를 맛있다. 먹으며 자라나는 거죠.
6: 땅속이라 시원해서 너무 좋다.
3: 아,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시는구나.
2: 어? 개미다. 개미굴인 줄 알고 왔나?
5: 어머, 저 개미 녀석 저 때부터 있었네.
3: 어? 파리도 보고 있어요.
1: 어머나 세상에, 저 파리.
2: 왜요? 아는 파리예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제 땅굴방에 관심이 많은지 구경하고 갔거든요.

0: 누구시죠?
1: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혼자 다 파신 건가?
0: 당연하죠. 혼자서도 척척 혼자서 다 시공하죠.
1: 이거 몇 평이나 돼요? 좁지 않나?
0: 아니요. 배짱이 일곱 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충분히 넓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이거 더울 것 같은데 확인 좀 잘 돼요?
0: 어머나 세상에. 덥다니요. 땅속 자연 냉각 시스템으로

0: 참기름에도 아주 시원하답니다.
1: 아, 애벌레 키우시는 거죠?
0: 아, 네네네. 저기 혹시 집 지을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완벽 시공 서비스 저희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1: 아, 예, 뭐 집 지을 일은 없는데 연락드릴게요. 예.
0: 연락 꼭 주세요. 예. 홍다리 시공 전문 업체예요. 개미 배짝이 놓고 가라. 개미 배짝이 놓고 가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땅굴을 팠죠. 어우, 바쁘다 바빠. 땅굴집 만들고 있을 때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제 잠재적 고객분들이시니까요.
2: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작업하는 속도 보니까 땅굴집 작업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0: 그럼 뭐 빨리빨리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이야말로 제 건축 철학이라고요.
3: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0: 보자 보자. 땅굴방 하나에 한나절 정도 걸리니까 여기 공사도 뭐 한나절 정도면 끝나겠네요.
2: 네, 오늘 안엔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동동 간호사 좀. 그럼 한나절 공사하면 땅굴집은 완성인가요?
0: 어머머, 아니죠. 일단 땅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잡아다가 채워 넣어야죠.
4: 다른 동물들이 못 보게 입구를 막고 사냥을 나서죠.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배짱이. 우린 배짱이를 죽이지 않고 침으로 마비만 시키죠. 살아있어야 우리 애벌레가 더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어? 어? 케미가 백장이 끌고 간다.
1: 아까부터 얼쩡거리더니 노리는 게 있었네.
2: 그러니까요. 배짱이가 사라져 당황했는데 다행히 바로 훔쳐가는 걸 발견했죠. 케미나?
0: 다행이다. 힘들게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네요.
2: 놓치다뇨. 건축이든 육아든 뭐든지 완벽한 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죠.
1: 와, 그러시겠죠. 워낙 철저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배짱이는 땅골방에 몇 마리나 저장해요?
2: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요.
0: 그렇게나 많이요? 알을 많이 낳으시나 봐요.
2: 그건 문제로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땅굴 하나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1: 어? 복이 없어요?
2: 주간식.
1: 배짱이 7마리니까 알도 7개?
0: 에이, 모기는 수백 개도 낳는데 겨우 7개? 한 100개?
2: 정답은 한 개!
0: 한 개요?
2: 우린 땅굴방 하나에 딱 하나만 낳죠.
1: 애벌레 하나가 배짱이 7마리나 먹어요?
2: 그 정도는 먹어줘야 건강하고 튼튼한 홍다리 조롱박벌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0: 하나만 더 잘 키우

0: 뿐인 것도 좋죠.
1: 개미한테서 먹이도 지키고 이제 잡은 배짱이를 굴에 넣고 알만 낳으면 땅굴방 완성인가요?
0: 빙고!
2: 네, 거의 완성이죠.
0: 거의 완성.
1: 거의 완성?
2: 마지막 배짱이 먹이 땅굴방에 저장. 어? 저파리 또 와 있었네.
3: 어, 뭐야? 진짜 지휘를 붙일 건가?
0: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지?
2: 알도 낳고 먹이도 많이 저장. 이제 다른 동물들이 우리 알을 해치지 못하게 입구 구멍만 꽁꽁이 막으면 아기를 위한 땅굴방 완벽하게 완성!
1: 우와, 입구까지 철저하게 막고 진짜 완벽은 하시네요.
2: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심은 착착착착 접어두시고 전문가인 저 홍다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1: 네, 땅굴집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이제 방해 안 할게요. 공사 잘 부탁드려요.
2: 네, 그럼 전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
0: 잠깐만요, 잠깐만요.
2: 왜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0: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비디오에서 팔이요. 입구에서 계속 따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파리님이요? 파리님 아까 이 장면이요?
0: 야야,
2: 여기?
0: 여기다.
2: 아닌데 파리님 되게 착하시던데.
1: 이상할 거 없는데?
0: 홍다리 사장님이 배짱이 끌고 들어가고 파리가 따라와서 제가 다시 천천히 볼게요. 구멍에 알을 넣었어.
1: 이럴 수가. 아, 또 나왔어.
0: 툭툭툭 세 개나 나왔어.
4: 으악, 또. 아, 그것도 모르고 난 입구를 막았어.
2: 그럼 내 땅굴방 안에 파리야 세 개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
0: 설마 저게 기생파리야?
1: 아! 기생파리?
0: 다른 애벌레 사는데 막 알라는 그런 파리가 있다던데.
2: 뭐든지 완벽한 내가 기생파리한테 따가다니.
1: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2: 파리 안에서 파리 애벌레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먹을 배짱이도 다 먹고 우리 아기까지 잡아먹고 땅굴방엔 파리 애벌레만 남게 될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파리 애벌레들이 깨기 전에 어서 가서 파리 알들을 없애야 돼.
0: 홍다리 사장님, 아기를 꼭 지키세요.
2: 아가!
1: 정말?
5: 무슨 일이야? 홍다리 사장님은? 공사 안 해?
1: 아, 맞다! 공사! 구멍도 파다 말고! 아니, 엄청 완벽한 척 안전이 제일이니 건축 철학이 어쩌니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0: 기생파리가 작정하고 몰래 닿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무사히 할 텐데.
1: 병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 간호사 좀 치우자. 금방 오시겠지 뭐.
5: 무슨 일인데?
1: 아, 몰라. 오면 직접 물어봐.

0: 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3: 아버지.
2: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4: 네, 조금만님.
2: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5: 희마 빨리 가자. 태우 늦겠다.
6: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7: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가 더 필요해.
6: 동사랑이 이게 진짜.
8: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6: 목소리 같은데?
9: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10: 이제 암흑보석은
11: 우리까지.
6: 안돼. 제발.
12: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13: 알았지?

0: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지?
1: 태연아,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여.

아,

지금부터

0: 보석 반쪽.
1: 어머, 보석.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아무 보석.
2: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날 꺼내줘! 네, 번개 대장님.
3: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2: 예? 둘 다요?
3: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2: 이런데...

0: 여보세요?
1: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0: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1: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0: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1: 아, 그렇다고 거기를...
0: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1: 너 이러다 2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0: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2: 드디어 암흑버섯인 모든 모양과.
0: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3: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2: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야!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4: 최고십니다.
5: 네.
2: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4: 반쪽.
5: 나머지 반쪽도.
0: 안 돼! 어? 절대 안 돼!
5: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0: 어, 멈춰!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2: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0: 하이!
4: 조그마왕님, 어, 정신 차리시지요.
0: 아, 나 불고 있어. 노사랑! 언니, 최고!
5: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침파!
6: 시끄러워.
7: 자기 전 너 뭐야?

0: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계매
3: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4: 번개네, 나 아무 보석.
5: 그만 울어, 노사라.
6: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7: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3: 같은 생각이다, 번개맨.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8: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9: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뿐.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검 대 암흑 보석검.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5: 번개.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0: 번개보석검과 암흑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1: 암흑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네. 강하구나.
2: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0: 얘들아, 번개.
1: 암흑.

0: 어디 갔지?
1: 당신은 페어리!
0: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크대마왕이야!
0: 그래,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만 반기맹! 암흑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반기맹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걔네야. 아빠를 잘 찾지 못하다니.
0: 아, 아버지.
2: 7만.
1: 울지마 번개맨. 잘 믿을 때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스, 이제 그만 가자. 아무것도 기다려 봐라.

0: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신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0: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3: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2: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4: 네.
2: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5: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0: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주려고요.
2: 어쨌든 그 암은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 그래.
5: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2: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1: 장난.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어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3: 알지?
4: 모르지? 신나지? 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5: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6: 마리암 신발도 훔쳤어?
3: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
2: 보석이지. 보석은 날 찍었지.
7: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8: 아, 그거 이거. 아.
9: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7: 정확히 말하면 개미니.

0: 한테 보낸 거지. 아무 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1: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이 소리 그리웠다.
2: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1: 난 항상 궁금했다.
2: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1: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3: 나도 좋아해.
4: 우와, 진짜 좀 크다.
5: 고마워, 사랑아.
1: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2: 한번 갯살!
6: 어? 나 이거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2: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2: 김치 하우스에서
3: 해마다 치킨을 따라다니네.
2: 김치 하우스에서
3: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응?
2: 김치 하우스에서 김치 긁어주세요.
3: 자니?
0: 숙모의 변신.
4: 오늘 팔팔은 친구네 상가주택에 놀러가요.
5: 안녕, 페파.
0: 로한, 너도 안녕.
5: 우리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볼래?
0: 갈게요, 엄마.
6: 그래, 이따 보자.
5: 이것 봐, 페파. 우리가 키운 순무야.
6: 그치? 순무가 아주 잘 자랐지?
0: 이거 먹어도 돼요?
6: 물론이지. 우린 삶아서 으깬 순무 정말 많이 먹어.
5: 맞아. 난 좋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6: 우리가 손수 키운 거잖니. 어떻게든 먹어보려고는 해야지, 로한.
4: 팔기와 판도라 자매가 아빠랑 같이 왔어요.
0: 안녕, 페파. 안녕. 로한이네 순무 키웠대.
5: 우리 집도 키웠는데.
7: 순무를 심을 땐 좋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0: 너희도 삶아서 으깬 순무 먹어?
5: 맞아. 어제 으깬 순무 먹었어.
0: 그저께도 먹었고.
7: 그 전날도 순무를 먹었지. 로안 어머니, 순무 하나 더 드릴까요?
6: 아니요, 됐어요. 저희가 키운 순무...

0: 직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려.
1: 프레디가 여우 아줌마랑 같이 왔어요.
2: 저기요, 여우 아줌마, 순무 하나 드릴까요?
3: 아유, 착하기도 하지, 백이. 우리도 순무 많은데 이거랑 바꿀래?
2: 세 개는 어때?
4: 순무가 남아 도는 게 문제야.
2: 그럼 이 순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면 되지.
0: 먹는 걸 어떻게 버려?
5: 순무 제가 가져갈게요.
1: 캔디가 고양이 아저씨랑 같이 왔어요.
3: 캔디 아빠, 정말 가져가게요?
0: 다 가져가세요.
4: 캔디 아빠는 으깬 순무가 정말 좋아요.
5: 아하, 순무를 꼭 삶아 으깨서만 먹으란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2: 우리 아빠는 마법처럼 요리를 잘해요.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5: 오늘은 순무로 제가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게 썬 순무에 토마토, 렌틸콩, 그리고 제 비밀 양념. 우와!
2: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6: 순무!
5: 순무가 들어간 건 맞죠?
2: 으깬 순무요?
5: 아니요, 완전히 다른 요리랍니다.
2: 다른 거요?
5: 네, 이건 냄비에 넣고 끓여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띵!
2: 띵!
5: 자,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순무를 하나 더 갈아 넣고, 달걀을 넣고, 밀가루, 설탕, 우유, 양념을 넣고 잘 저어요.
2: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하다. 또 으깬 순무는 아니겠죠?
5: 아니요, 이번엔 다른 거예요. 오븐에 쏙 넣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이제 마지막 요리를 해볼까요? 순무를 곱게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꿀, 크림, 향신료를 넣고 잘 저어요. 이제 냉동실에 넣고 차게 얼리면 돼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2: 근데요, 차게 얼린 걸로 무슨 요리를 해요?
4: 글쎄, 아빠도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말이야.
5: 오, 첫 번째 요리가 다 됐나 보네요. 이건 뜨거우니까 엄마 아빠들이 드세요.
4: 와, 정말 맛있네요.
0: 이거 좋다.
3: 오, 이거 순무 스튜네요.
5: 맞아요, 드실만 하죠. 아,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예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
7: 와, 순무 케이크다!
5: 브라보! 자, 세 번째는 모두 먹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차게 얼린 걸로 무슨 요리를 하냐고 아까 물어보았죠?
2: 순무 아이스크림이다!
5: 네, 맞아요.
4: 말도 안 돼. 순무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0: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죠?
2: 순무의 변신은 무제한이에요.
8: 순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니까.
2: 조각품.
1: 페퍼랑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 차를 타고 밖에 나왔어요.
2: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9: 예술 작품 보러 가는 거란다.
10: 다 왔다, 내려.
11: 안녕하세요. 조각품 보러 오셨나요?
2: 아니요, 우린 예술 작품 보러 왔어요.
9: 조각품도 예술 작품이란다, 수지.
1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1: 조각품이란 페드로, 평평하지 않은 예술 작품이야. 보여줄게, 와봐. 조각품은 이렇게 사방에서 다 보이는 거야. 오!
9: 이 돌 조각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얘들아?
2: 제가 보기에 이 조각품은 염소예요.
11: 맞아.
13: 조각품은 다 염소처럼 생겼어요?
11: 아니.
9: 또 어떤 점이 보이지?
13: 활이랑 화살을 들고 있어요.
9: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데?
13: 나도 활이랑 화살 갖고 싶어요.
9: 알았어. 그럼 이 나무 조각품은 어떠니?
13: 이건 염소 아니다.
2: 이건 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9: 아하, 저건 뭘 닮지 않았어. 이런 걸 추상 조각품이라고 한단다.
13: 그게 무슨 뜻이에요?
11: 추상은 꼭 사람이나 동물처럼 안 생겨도 된다는 뜻이야.
12: 그 말도 맞네.
9: 근데 우리 눈엔 어떻게 보이니?
13: 나무판이 엄청 많이 붙어요.
9: 그리고 더 말해봐.
2: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어요.
7: 귀엽다.
11: 저 새들은 이걸 진짜 나무로 아는 걸까?
13: 새들은 이게 추상인지 모르나 봐요.
2: 추상인데.
11: 이 조각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2: 우와! 대왕 전화기들이다.
6: 예뻐, 예뻐.
2: 따릉, 따릉. 여보세요? 수지네, 저. 수지 있나요? 전데요, 누구세요?
10: 나요, 나.
2: 나가 누군데요?
11: 이건 금속으로 만든 거야.
10: 오, 물도 있다.
12: 우와, 폭포다.
11: 그래, 참 멋지지?
13: 아, 물 졸졸 흐르는 소리 진짜 좋다.
11: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어요. 금방 올게요. 계속 보세요.
9: 조각품 구경도 은근히 힘들구나.
2: 할머니, 우리 흔들흔들 블록에 잠깐 앉았다가요.
11: 오, 좋은 생각이야, 수지. 여기서 레베카 이모 기다리자구나. 죄송해요. 출발하기 전에 갔다 와야 하는데. 괜찮아요.
9: 우리도 잠깐 쉬고 있었답니다.
2: 다음 조각품은 어딨어요, 레베카 이모?
11: 깔고 앉은 건데? 걱정 마요. 그대로 앉아 있어도 돼요.
9: 딱 봐도 조각품인데 왜 몰랐을까?
2: 흔들흔들해서요?
9: 이건 좀 특이한 데가 있잖아. 자, 그게 뭘까?
10: 꼭 진흙탕처럼 생겼어요.
11: 그래, 맞아.
9: 이 진흙탕은 바닥이 아니라 위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지만
2: 이건 철퍼 앉아도 진흙 하나도 안 튀어요.
11: 자, 끝냈어요. 조각품 구경 다 했어요.
9: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니?
2: 저요. 사람들은 왜 조각품을 만들어요?
9: 조각품은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니. 무언가를 느끼고 궁금해지지. 너희도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만들어보면 돼.
10: 저 만들고 싶은 조각품 생각났어요.
9: 오,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뭐가 필요할까?
2: 일단 물이 필요해요.
11: 그건 나한테 맡겨.
9: 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만들 거니, 페파?
2: 그냥 땅에 물을 부어서 만들 거예요.
10: 됐다! 다 만들었어요!
2: 할머니는 이게 뭐 같아요?
9: 내가 보기엔 진흙탕 같은데.
13: 어떤 기분이 드세요?
9: 보기만 해도 신나는 기분.
12: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9: 다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 생각.
1: 페파는 조각품이 좋았어요. 첨벙첨벙 뛰는 진흙탕은 특히 더 좋았죠.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옥스포드 항운 스왓.
3: 성공이다.
4: 착한 발생.
3: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수업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얼음 속에 갇힌 내시 가족. 왜 이렇게 춥지? 강이 얼어붙고 있잖아. 지금은 한여름인데 어떡하면 좋지?
3: 슈퍼힐스 도니가 도와줄게요. 나와라, 만들기 전문가 도니. 슈퍼 공구 당장. 얼음 불도저 액션. 그대로 계세요. 으라차차. 멋진 보트네요. 자, 타세요.
4: 고마워.
5: 슈퍼윙스 최고.
3: 천만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6: 도니, 여기야. 도와줘. 얼음 속에 갇혔어.
3: 지금 갈게.
6: 오, 슈퍼윙스 도니가 오다니. 다행이다. 어서 날 구해줘.
3: 우와, 너 정말 크구나. 최선을 다해볼게. 얼음 불도저 액션.
2: 늦어서 미안해 도니.
3: 호기, 마침 잘 왔어.
2: 구조대장 아리도 같이 왔지. 구조용 루프 액션. 같이 밖으로 꺼내자.
7: 좋았어. 맥스의 견인팔 발사.
6: 오, 우와.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덕분에 살았어.
2: 천만에.
3: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갑자기 강이 얼어붙어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는데.
2: 아마 우주폭풍 때문일 거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8: 이쪽도 좀 와줘. 도와줘야 할 친구가 있어, 호기.
2: 갈롬이잖아. 내시들이야.
3: 얼음 밑에 갇혀있네.
8: 아기 내시들한테 템스강을 보여주러 왔어. 런던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첫 나들이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
2: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구조용 트리 액션.
3: 먼저 아기 내시들부터 밖으로 꺼내자.
6: 좋았어. 이제 엄마 내시만 남았구나.
2: 구멍이 벌써 다시 얼어붙었잖아.
3: 우리 힘을 동시에 전부 쏟아부어보자.
2: 좋았어. 가자. 강철 주먹 준비. 그리고 보기 스피드. 더블 구조용 드릴 액션.
3: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당장. 자, 간다.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강물이 또 얼어붙었잖아.
2: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9: 얼음이 어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강물이 다시 얼어붙어.
7: 구멍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커다란 구멍을 한 번에 바로 뚫어주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3: 골든보이의 거대한 주먹을 이용하면 얼음을 한 번에 깰 수 있지 않을까?

0: 있다고? 하지만 골든보이는 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1: 내 슈퍼 기념사진 앨범을 쓰면 찾을 수 있지. 안녕, 난 스냅이야. 여행이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슈퍼윙스지.
2: 안녕, 스냅!
3: 근데 네 슈퍼 기념사진 앨범으로 골든보이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야?
1: 여기 이거 봐! 짜잔! 어?
4: 이건 고대 이집트와 이어져 있는 포털이잖아?
1: 맞아! 이 사진으로 내가 과거의 골든보이를 불러낼게! 그러니까 너희는 골든보이를 속여서 여섯 개의 주먹을 쓰게 만들 방법만 찾으면 돼! 하이야! 우와!
5: 안돼! 우릴 공격하려고 해!
6: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졌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아이고, 이 얼음은 뭐지? 여긴 어디야? 어?
1: 완전 웃기게 미끄러졌네.
6: 예, 네가 감히 날 비웃었다 이거지?
1: 넌 날 절대 못 잡을걸? 얼음이나 조심해.
6: 도망치지 마. 넌 내 손바닥 아니라도.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이걸 어쩌나? 이제 꼼짝도 못하겠지?
6: 거기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해!
7: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6: 야, 계속 공격해!
1: 구조용 루프 액션! 미안한데 난 혼자가 아니라고.
6: 셋이라 이거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더 큰 주먹을 쓰면 되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1: 맥스, 이제 네 차례야.
4: 준비됐지? 간다.
6: 내 주먹에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해. 다크 골든 타이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합쳐도 날 이길 순 없다고. 이 거대한 괴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오지 마!
1: 안녕, 골든보이. 사진 멋지게 찍어줄게. 이런. 엄마 내시가 빨려 들어갔잖아.
6: 너 그 카메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1: 웃어봐.
6: 도망.

0: 고마워 도니. 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내시 가족을 구했어.
1: 너랑 아기 내시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2: 도니 말이 맞아 칼럼. 네 도움이 컸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맥스 준비됐지?
3: 물론이지.

0: 여기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고마워. 우와, 런던에 놀러 온 내시 가족이잖아.
2: 우와. 우와.
1: 좋았어. 이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겠다. 야호.
0: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맥스?
3: 파리는 어때?
4: 좋았어. 따뜻한 빵 먹으러 파리로 가자.
5: 안녕. 고마워. 잘난 슈퍼링.
6: 스냅의 신기한 카메라.
4: 에펠탑을 같이 찍으면 최고로 멋진 조합이 되겠지?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3: 얘들아, 스냅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0: 우와, 빵 진짜 맛있겠다. 스냅은 벌써 파리에 도착했나 봐.
4: 11시에 스냅이랑 니코네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3: 걱정 마, 금방 도착할 거야. 꽉 잡아.
4: 에펠탑 모양 빵이랑 같이 찍으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올 텐데.
7: 11시에 에펠탑 모양 빵 나올 거야.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4: 알았어. 고마워. 위스티티.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역시 난 사진을 잘 찍는다니까. 어? 이게 뭐지?
8: 골든 주먹! 카메라를 가져와!
4: 골든 보이? 이게 무슨 일이야?
8: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복대를 보여줘!
4: 이봐 골든 보이! 여기 좀 봐! 이런! 미안해 새들아! 금방 꺼내줄게!
8: 이리 와, 골든 주먹! 가자! 원피둘기야! 저리 비켜! 어?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에이, 절대 놓칠 수 없어! 골든 주먹, 스냅을 찾아와! 어디 숨었니?
4: 자, 조금만 더.
8: 찾았다! 잡아!
4: 뭐야?
8: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냅. 이제 이 카메라는 내 거야. 사진 찍게 웃어봐.
4: 안 돼! 골든보이, 곧 슈퍼윙스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8: 바로 그게 내가 딱 바라던 바거든. 오, 마침 오네.
0: 갖고 온 빵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근데 스냅은 어딨지?
3: 아마 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있나 본데.
4: 그럼 일단 빵부터 고르자. 메뉴판 좀 볼까? 신난다.
1: 얘들아. 도와줘!
5: 어? 스냅!
1: 조심해! 뒤를 봐!
5: 어?

0: 여기까지 도망칠 생각인 거야?
1: 에펠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0: 안녕, 이쪽이야 얘들아.
2: 야, 나와! 어서 나와, 스냅!
3: 고마워, 니코.
1: 저기!
3: 에펠탑이 사라졌잖아! 니코, 난 이만 호기랑 아리를 도와주러 갈게!
1: 기다려, 스냅! 나도 같이 갈래! 다녀와도 되죠, 엄마? 저도 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4: 물론이지. 대신 위험할 일 없게 슈퍼잉스랑 꼭 같이 다니렴!
3: 네, 엄마!
1: 어서 가자, 스냅!
3: 꽉 잡아!
1: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0: 좀 찍혀라! 으이, 너 진짜 성가시구나!
3: 구지용 러프 흡착컵 액션! 어? 뭐야? 내 러프가!
0: 너도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 나한테 맡겨! 자, 치즈!
1: 조심해, 아니! 골든보이!
5: 이제 그만 좀 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0: 내가 해냈어! 성공이야! 드디어 슈퍼윙스를 없앴어! 영원히! 우후! 좋았어! 이제 다음 슈퍼윙스 멤버를 수집해야지!
3: 골든보이! 내 친구들을 놔줘! 당장!
6: 에펠탑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
0: 스냅! 그새 운 좋게 빠져나왔나 보네! 뭐 상관없어! 더 멋진 사진으로 남겨줄게.
3: 모션 캡 발사!
0: 어?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3: 이제 사진을 찾으러 가자!
0: 내 사진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가라!
1: 어, 조심해, 스냅! 스냅! 리네크립 스피드!
3: 거기! 드디어 사진에서 빠져나왔구나!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왜 돌아온 거야? 말도 안 돼! 골든 주먹! 다시 공격해! 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에이차!
1: 호기 섀도우!
0: 제법인데? 그럼 이건 어때?
1: 으아! 도와줘 얘들아!
3: 구조용 러프 흡착컵 액션!
1: 고마워 아리.
0: 예, 인정. 꽤하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어? 사진을 다 써버렸잖아.
1: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자.
3: 여기야 골든보이! 미스티티!
0: 이 골든보이님을 사진에 가둬! 꺼내줘! 지금 당장!
7: 우와! 골든보이! 미안하지만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은데?
3: 나도 같은 생각이야!
6: 얘들아! 이제 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1: 에펠탑은

0: 노트는 다시 생강으로.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로.
1: 야호! 우리가 해냈어!
0: 파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의 니코, 우리가 더 고맙지.
3: 그래, 맞아. 날 사진에서 꺼내줬고 도시를 되돌리는 것도 도와줬잖아.
4: 니코, 네 용기가 이 도시를 지켜낸 거야.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었어. 그래서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맥스, 부탁해.
5: 알았어.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우와, 이건 에펠탑 피규어잖아. 멋지다.
0: 너만 믿을게, 니코. 앞으로도 파리를 잘 부탁해.
2: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응.
1: 이 에펠탑 빵 준비해놨어.
3: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2: 진짜 최고다! 빨리 먹고 싶어.
4: 나 계속 여기 놔둘 거야. 꺼내줘! 지금 당장!

0: 우리 7살 어린이 손은?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다가오지 마. 멈추지 않으면 너희도 돌이 될 거야.
1: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아크로폴리스. 여러 신전들을 구경할 수 있지.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이곳에 남아있지 않아. 대형 박물관들이 보존 중이야. 지금 위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따라하는 거야? 어? 이런 조각상이 있었던가?

이건 진짜 사람이야? 그럼 그렇지, 벌써 등장하셨군. 그리스의 랭기온 메두사, 그 녀석에 지실 거야. 사람들이 돌로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 응, 신전 안에서 가장 강한 반응.

바롱! 레드사의 눈을 조심해야 해!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는 그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인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운명인 거야. 우리는 결국 게임 속 저 캐릭터, 인간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직도 계속하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

0: 사라졌어. 이제 나를 없앨 거지? 뭘 망설이는 거야? 나를 없애지 않으면 다시 게임이 시작될 거야.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어쩜 너라면...
1: 맞았네. 랜디온이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괴물들 주제.
0: 그건 분명 너는 게임에서. 사라지고 있어. 잠깐이지만 망설여줘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줘서 기뻤어. 소맥이 너라면 운명을...

0: 너무 과몰입하지 마. 어차피 게임이잖아.
1: 이겼구나, 소매가! 저건 캡처폰. 저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0: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네. 내가 더 예쁘게 써줄게.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돌려졌을 때
2: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4: 이런 거 여기서 많죠.
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아.
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7: AI와 같이 지은 집?
8: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9: 나는 행복이 되세요.
10: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1: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0: 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EBS 뉴스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계기로 내신과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교육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지, 또 새로운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교육단체들이 서논술형 중심의 평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지, 또 현실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교육단체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교육의 봄,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 3개 교육단체가 서논술형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객관식 중심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나아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더 이상 지시관계 중심의 선다형 시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고도의 사고력 또 창의력을 길러주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AI 시대에 선다형 시험으로는 갈수 없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0년이 넘은 수능이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과목별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그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출제 오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의제기라든지 또 킬러 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부작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시관계 중심의 선다형 시험인 수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이두 가지 상황들이 이제 논술형 평가로 전환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소장님 그렇긴 한데요. 우려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채점이 공정하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답안을 놓고도 채점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AI 활용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좀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1: 네, 국가가 일단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 센터나 기구를 설립해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프랑스나 독일처럼 선원수령 대입시험을 200년 정도 유지해온 나라에서도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과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수 채점이라든지 채점자 간의 점수 조정을 한다라든지 또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또 민원 제기를 받고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기구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국민들에게 선원수령 대입시험이 충분히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신뢰를 쌓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선논술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뭐 독서나 글쓰기 이런 거 사교육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환경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도의 전환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 부분들이 분명히 좀 단기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 선원수령 평가를 학교가 충분히 대비시켜주고 또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인식이 쌓인다라면 이 부분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최근에 이 언론 보도 이후에 초등학부모님들께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와 평가의 단계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학년은 짧은 문장, 3, 4학년에는 단락 정도, 5, 6학년 때는 짧은 완결된 글, 또 중학교 때는 좀 완성된 글쓰기, 고등학교 가면 좀더 논증적이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증거 기반으로 글쓸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교과목의 선택 과목에서도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글쓰기 또 논서수령 평가 그리고 대입시험이 논서수령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의 설계와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킨다라면 사교육 없이도 갈수 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는가. 또 지금의 사교육이 대학 서열이라든지 또 학벌이 채용과 임금에서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사교육이 붙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외적으로는 대학 서열을 해소한다든지 또 채용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학벌이 남용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어하는 장치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장치와 함께 결국은 학교 교육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평가 방식은 이렇게 바뀌고 내신이나 수능의 변별 경쟁이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 줄 세우기는 여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원 수령 평가와 상대 평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선원 수령 평가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경쟁 관계에서 몇 등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촘촘하게 쪼갤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 수능 절대평가, 선원 수령 이렇게 바뀌게 되면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논술이나 면접도 볼 것이다, 이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사실 대학별 고사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여러 대학들이, 다수의 대학들이 논술 고사를 치르는 것을 정부가 고교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과 연결하면서 소수의 대학으로 좀 한정되어 있고 가급적으로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거나 비율을 낮추는 대학에게 재정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핸들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대학별 고사 중에 사교육을 유발하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논술고사인데 국가표준화 시험, 즉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역할을 수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더 이상 수능이 논술로 바뀌면 대학별 고사로 논술을 치르지 않도록 정부가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치르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변별과 관련해서는 내신과 수능을 조합하면서 면접으로 더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원 수령 평가가 확대되면 사실 이의제기, 학부모들의 민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사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원 수령 평가, 국가의 대입 시험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이 외부에서 오는 채점과 관련된 또 이의제기와 관련된 여러 민원 상황들을 좀 교사로부터 떼어와서 담당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채점의 전문성, 또 출제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종 평가 관련 연수와 또 수업 시수 조정, 또 그리고 초등 단계에서는 지금 교사 1인당 학급 인원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가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건 그냥 시험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수업과 대입 그리고 사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 충분한 검토와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을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제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수시 지원 전략부터 고1, 2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2028 대입까지 학년별 입시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영동1고등학교 윤희태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선생님, 학생마다 내신이 강한 학생도 있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유형에 따라서 이 수시 6장의 카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지금 시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모두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수시 6장의 지원 카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생 본인의 교과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하여 수시 모집에서 승부를 보는 교과형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정시 모집까지 염두에 둔 수능형으로 지원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 성적과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게 되어지는데요. 주의해야 할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정리하면서 각 모의고사 중에서 잘 본 성적을 가져와서 본인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학평에서는 국어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국어 성적은 3월 걸로 가지고 오고 5월에는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수학 성적은 5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매달 좋은 과목을 갖고 오는 어벤져스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요. 모의고사별로 받은 최고 점수를 가져오기보다는 과목별로 안정적으로 받는 점수로 모의고사 성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형 수시 지원은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가면서 나머지 카드들을 종합이나 논술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수능형 수시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한 3, 4개 정도 상향 지원하고 보험형으로 현재 모의고사 성적보다 낮은 대학들도 2개, 3개 정도 지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보험형 지원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있어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0: 네, 논술 전형도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논술은 내신이 좀 부족할 때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 논술 카드를 써볼 만한 학생은 누구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1: 네, 논술 전형의 경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모집 인원은 매우 적고 지원자는 매우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 전형이 약 44%, 교과 전형이 약 32%, 실기, 실적 전형이 약 9%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본다면 논술 전형은 좁고도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모집 인원에 비해 지원자는 매우 많기 때문에 지원 대비 합격률이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논술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했거나 빨라도 지난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생보다 논술 공부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면서 합격할 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안 썼다고 생각하고 정시에 수능 위주의 전형을 메인 전형으로 수능까지 열심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무턱대고 선호대학 위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0: 출제 범위, 출제 방향성 등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이번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한번 볼까요? 이제 이맘때 신청을 받는데요. 원서 접수 전에 교내 추천 절차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통 지금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는 시기입니다. 빠른 학교들은 이미 1학기 끝날 무렵 이미 학교장 추천 절차를 시작했고요. 수시 지원 카드를 확인하면서 전형명에 혹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의 요강을 좀 살펴보면요. 지원 자격에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가정통신문의 대학 목록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가 없고요. 특히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절차 없이 막 지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 학교에서 확인 절차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아예 수시카드 한 장을 날릴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네, 학교장 추천을 신청하고 또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지역균형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지 우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0: 네,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의 학생이 특정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쓰는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법률에 정한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은 일정 이상의 비율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꼭 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고교 간의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러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수도권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됩니다.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이 이러한 전형에 해당되고요. 학교당 2명씩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우리 고1 학생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고1 학생들이 치를 수능 날짜도 발표가 됐는데 2028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에다가 또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집니다. 대학들은 개편된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까요?
0: 네, 아무래도 내년 대입부터 수능이 개편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떻게 수능을 반영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입에서 수능의 활용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8 대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형태로 수능을 반영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다만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와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계열에 상관없이 둘 중에서 잘 본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국수형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면서 탐구 과목은 소홀하게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개편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우리 대학 입시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성적과 강점 또 진로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18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안쪽 내변산에는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는 푸근한 능선 사이 자리한 천년고찰 내소사와 청아한 물소리로 온 산을 적시는 폭포의 절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하나 둘 셋
5: 짜잔
4: 역시 고향이 최고입니다.
3: 곰소만에서는 햇빛과 바람으로 바다의 맛을 빚어내고 있죠.
4: 구름이 반짝반짝하죠.
6: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
7: 관으로 오세요.
3: 푸른 내변산과 짭조름한 곰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푸른 숲을 품은 내변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곰소만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안쪽의 산길은 내변산으로 부릅니다. 해발 500m를 넘는 아담한 산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봉우리와 숲 그리고 청아한 물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내변산 초입. 푸른 숲 가운데 들어선 천년 고찰 내소사. 절집 마당까지 약 500m의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키 큰 전나무를 따라 걷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전나무 숲이 들어선 것은 150여 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며 심은 것이 어느새 숲을 이뤘습니다.
8: 저희 그 이번에 그 변산반도에 여행 한번 왔다가 여기 절이 내소사 좀 절이 있어서 여기 좀 한번 들려가지고 좀 산도 좀 경치 좀 보고 절도 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9: 생각보다 이게 숲이 조성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 예쁘고, 네. 길도 좋은 것 같고.
10: 길도 좋은 것 같고.
3: 전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닿게 되는 절. 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입니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소래사였지만 한자의 순서가 바뀌어 지금의 내소사

0: 가 되었다는데요. 찾아오는 이들 누구나 푸근하게 맞아주는 천년 고찰. 내 소사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웅장한 모습의 느티나무 한 그루. 내변산 산골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랍니다. 와.
1: 저희 여기 있는 나무가 저희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약 1000살 정도 됐고요. 네, 동시에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 그대로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당산제라는 이제 행사도, 네, 제사도 이제 치러지면서 마을의 안녕이나, 네, 풍년을 기리고 있어요.
2: 네. 마을에도 이런 게 크기가 있어요. 양쪽에.
1: 맞아요.
0: 절마당에 뿌리를 내린 수령 천사를 넘긴 당산나무.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당산나무 앞에서 매년 내소사에 스님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제례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물로 지정된 대용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 사찰을 수리하며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각이랍니다. 못을 쓰지 않고 순전히 나무를 짜맞춰 지었다니 그 솜씨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단청은 퇴색됐지만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내소사 대웅보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1: 저희 탐방객분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여기 꽃살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꽃살문이 이 조각을 할 때부터 이 꽃살문까지 함께 조각을 했다. 저희 한 일체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금의 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보시게 되면 이 틈 밑에는 한 층, 한 층, 한 층,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위에 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짜져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꽃살문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내소사에 있는 꽃살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의 꽃이 아니라 문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꽃을 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내소사의 상징이자 자랑인 8쪽의 꽃살문.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들이 문살 위에 피어난 모습인데요. 나무로 일일이 새겨놓은 꽃들은 천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피어 있습니다.
3: 멋있습니다.
4: 저희 나라의 보물인데요.
5: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색깔이 있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어서 더 전통적인,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5: 네. 저는 몇 번을 왔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왔었는데,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던 느낌과 지금 보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중후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6: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전나무부터 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또 주고, 너무 평온하고 잠잠하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0: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지닌 내소사. 이곳을 찾는 누구든 극락 세상으로 소생하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외부와 달리 대웅보전의 내부 단청은 300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가 남아있는데요. 해안 지방에 세워진 사찰답게 용과 물고기, 꽃게 등의 조각과 열 가지 악기들을 그려놓아 극락 세상을 표현했답니다. 내변산의 웅장한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절집 내소사에 이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변산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의상봉, 해발 508m로 크기는 아담하지만 바위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내변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풍경. 산과 산 사이로 커다란 호수가 펼쳐집니다. 첩첩 산 중에서 만난 너른 호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말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직소봉은 내변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 명소. 사시, 사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3: 얘들아 봐봐. 여기 사진으로 두고 세장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잡고 놓고서는 세장 밝혀 우선.
7: 밝게 하라고?
3: 찍으면.
0: 즉석에서 풍경 사진 잘 찍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야, 정말 사진 잘 나왔죠? 지푸른 여름에 내변산과 집소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8: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9: 왜 좋아요?
8: 너무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요. 부원 처음 와가지고 이런 곳 있는지 몰라서 오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왔어요.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10: 친구가 먼저 부안에 다녀와서 여기 다녀왔는데 전 사실 여기 부안이 지금 한 4~5번째 여행 왔거든요. 변산 쪽에. 근데 여기가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 그렇구나라고 흘려들었는데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죠. 왜 진작 안 왔을까요? 너무 좋아요.
0: 내변산을 찾는 이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직소봉. 푸른 물을 산 중에 가두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직소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에 시원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11: 하나, 둘, 셋. 짜잔.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아름답다라고는 못 느꼈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고향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12: 몇십 년째 와도 또 와도 좋고 다시 와도 늘 새로운 것 같고 계절마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 좀 덥긴 하지만 여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0: 산 중에 가득 채워진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11: 이 직소지 너머에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쪽 오른쪽에 직소 폭포가 있는데요. 직소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섬나탕을 거쳐서 직소 여기 지에 모인 거죠. 네.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9: 그래요?
11: 네.
0: 산중 호수의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 직소보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내변산 최고의 설경을 자랑한다는 직소 폭포입니다.
13: 직소 폭포는 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폭포인데요. 여기 변산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0: 폭포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직소폭포라고 합니다.
1: 30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 직소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은 깊고 푸른 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0: 실상 용추는 이제 저기 폭포가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라고 하는데 그 직소폭포의 소를 실상 용추라고 합니다. 저 물이 깊고 푸른 색을 띠고 있고 또 용이 살고 있어서 실상 용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마을 그 뭐 원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저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1: 폭포는 비경에 그치지 않고 굽이굽이 온 산을 적시며 풍요로운 물길이 됩니다. 직소폭포의 낙수가 모여 만들어진 직소보는 한때 식소로 사용됐다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산중 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맛, 이야기, 풍경 이 세 가지를 변산 삼락으로 꼽는데요. 이 모든 것을 품은 곳이 곰소입니다. 네모 반듯한 소금밭이 펼쳐진 곳, 곰소 염전. 바닷물을 끌어 가두고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소금을 생산하지만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은 소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대신 궂은 날이면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2: 빗물이 그래도 제일 깨끗한 물이에요. 증발됐다가 내려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을 잡아놨다가 이 깨끗한 물로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소금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바닥에 먼지나 흙대 이런 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1: 깨끗하고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비슷한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지만 곰소 소금이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2: 지금 저 산자락이 어떤 산자락이냐면 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만해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치수가 가능하고 내륙에서 나오는 물과 바다에서 들어온 물이 혼합된 물을 치수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바다보다는 더 영양 성분이나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최고로 쳐주는 거죠.
1: 내변산의 소나무로 지은 소금 창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금을 보관해온 곳인데요.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지난해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입니다. 티끌 없이 하얀 소금이 산을 이루고 있네요. 창고 안에서 간수가 빠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더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군요.
2: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1: 바다와 햇볕, 바람이 만들어내는 짭조름한 맛, 천일염. 울창한 내변산을 두르고 서해 바다를 내다보는 곰소 염전의 소금입니다. 1년 이상 간수를 제거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해진다는데요.
2: 지금 소금 나갈 일이 생겨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1: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이강현 씨는 곰소에서 나고 자란 곰소 토박이랍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 삼아 오고 가던 염전이 이제는 일터가 됐는데요. 이강현 씨에게 곰소 염전은 그 이상의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0: 공소염전이란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정도라고 할까요?
1: 곰소에서 천일염이 생산되면서 유독 발달한 음식이 있답니다. 100여 곳의 가게가 성업종인 곰소의 젓갈단지. 부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죠.
2: 요새는 낙지가 제일 잘 나가요. 한번 맛봐요.
1: 부안에서는 보리밥에 황석어 젓을 먹고 나면 시름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젓갈은 삶의 일부랍니다.
2: 이렇게 한 마리로 돼 있어요.
1: 바다가 지척에 있으니 만들어 먹는 젓갈도 각양각색,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 말씀하세요.
3: 다 맛있어. 다 먹으면서 다한 그릇씩 사갖고 가고 싶어.
1: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 해산물에 따라 담아 먹는 젓갈도 달라졌다는데요. 맛있는 젓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모두 인근에서 나니까 그만큼 발달했던 거겠죠.
2: 여기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걸 다뭐 하겠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저 천일염이 좋아가지고 그 천일염으로 젓갈을 담아놔서 젓갈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젓갈 사러들 많이 오십니다.
1: 싱싱한 해산물에 좋은 소금이 더해진 젓갈 때문에 주변 식당들도 덩달아 덕을 봤답니다. 반찬으로 한두 개씩 내어주던 젓갈을 한대 담아서 메뉴로 만들었다는데요. 일명 젓갈 백반. 9가지에서 10가지의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답니다. 곰소 젓갈이 발달한 데는 곰소 앞바다가 황금 어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데요.
4: 어장으로서 여기 그 갈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갈치 내장만 빼서 그 갈치 내장 젖을 다 담궜어요.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여기는 산들 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곰소는 바다가 바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산 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쌀이나 고구마하고 이렇게 갈치 속젖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서 이렇게 드시고. 팔고 그렇습니다.
1: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취를 이뤘던 곰소항.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는데요. 곰소 연안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로 갖가지 젓갈들을 만들어 왔죠.
5: 예, 젓갈 정식입니다.
6: 아, 맛있겠다.
1: 지금은 젓갈 백반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곰소를 찾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랍니다.
7: 자, 낙지 젓갈 많이 먹어요.
1: 코스하게 지은 쌀밥 위에 얹어 먹는 짭조름한 젓갈. 이건 뭐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7: 부안 곰소항에 그 젓갈이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8: 좀 생소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근데 맛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맛이 다 다르네요.
1: 곰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젓갈은 삶의 일부와 같은 음식이라는데요. 부안에는 곰소만의 짭조름한 바다 맛이 배어 있습니다.
9: 여기에서 나온 쌀들은 정말 밥이 맛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10: 부안에 오면 백합을 안 먹고 가면 섭하죠.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미안해.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유럽의 숲은 특별한 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온갖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서식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그 중엔 긴털 족제비도 있습니다. 주로 혼자서 생활하며 경계심이 많은 동물로 어떤 지형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족제비과 동물이죠.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먹이만 충분하다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 동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죠. 때론 사랑스럽고 때론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 냉혹한 사냥 본능이 숨어 있죠.

이들의 생활 방식은 동물계에서도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육식동물, 긴털 족제비의 삶이죠.

방금 숙지를 접었네요. 하지만 오늘 목표는 토끼를 사냥하는 것. 토끼같이 큰 먹이라면 하루 영양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잡는 게 우선입니다. 이미 사냥감은 정해놓은 상태.

토끼가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 목숨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긴털족제비는 쉽게 포기하지 않죠.

같은 전술을 쓸 겁니다. 이번엔 바람을 등지고 자리를 잡았네요. 족제비는 토끼가 반응할 틈도 없이 기습하려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신중해야 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족제비는 냄새를 맡고 토끼가 숨어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닭가슴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토끼는 세 번째 기회는 절대 주지 않을 작정이지. 사냥꾼의 공격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오늘은 행운이 따랐네.

긴털 족제비가 멀어지자 토끼도 굴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새끼들의 목숨도 구한 셈이죠. 아직 어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새끼들이니까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토끼는 쥐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 토끼목으로 새롭게 분류됐고 이 분류군에는 산토끼와 집토끼, 피카가 포함되죠.

3월과 4월이면 보통 비가 내립니다. 건조했던 겨울을 보상하듯 때맞춰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긴털 족제비처럼 비를 피해 숨는 동물들도 있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동식물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기는 짧아지고 건기는 끝없이 길어지고 있죠. 긴털 족제비는 비가 그칠 때까지 몸을 피합니다. 비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짧은 발가락 뱀독수리 새끼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깃털이 방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새내기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부부에게 단골 손님이 찾아왔네요. 이집트 몽구스. 유럽 유일의 몽구스 종이죠. 몽구스는 매년 이맘때면 둥지 주변을 살피러 오는데 새끼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이집트 몽구스는 기회주의적 먹성을 가졌죠. 이웃의 둥지 아래에서 먹이 찌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영양분을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봄이 한창일 때면 많은 숲속 주민들이 번식기를 맞이합니다. 긴털 족제비에게도 짝짓기 철이죠. 수컷과 암컷은 냄새 표시와 흔적으로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 신호들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죠. 그리고 같은 종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후각의 언어로 작용합니다. 젊은 수컷과 암컷이 이미 신호를 주고받았네요. 조심스레 다가서는 암컷이지만 사랑의 본능이 그녀를 더욱 앞으로 이끕니다. 물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계도 망칠 수 있죠. 하지만 서로 주고받은 신호는 둘 다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수컷도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이번이 첫 번째 번식기이자 암컷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이죠. 긴털 족제비는 배설물과 소변으로 영역과 주요 장소를 표시합니다. 이런 표시들은 이정표처럼 작용해 같은 종에게 이 영역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리죠. 암컷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더욱 눈에 띄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웃들은 최근 며칠간 긴털 족제비들이 보여준 특이한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 더욱이 제닛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네요. 숲속의 모든 주민들이 힐끗 쳐다보며 놀라워합니다. 긴털 족제비의 짝짓기는 동물계에서도 가장 특이한 행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수컷 족제비들끼리 만나면 보통 싸움이 벌어지는데 패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운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암컷의 구애 신호에 응답한 유일한 구원자이기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컷은 유독 작은 편이네요. 보통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데 말이죠. 수컷은 1.5kg까지 자랄 수 있지만 암컷은 보통 무게가 800g 정도 나갑니다.

추격하기와 물기, 그리고 끌어당기기는 빈털족집이 구애 의식의 일부죠. 수컷에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이 때론 공격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암컷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짝짓기는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데 40에서 45일의 임신 기간이 지나면 어미는 보통 3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죠. 새끼들은 태어날 때 눈이 멀고 귓구멍이 닫혀 있습니다. 동물학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진 채 태어나는 동물을 미성숙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태어날 때 체중은 겨우 10g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임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흰털 족제비들의 짝짓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러 서서히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지 본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죠. 커플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커플의 관심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처음에 강렬했던 수컷의 열정도 점차 줄어들고 있죠.

긴털 족제비는 거의 모든 서식지에 적응할 수 있지만 물가와 가까우면서 울창한 초목이 있는 지역을 특히 선호합니다. 긴털 족제비에게도 때론 사색에 잠기는 순간이 있죠. 암컷은 호기심에 이끌려 맞은편 강둑에서 날갯짓하는 새들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암컷의 식욕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고픈 족제비는 언제나 사냥 모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조금 전, 두 마리의 유럽 연못 거북이 부화했습니다. 긴털 족제비가 근처에 있어서 이들의 삶은 예상보다 짧아질 수도 있죠. 물속이 가장 안전한 곳일 텐데 하지만 족제비가 근처에 있습니다. 뒤섞인 냄새에 혼란을 느낀 암컷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이제 몇 센티미터만 더 생존이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이들은 생애 첫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성체 거북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긴털 족제비 커플은 각자 다른 강둑을 선택했네.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단순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젊은 수컷은 아직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번식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의 양육과 보살핌은 전적으로 어미의 몫이 될 테니까. 지금까지 긴털 족제비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자리 잡은 본능을 따르는 법이니까요.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수컷 긴털 족제비는 이전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내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곧 어미가 될 한 번씩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긴털 족제비의 영역엔 다른 포식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몽구스가 바로 그중 하나죠. 서로의 영역이 겹치는 곳에서 몽구스는 경쟁자로 활동하며 작은 이웃인 긴털 족제비와 동일한 먹잇감을 노립니다. 이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끝없는 식욕이죠. 여기 돌물대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요. 몽구스가 근처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미새는 조용히 물러나며 딸들을 뒤에 남겨두죠. 몽구스가 둥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들은 지금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알은 부화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몽구스가 또 다른 냄새를 포착합니다. 어미에게는 이 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말굽채집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의 출현으로 몽구수는 잠시 돌물대세를 잇게 되죠. 몽구스에게 뱀은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이니까요. 이런 치명적인 천적 앞에서 뱀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도망뿐입니다. 하지만 숨으려면 저 근처 덤불까지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죠.

몽구스는 풀밭을 유심히 살핍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이 순간 풀밭의 움직임이라면 분명 뱀의 흔적일 테죠. 한쪽에선 돌물대새의 알들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아직은 둥지로 돌아가기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뱀이 드디어 환목지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최고의 뱀 사냥꾼 입속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야 돌물대새는 둥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사냥을 마친 몽구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리품을 도둑 맞지 않을 곳에 숨기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돌물대새는 알들이 걱정돼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전 뱀이 나타난 것은 천운이었죠. 뱀 덕분에 둥지는 안전해졌습니다. 며칠만 잘 버티면 두 마리의 아기새가 태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선 몽구스를 계속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늘 긴장의 연속이죠. 우리는 그저 숨죽여 기다리며 자연이 펼치는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긴털 족제비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토끼가 또다시 족제비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이번엔 굴 근처까지 찾아왔네요. 토끼 가족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서둘러 죽음을 피할 전략을 세워야 하죠. 본능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흰털 족제비의 목표는 토끼들이 도망치기 전에 새끼를 급습하는 것. 토끼에게도 계획은 있죠. 족제비가 도착하기 전에 새끼들이 있는 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죠.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범위를 돌기는커녕 유일한 탈출구를 막고 있네요. 족제비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절박한 어미는 어쩔 수 없이 새끼들을 재촉해야만 합니다.

흰털 족제비가 새끼 방에 도착했지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토끼들이 이미 도망간 뒤였기 때문이죠. 토끼굴의 미로 같은 터널망이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흰털 족제비는 또 다른 계획을 떠올리죠. 토끼들의 요새에서 그들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사냥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죠.

얼마 전부터 긴털족제비에게는 사냥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 더 생겼습니다. 토끼처럼 그녀도 어미가 됐거든요. 새끼들

은 태어난 지 25일이 지났습니다. 보금자리는 매일 청소하며 먹다 남은 먹이는 꼼꼼히 치워냅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고 새끼들이 감염될 위험도 줄일 수 있죠. 어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이를 잡았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하지만 바늘같이 작은 이빨로 고기도 조금씩 뜯어먹을 수 있죠. 새끼들이 자라날수록 어미는 먹이의 양을 조금씩 늘려갈 것입니다.

파충류나 양서류, 그리고 설치류와 무척추 동물은 긴털족제비의 주요 식단이죠. 배부르게 먹은 후 가족들은 낮잠 잘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럴 여유가 있을 때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숲속엔 여러 변화가 관찰됩니다. 짧은 발가락 뱀독수리 새끼는 어느덧 훌쩍 자라서 몸은 이제 깃털로 가득하고 몸집도 어미만큼 커졌죠. 시선은 오직 하늘만 바라봅니다. 약 한 달 후면 이 어린 독수리는 부모와 함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가는 여정을 준비할 테죠. 하지만 그 전에 날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비행 훈련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이 지역의 새들은 여름 더위를 피해 매일같이 이 숲 그늘로 모여듭니다. 더위를 식히러 이곳에 오죠. 족제비과 포식자들도 이를 잘 알기에 이 지역을 자주 찾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나면서 긴털 족제비 어미는 사냥 시간을 늘려야만 했죠.

대륙 검은 집박이 가족도 새끼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족제비는 그들을 탐내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안타까울 따름이죠. 새를 잡으려면 새들이 땅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집바귀는 지렁이를 잡는 데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늦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족제비가 이 틈을 노릴 확률은 지극히 낮죠. 이를 잘 아는 족제비는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 아껴두는 게 낫죠. 덕분에 집바귀는 평온하게 지렁이 사냥을 이어갈 수 있네요.

새끼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젠 굴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먹다 남은 것들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기도 하죠. 이 나이 때의 족제비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덕분에 굴 주변은 자연스레 놀이터로 변했네요.

보통 긴털족제비의 사냥터는 물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연약한 새끼들을 모래 혼자 두지 않아도 되죠. 족제비가 욕심쟁이인 건 타고난 성격 때문입니다. 서로 먼저 먹으려 하다 보니 먹이 분배는 생각지도 못하죠.

때마침 어미가 등장해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뱀 한 마리가 추가되면 까다로운 새끼들의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죠. 먹을 것이 풍부하면 삶은 한결 더 즐거운 법이니까요. 사냥감이 많은 시기가 되면 족제비들은 먹이를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사냥감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도 죽이진 않죠. 이렇게 하면 먹이를 신선하게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이 장난꾸러기들은 뱀의 남은 부분을 가지고 놀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흉내내보려 합니다. 이런 놀이도 미래의 사냥꾼이 되기 위한 훈련의 일부죠. 근육을 키우고 민첩성을 기르는 겁니다. 아직은 그저 놀이일 뿐이지만 곧 생존을 위해서는 진짜 사냥에 나가야 하니까요.

암컷 집박이에겐 다행이었습니다. 족제비가 고른 먹잇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새였죠. 새끼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냉정하니까요. 방심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족제비 가족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모두 굴밭을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무리를 지어 뭉쳐다니는 겁니다. 혼자 남겨진 새끼는 포식자에게 눈에 띄는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죠. 이 창매도 그런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새끼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네요. 무리를 지어다니면 하나의 커다란 동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때론 습격을 피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들은 한 마리가 뒤처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젠 모든 게 운명에 맡겨졌죠. 범인은 위험을 직감하고 새끼 두 마리만 데리고 달아납니다. 딴 생각을 했던 나머지 한 마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지고 말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매는 아직 사냥에 서툴러 족제비를 잡는 데 실패했죠. 사냥꾼과 사냥감 모두에게 오늘은 잊지 못할 교훈이 된 하루였습니다. 물론 오늘 일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경험 중 하나일 뿐이지만요.

두루미들이 겨울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름 철새들은 이미 떠났고 겨울 철새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철새들과 나무, 식물들은 생태계의 달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달력이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족제비의 숲속 생활도 계속될 겁니다. 족제비 가족은 아직 한 식구지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미는 새끼들의 독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함께 사냥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서로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요.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예전엔 흔히 볼 수 있던 족제비들이 이젠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갈수록 쪼개지고 서로 멀어져만 가고 있죠. 카탈루냐에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식지 파괴, 도로에서의 사고, 그리고 외래 침입종과의 경쟁이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이죠. 유럽 전체로 보면 흰털 족제비는 멸종 위험이 낮은 종으로 분류되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잘 알아야 하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섬세한 생명의 그물망 속 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사는 환경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족제비의 짝짓기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미는 이미 새끼들을 사회로 내보내고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죠. 수컷과 암컷이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 곧 새로운 세대의 족제비들이 이 종족의 내일을 이어갈 겁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8: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9: 만연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10: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11: 이런 거 여기서 많죠.
8: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12: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13: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8: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14: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지금 시스템에 가니까. 세야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5: 어디 받을 수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00...

0: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0: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1: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2: 아이고, 좋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1: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3: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1: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4: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5: 이번 바다는지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6: 부정승차는 안 되죠.
7: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1: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잠수부.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0: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때 했었고요.
8: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이니까 4천만 원이에요.
1: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8: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0: 시간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켰죠. 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1: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9: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0: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제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대분 쓰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9: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역무실이 아니네요.
0: 고객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10: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0: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0: 뒤편, 앞에.
1: 오.
0: 네, 시시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2: 수용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0: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3: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0: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4: 철도포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0: 30배 부가금이 발생해요.
4: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니까 30배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면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3: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0: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차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3: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0: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또 우리 여기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파업창이 띵동하고.
3: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2: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요. 네,
0: 그러면 바로 걸리죠.
2: 바로 알림이다.
0: 바로.
3: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0: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3: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직원이거든요. 연세 되세요?
5: 어떻게요?
4: 연세가 되시니까.
5: 아, 그런 거 봐야죠.
4: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5: 아, 그런 거 봐야죠.
4: 안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저 경찰이에요. 이거 시스템 다 있잖아요.
5: 알았다니까요.
4: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지. 신호창 한번 적으셔야 돼요.
5: 알았다니까요.
4: 나왔어요. 올라가시죠.
3: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0: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회가 넘어요.
5: 없어요.
0: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이제.
3: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0: 어디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3: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0: 220건. 1125만 3천.
3: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0: 저희가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3: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0: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0: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기 합당한 이후에는 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 됩니다.
1: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2: 직원이에요, 직원.
1: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2: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부동산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쓴 카드 혹시 경로 건가요?
0: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1: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0: 장애인 남자분 거를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 장애인이신데 네.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1: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2: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니 그렇게 마음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왔네요.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이에요.
1: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2: 잠깐만 여기 앉아계세요.
0: 3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달에 18건, 5월달에 26건. 52건이에요, 52건.
2: 52건이에요, 52건.
0: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했더니 265만 9천
1: 8원. 52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0: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이고 카드로 만약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 되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1: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0: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1: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0: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인 셈이라네요.
0: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1: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0: 삼성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앞에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역으로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3: 그렇게 만나기 전에
0: 약간은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죠?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빨리 해야죠.
1: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 시간 부담.
1: 마음이 급합니다.
3: 서두르세요, 선생님.
0: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괜찮아요.
1: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0: 아, 리트가 두 개네. 10번, 11번, 12번.
4: 아, 이쪽에?
0: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주위 쪽에 많이 되네.
1: 영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0: 인상차가 약간 좀 비슷해서.
4: 아, 뭐 이쪽으로 벗겨지지.
0: 하다 보면 이렇게 뛸 때도 많아요.
1: 이때
5: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0: 39년생 여자 목으로 나오거든요. 네.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 65세.
0: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5: 왜요?
0: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들 두고 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1: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4: 어서 오세요.
0: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에요. 1,079만 2,650원.
1: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6: 나도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알아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7: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또 고용이 여기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세 번을 올리자고요. 난 올해야. 난 올해인 줄 알았어.
0: 9월 14일. 9월 14일이요? 네, 네.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셔야
0: 돼요. 안 되시면
1: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4: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0: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다리 내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1: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0: 7시 반에서 8시 사이
4: 아침이요?
0: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4: 아, 남자분이요?
0: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1: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4: 죄송합니다.
1: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0: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는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0: 저분 아닌가?
1: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1: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2: 그럼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달에 38번이고요. 3월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1: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6: 저는 다 잘못하면 왜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0: 성함 쓰십시오.
2: 그래서 2,271만 600원. 늘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1: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1: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8: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여튼 반갑습니다.
8: 예, 그래요.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는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오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

0: 사람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1: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후배들한테 알려줘서 좀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 한편 특별한 각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3: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2: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4: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3: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5: 특히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요.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6: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7: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6: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7: 팔린 거예요. 네.
2: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2: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8: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2: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8: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8: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 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9: 자, 나무 가지러 갑시다.
10: 네.
9: 들어.
10: 네.
2: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11: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짐이나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2: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11: 2.7m입니다. 이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로 나가겠죠.
7: 200kg요? 네. 와.
11: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2: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0: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돌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요.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0: 돌아 빨리 돌아.
1: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 하나, 둘.
2: 쟤들이 상처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3: 상처 나면 못 써요?
2: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1: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0: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2: 이 부분은 이런 크랙이 이렇게 났잖아요. 크랙. 이 크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2: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3: 네.

0: 오히려 멋진 각오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네. 혹이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1: 셋, 샤,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1: 수동.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1: 하나, 둘, 셋, 끝.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4: 20mm요? 네. 아,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금형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은데.
4: 아, 제자요? 네.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4: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네,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2: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홀로 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4: 뻗어가는 이미지?
2: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한번 가봅니다. 네, 고마워요.
2: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1: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2: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4: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4: 아,

0: 보호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1: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2: 아, 더워. 뜨거워.
1: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3: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4: 괜찮아요.
3: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1: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0: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숨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1: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0: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만 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1: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번 발라야 됩니다.
1: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0: 그것도
3: 아니에요. 잘 됐죠?
0: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3: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0: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5: 네.
0: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5: 아, 만족하세요? 네.
1: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 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0: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 보름이요?
0: 네.
1: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0: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1: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0: 네, 생합니다. 어제.
6: 아, 생화?
0: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 제거제.
6: 네.
0: 예, 그 가루에다가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1: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0: 소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고급값이 100만 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7: 종류별로 보기 좋게 잡아왔습니다.
0: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쁜 건.
1: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 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0: 한 송이도 이렇게 놓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5: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0: 실패.
1: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0: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1: 어리야. 아이고, 고대예요.
0: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2: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1: 도구에
2: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1: 아, 네.
2: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1: 네.
2: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1: 네.
2: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1: 네.
2: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0: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2: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1: 아...
2: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3: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2: 아유, 2시 전에 가네.
3: 네. 고생하셨어요.
2: 하여튼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한 달이 걸려요?
2: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0: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2: 깨끗해졌죠?
1: 네.
0: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2: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2: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0: 그날 오후.
2: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0: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2: 달다.
1: 아, 시원합니다.
5: 이를 들여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약 몸 힘들면 이거 좀 맛도 보세요.
2: 바깥에 빼서.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0: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2: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 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0: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2: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0: 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0: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2: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0: 아,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2: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0: 청아하고 맑은 바다.
2: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과정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0: 깊은 바다.
3: 깊은 바다. 아, 그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2: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4: 제일 많이 배웠는데
1: 네.
4: 배워도 신기합니다.
1: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4: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1: 아...
4: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2: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장.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1: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0: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해요.
2: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0: 물결을 만들자. 양쪽을 한 명씩. 이쪽으로.
2: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0: 계속. 하나, 둘.
2: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0: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바람이 네.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2: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0: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2: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0: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2: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2: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2: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6: 여기 잘 돼갑니까?
0: 예, 네, 한번 보시죠.
6: 네.
7: 이게 우리 거라고요.
8: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0: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9: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7: 아니야 난 큰 파도는
9: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7: 너무 멋있어 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1: 네. 네
7: 이제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죠
2: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0: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바다 조경할 재료들이에요. 돌입니다, 돌. 찍기.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수초가 되고.
1: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0: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얼음물, 얼음물.
2: 얼음. 빨개졌어요. 얼굴 진짜 빨개졌어요.
1: 귀까지 빨개졌어.

0: AI와 같이 지은 집?
1: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2: 나는 행복이래요.
3: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4: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3: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5: 투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6: 혼이 나가서 혼이 나갔어. 그 후에
7: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자 그녀자만 골라서 그렇게
8: 서부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었거든요.
9: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10: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가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 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이래.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4: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고 좋다. 보면 볼수록 끌리는 조합이야. 좋은 건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젠 KT 초이스 더블 갤럭시 G폴드A 요즘은 KT 초이스 더블로 씁니다. KT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1937년 가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련의 명령으로 1700명의 고려인이 탄 첫 번째 강제 이주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0: 고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창문 하나 없는 가축 수송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6,0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달린 기차는 고려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1: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연해주에서 출발한 열차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흩어지게 됩니다. 124편의 열차에 나눠탄 약 17만 명. 고려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37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떠납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는 알마티는 1997년까지 수도였고 지금도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도시입니다. 알마티는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인데요. 농촌에 흩어져 살다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알마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0: 1937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1937년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온 고려인 1세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89년 전 그날로 향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아흔일곱의 황마이 할아버지입니다.
2: 예예. 실감. 아, 집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전 스카사. Вот, смотри. Это вот я здесь.
1: 오. 침실하는 깔끔한 할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3: 이리 сюда.
2: 예.
3: Это расскажи. Азиада была. Это пятиметровый транспарант на площади висел мой портрет.
2: 이거

0: 할아버님이세요?
1: 에타후이?
2: 아.
3: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스케이트 영웅입니다. 본인도 뛰어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고 스포츠 지도자로서 카자흐스탄 최초로 공운 코치 칭호를 받았습니다.
4: 48, 49, 50 годы.
3: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에 나선 선수들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발전 훈장을 받고 10대 명예 스포츠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0: 할아버지, 집이 꼭 박물관 같아요.
4: 360 дней, правильно? В году. 52 недели. У меня встречи происходят в году 250 встреч. Вчера вот встречали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завтра опять встречаю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Каждый день хожу пешком.
3: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집은 카자흐스탄 스포츠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랍니다. 단골 손님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 친구도 있습니다. 익숙한 듯 맞이하는 할아버지. 우리도 예로부터 손님 맞이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말까지 전해진답니다.
4: 나 이제. Он приходит мне и стучится. Давай, кушай, давай.
1: 간식 좀 줘라라고.
4: Сколько лет они? Лет 5-6 они у меня все. Это мой еще иждивенец, понимаешь? На него тоже расходы.
1: 사람들이
4: Ну а что делаешь? А что, все приходится, прихожу, уже даю, уже насыпишь, и он уже, как чувствует, приходит и кушает.
3: 할아버지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1929년 연해주에서 태어난 황마희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체력은 좋았지만 운동할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훗날 자신이 카자흐스탄 스포츠 영웅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답니다. 그러다 1937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4: 내 고려사님, 고려사님, 내 아들이 아버지 흐만 운데나 흐만 베레. 네, 이쇼.
3: 황운정 지사는 1919년 함경북도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고 1920년대 초반 연해주에서 조선독립군 부대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989년 아흔의 나이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고 2019년 대한민국으로 유해가 봉환됐습니다.
4: утром встаю и я утром встаю и вечером ложусь я кланяюсь каждый день когда дома я
3: 독립운동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웠던 황운정 지사와 남아 있던 가족들에게 1937년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탔던 그때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4: всё помню. Я помню, когда в Акмолинске из Биробиджана все уже корейские наши последние эшелоны. И нам они приходили и говорили, не берите теплых вещей, вы куда едете, там тепло, не берите кушать. Там... А для чего это говорили? Только поезд шел ночью, чтобы днем не видели, не знали, что везут кого-то куда-то.
3: 1937년 8월...

0: 21일 소련은 일본의 간첩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극동 국경지대에 살던 모든 한인을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족 단위의 대규모 강제 이주는 처음이었습니다.
1: 와곤에 4 나라 4 семьи можно, а они поместили 8 по 2 семьи. И вот так ехали.
0: 불과 한 달 만에 17만여 명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1: днём где-нибудь остановка на станции. Умирали, хоронить. Лопаты нет. Камушки мы собирали, обкладывали камушками. Труп. И если поедете когда поездо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юда, в сторону России, там есть каменные холмы. Это похоронена наш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0: 끔찍한 열차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8살이던 할아버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Ночью дети сидят поезд, вагон, ноги свесили вот так, сидят и едут, поют песни.
0: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무엇보다 또래들이 있어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 Ночь, свет.

0: 고려인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위대한 시작점을 찾아 우슈토베로 갑니다. 알마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우슈토베는 이맘때면 푸른 물결이 일렁입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가 처음 도착한 지역입니다. 고려인의 새로운 터전이 된 첫 번째 정착지입니다. 우슈토베는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인데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건 카라탈강 덕분입니다. 강물은 강제 이주 고려인들의 벼농사와 정착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 논을 일구고 우슈토베를 옥터로 만들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우슈토베에서 41년 살고 있습니다.
2: 오,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데요?
1: 내 외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버지 고려인.
0: 아, 어머니는 고려인 2세에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으로 우슈토베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3세입니다. 빠샤 씨는 외조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1: 여기 고려인 올 때 가작 사람 그냥 양 잘 키우고 소 잘 키우고 밥.
0: 여긴 1940년에 완공된 카라탈 댐인데요. 우슈토베에 사는 여러 민족이 댐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1: 이게 고려인도 있었어. 독일 사람도 있었어. 폴란 사람도 있었어. 그렉 사람 있었어. 65 민족 있었어. 우리 마을에.
0: 풍부한 강물을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댐입니다. 고려인은 이미 연해주에서 집단 농장을 꾸릴 정도로 벼농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강제 이주의 비극을 자신들의 손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1: 여기에다 고려인 땅 밭 잘 알아요. 고려인, 여기 온 고려인 독일 사람 아니고 우즈벡 사람 아니고 고려인 여기 애 먼저 아니신 거 손으로 가지고 오신 것을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고 여기 조그만 물바지.
0: 카라탈강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직접 손으로 수로를 팠다고 전해집니다.
1: 쌀 심을 때 물 빼야 되지. 이게
0: 템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1: 네, 여기 많이 팥 만들.
0: 고려인들은 소련의 집단 농장인 콜후즈를 중심으로 터전을 일궈갔습니다. 고려인들이 오기 전부터 소련은 우슈토베의 벼농사 가능성을 살피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만든 건 고려인들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우슈토베의 푸른 논밭은 고려인의 성공과 함께 다른 민족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옛날 말라 그랬고 옛 말라 그랬구나 수캣 뼈 그랬구나 수. 나 캣도 받고.
0: 비가 적고 햇볕이 강한 우슈토베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땅에 염분기가 많습니다.
3: 봤다 지금 막은 수 쌓듬 소수 수분 앞다 쌓듬 가이탄 수 그리즘 다자 수. 소면 수분 전에 불 지금 막은 뒤 떨어져 전에 오단기 앞다 쌓듬 하스 다 그리즘 때문에.
2: 이게 물이 아직 채운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시원한데 여기 햇빛을 계속 받으면 탁해져가지고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3: 나 아르긋 아담은 니니신데 한 세약도 니 카물 세약도 기르 빼니 와서 Мына Каратал жақтан кәрислер қол менен арықты қазып суды әкеген.
0: Коряндери손으로 낸 물길은 지금도 우슈토베를 적시고 있습니다.
3: 바나 지금 오 안다. 트리시 그래 바라다.
0: 이 땅의 고려인들은 그저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이 아니라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끌어올리고 카자흐스탄의 농업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려인이 도시로 가며 농사 짓는 사람은 달라졌지만 개척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7년 낯선 땅에서 시작된

0: 고려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날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1: 계세요.
2: 여기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네. 아이고. 누구신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1: 선생님도 혹시 고려인이세요?
3: 아니요. 사람들이 제가 고려인 같이 생겼다고 고려인이냐고 그러는데 고려인은 아닌데 제 마음은 고려인 같이 살았어요. 제가
0: 헬렌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고려인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3: 우스톱의 기차역에 내려서 다 이런 모양의 토부를 짓고 살았어요.
0: 이주 직후에 살았던 임시 거처를 재현해둔 겁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땅을 파고 토구를 만들었답니다.
1: 아, 땅 속에 이런 공간이 있네. 아유.
0: 1937년의 원형은 아니지만 당시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 갈 때 예. 이런 거 여기 많죠. 아. 많죠. 이 первую зиму переночевали, а потом где-то год лет 5-6 наверное жили.
0: 아궁이를 만들어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4: 구두리시 тепло. Адер сак кудурсы часу. Родители тоже кудурсы часу. Вот так родители ягиса адер.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ближе к родителям. Яги чосу. 아이칩스 여기. 아이칩스 니 холодно.
0: 저기서 이제 작은 토굴에도 아궁이를 놓고 구두를 만들어 바닥을 데웠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추위를 견딘 겁니다.
5: 아, 여기는 안 보이고 밖에서 네. 보이는 거네요. 이 좁은 데서 일곱 명이 어떻게 다 누워서 잤어요?
4: 그 일곱 명에서 조금 왔어요. 일곱. 열. Ну, конечно, вместе дети живут.
0: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데요. 고려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 집을 짓고 물길을 내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끝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고 없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고려인들이 기댈 곳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서로였습니다.
3: 여기가요, 시장이 저기 있었는데 일로 옮겨가지고 고려인들에서 먼저 시작한 시장이에요.
0: 강제 이주 고려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시장도 커졌답니다.
3: 감자가 작다 근데 그치?
6: 한국 있어서 반갑소.
0: 지금도 고려인의 삶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7: 안녕하세요.
3: 네, 이건 참 좋다. 마늘.
0: 마늘이 엄청 실한데요.
3: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 비례로? 다 홈에서
7: 다 가져서 다.
3: 어, 한국말로 해도 다 돼.
0: 정겨운 말이 들리니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사야 할 게 많아서 헬렌 할머니와 친한 고려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8: 이거 지방 지금 군대 가서 임석 그린 거 이거 싹 얼마 돈 들어간 거 냈었어. 감자, 어유, 고추 이거 싹 얼마씩 한 거 10,000 줬어.
7: 고추.
0: 인근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7: 하나 가져오냐, 우리 게 없냐, 게 없.
9: 그래?
10: 예.
9: 어머머.
10: 하나 거저 거주. 어. 여기.
9: 하나는 그냥.
10: 예.
11: 우리 먹으러 거저쳤어.
10: 눈이 추 страшного я не обеднею.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меня больше.
12: 수박 제가 드릴게요.
13: 무겁.
12: 아, 괜찮습니다.
0: 따뜻한 정까지 잔뜩 안고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누며 살아왔답니다.
10: 은혜도 은혜도 이기 마누리 언제 넣었어? 왔 딱 넣었어. 지기도 거리 또 그렇게 하.
12: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으로도 먹거든요.
10: 맵소. 맵소? 떡이 빨리 잡소.
0: 한국 음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4: 랍샤? 크라흐말네 랍샤. Буду заправлять с мясом. Мясо обжарю и смочу закусить.
0: 푼초자는 고려인들이 즐겨 먹는 면 요리입니다. 한국의 잡채와 비슷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전분면을 쓰는데요. 고려인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8: скажем, лук в масле пожарим, потом где-то разные приправы. Санче, чеснок. Так хандеюсь ирки миу.
0: 고려인을 대표하는 음식 마르코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인식 당근 김치입니다.
8: 우리 모르지. Я с рождения уже родители делают это. Я не знаю, откуда оно пришло. Или отсюда, или оттуда.
0: 러시아어로 당근을 뜻하는 마르코프와 고려 말의 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8: 마늘.
0: 당시 배추와 무를 구하기 어려웠던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당근으로 김치 맛을 낸 건데요. 아픔과 지혜가 담긴 소울푸드입니다. 오래 삭히기보다 새콤한 맛을 내어 바로 무쳐 먹는 당근 샐러드에 가깝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에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15: 새콤달콤해 맛있어요.
8: 이럽소? 시름 났어. 나 시름 났어.
0: 집집마다 만드는 법은 달라도 맛으로 고려인을 이어주는 음식 마르코프차입니다. 밑반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옥수수 알갱이에 콩을 넣고 푹 끓여 만든 고려인식 옥수수 죽입니다.
10: 아리나 꼬치
0: 헬렌박 할머니의 기념관은 우슈톱의 고려인들에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족처럼 친한 사이입니다. 고려인 일세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부 고려인 2세입니다.
16: конечно, когда маленькие были, мы кушали чаще, да. Тогда было тяжело жить.
17: Уже да могутся.
18: Масисо. А сейчас на старости лет как деликатесом. Так мы не едим и пабу идти, хим-то виду идти.

0: 헬렌 할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낸 1937년의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싶은데요. 최근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아픈 역사가 고려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1: 잠깐 여기는 우스토베가 난 칸이에요. 우스토베에 1937년 10월 9일 내린 기차역이에요. 그때는 요집 하나 있었어요.
0: 지난 시간을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 1937년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은 한민족 안아주시고 안아주세요.
0: 묘비에 남아있는 고려인 1세대의 얼굴을 모아 만든 기록입니다.

0: 기념관의 얼굴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바슈톱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서 내린 고려인들이 토굴을 파고 첫 겨울을 보낸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1: 다른 시기에 태어나서 다른 시기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역정이 다 모여서 이 고려인의 역사가 된 게 아닐까요?

0: 고려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푸른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우슈토베에서 서쪽으로 달려 크줄오르다로 갑니다. 카자흐스탄의 쌀 생산 1위 지역인데요. 또 하나 놀라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카르막 시는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땅입니다. 1937년을 기점으로 벼농사가 급성장한 지역입니다.
1: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카르막시의 제3 인터내셔널 마을입니다. 처음엔 그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에

0: 세워진 작은 집단 농장에 불과했는데요. 이 뛰어난 농업 기술로 쌀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과거 소련 전역을 대표하는 집단 공동체로 우뚝 섭니다.
1: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키르키의 이주민 2세인 바키르 씨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콜호전은 사라지고 법인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농장에서 농민들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농장이 된 겁니다. 아이고.
0: 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하고. 와.
1: 농장의 규모는 76헥타르. 축구장 106개가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2: 부약다 계신데 15억 들어. 가들 옛날 카레스들 바, 오르스들 바, 트룩들 바, 우즈벡들 브리 엑시미아 바 옛날. 뭐 카레스들 아스탄도 칼라가 게 빨도. 뭐 바, 카레스들 30-40 세미아를 바.
3: 그렇게 여러 민족이 사시는데 말은 서로 잘 통해요?
2: 트룩시를 쓰레세면서 카레시 카레시를 쓰레세면서 카자흐시를 쓰레세면서. 그리고 맨 미사일 3-4 들도 불렘. 카레시 옛날 샤마나 샤마 소리들도 갔다 불렘.
3: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 나쁜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한국어 욕을 굉장히 잘하신답니다.
2: 야, 씨, 모조리야.
3: 모조리야.
1: 이건 방송 불가입니다.
3: 그 강렬한 한국 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잘 지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야이 멋쟁이야.
2: 야 멋쟁이야. 야,
4: 야 멋쟁이야.
2: 야 씨야 멋쟁이야.
1: 마을의 이름은 제3인터내셔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실 텐데요. 1938년 고려인이 세운 집단 농장으로 다양한 민족의 농업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 카자흐스탄 독립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0: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낙다르 시대시시했대. 아니, 제나 하자이까.
0: 아, 형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2: 에따 도치카.
0: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2: 야, 반두시쿠 파스타 오겠습니다.
1: 바키르 씨의 집은 평소 손님들이 많이 오는 동네 아지트랍니다. 그래서인지 금세 한상을 차려냅니다. 손님이 왔을 땐 간단하고 빨리 만드는 요리가 제격인데요. 주로 면 요리를 자주 먹습니다.
2: 다블랏, 네르다 두르고스? 응? 겨서나 아블로. 다블랏. 국시, 뭐나 알아봤어, 우리도.
3: 국시, 고려인 국시?
2: 가레스키.
3: 그거 맞아요?
2: 가레스키.
3: 아, 진짜로?
2: 아이란.
5: 아이란.
3: 음료는 또 아이란.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인터내셔널. 이야.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황사염.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0: 여름에 더 빛을 바라는 고려인 국시입니다.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현지 식재료에 맞게 자리 잡은 국수 요리인데요. 따뜻하게도 먹지만 보통은 냉국수로 내놓습니다.
1: 이게 면이 약간 특이한데요?
2: 뭐 바스카, 바스카야. 뭐 스파게티. 무슨데 나는 가레스키 좋고.
1: 지금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니, 더 좋아, 더 좋아. 인터내셔널 딱 어울립니다.
0: 맛은 어떨까요?
1: 스파게티 면이라서 굉장히 식감이 재미있어요. 매운탕 국물에 스파게티 면이 탁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막 온 세계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0: 인터내셔널 마을에서 자라온 덕에 밥상 위는 늘 인터내셔널하답니다.
2: 아, 그슴 나 옛날에 더 비싸.
0: 살아온 경험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2: 가만히 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주도 와라. 가르스 고스 주스에 보다 브레이브나 알바 고스 주스. 너는 가르스들 가자다 나 무지게 알아봤어. 왜다? 무지 안 하는 눈에 바람이 혹시 주위에. 아마 무지 눈에 그래도 힘까 주위에. 무슨 몇 발 막 주위에 바람이 쏜다이다.
0: 뿌리는 달라도 마을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어머니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밥을 내어주라 가르쳤는데요. 어머니는 1944년 이곳에 온 뒤 13살부터 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2: 사이든 위사웃 베르데 아우 마시나 베르데 89년 시대 자 하루시 자스투기
0: 마마. 당시 농장 지도자 최정학은 티르키에에서 온 부모님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 못지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의 사람들에게 최정학은 지금도 각별한 존재입니다.

0: 46년간 마을을 이끈 최정학이 세상을 떠난 뒤 주민들은 살던 집을 보존해 기념관으로 만든 겁니다.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최정학은 1937년 강제 이주당합니다.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이용해 메마른 땅을 논으로 바꾸고 흩어져 있던 마을을 하나로 모아 크절 오르다를 대표하는 농장으로 키워냅니다. 그것이 전설의 시작입니다.
1: 보수리트 크루시겐 자살간 크루시드 크리미엔 잡스르 조선 가동리 수리든 살간 모습 크루시겐
0: 첫 해 25헥타르에 불과했던 논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최정학은 노동 영웅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1: 인빅스틴 아담다동 바로 자다인 자살간 바른 시딘 시든 예리 쿱 쿠미키스겐 아, 여자 이런

0: жастар тойын жасап берген жетім балалардың бүкіл совет үкіметіне атақты миллиардер колхоз болған.
1: 마을은 여러 명의 노동력을 배출한 모범 농장으로 성장합니다. 주민들에게 최종학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2: 야, 말라 있으는데 그 시절에 시켰던 게 무슨 별거 좀 쓰게 하던데 하겠으니까 가지
1: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농사를 짓는 법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랍니다.
2: 저희 학 비슷해요. 벌써 시골 아티스트 들으셨을 때도 같은데 아이트가나 сначала адал бол деген ғой болды никогда өтірік айтпа и бәрі нормально болады
1: 1937년의 기억은 땅만 읽은 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0: promise.
1: 와. 규모가 엄청납니다. 와.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 처음 와봤어. 와.
0: 미스트 드리지
1: 제가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변화가지면 아. 나는 천개의
2: 바람 천개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은 한민족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AI와 같이 지은 집?
2: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3: 나는 행복이래요.
4: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5: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4: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7: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죠, 이렇게. 8,90만 평 정도.
6: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9: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8: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0: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8: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11: 해도 용령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0: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곳. 승리를 향한 냉정한 승부와 더위를 이기는 바캉스까지.
3: 네, 오늘 저희가 약캉스 온 거예요, 지금.
4: 그래요?
3: 네. 오랑 일단 저희가 바가지.
4: 바가지. 바가지.
5: 이렇게. 이거 물총인데. 오늘 경기 입시 파레이즈 때까지 물 받고 싶습니다.
2: 순식간에 터지는 물줄기,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
6: 승리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선박 접도록. 워터 페스티벌 하나. 놀러오세요.
2: 무더위를 흠뻑 적시는 야구장 바캉스를 떠납니다. 예부터 지명에 물 숫자를 써온 경기도 수원. 정조가 세운 화성을 품은 이 도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제19단의 홈구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승을 향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여름.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은 무더위도 막을 수 없다는데요.

0: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아니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네요.
1: 예, 네, 일찍 왔어요.
0: 아, 그래요? 네. 지금 몇 시간 전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1: 저희 한 12시? 12시쯤 왔어요.
0: 12시면 6시간 전에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외화는 그 선착순이다 보니까 네. 좀 일찍 왔는데 네. 돗자리 피는 자리는 좀 일찍 와야지 좋은 자리를 좀 앉을 수 있어서.
2: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축제 때문입니다.
1: 애들 물총이랑 뭐 애들 레시가드 입혀갖고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0: 아니 왜 이렇게 필요한가요 여기서?
1: 오늘 그 워터 페스티벌이니까 네, 애들 좀 놀 수 있게끔. 네.
2: 경기장 안에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0: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물줄기를 쏘아 올릴 장비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1: 압력으로 인해서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력이 되게 중요하고 물은 한 대당 한 15리터에서 16리터 이 대수가 한 21대 정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0: 경기 중에 안타나 홈런이 터지거나 득점을 하면 시원한 물줄기가 사방으로 발사됩니다.
2: 한꺼번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릴레이로 나간다든가 왕복한다든가 뭐 그런 게 섞여 있어서 처음 스타트할 때 많이 좋아하시고 득점 날 때 쏘면 뭘 쏴도 좋아하십니다.
0: 더위 속에서도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의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3: 물 맞으시고 관중들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4: 일단은 저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가끔 단상 시합 끝나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같이 물 맞고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그냥 워터파크에 온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0: 경기 2시간 전, 관중의 발길이 늘고 저마다 챙겨온 장비에서 오늘을 즐기려는 마음의 자세가 느껴집니다.
5: 와, 안승일, 너 많이 준비해가셨네요.
6: 네, 저희 원래 워터 페스티벌 즐기러 매번 오거든요.
5: 아, 그러세요?
6: 네.
5: 지금 뭐 가져오신 거예요?
6: 물총은 여기 있고 양동이는 여기, 또 여기. 뭐가 많다, 막. 작은 물총도 있고, 그리고 방수 팩도 있고. 오늘 바가지. 아우, 짐이 많아서. 바가지.
5: 바가지는 왜 가져오셨어요?
6: 아, 여기 물에 물을 담아서 끼얹을 때 쓰려고요. 아,
5: 이게 딴 데 뭐 바다나 뭐 이렇게 안 가시고.
6: 바다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고 재밌어요.
5: 아, 그래요?
0: 야구장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인산 인해를 이루는 이곳. 관중의 발길을 사로잡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열띤 응원에 힘을 보태줄 고소한 튀김부터 꼬치에 분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5: 그게 뭔데요?
7: 드림새우요.
5: 드림새우?
7: 네.
5: 야, 이거 드시면은 경기하는 거 보실 때 좀 어떠실 것 같아요?
7: 실점에도 약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
0: 응원도 식후 겸.
8: 네, 경기 전에 이제 이거 먹고 연령 좀 채워가지고 응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5: 아, 그래? 네.
9: 야, 어느 구장마다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보는 것도 즐겁고 응원하는 재미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즐겁고. 네.
0: 든든하게 에너지부터 충전합니다. 야구 경기도 보고 박항스도 즐기는 이름하여 약항스. 약항스 문화를 이끄는 또 한 가지는 야구장에서 즐기는 캠핑이랍니다. 기본적인 캠핑 장비는 물론 탁 트인 경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0: 맛있겠다.
1: 경기를 직관하면서 즐기는 결리에 행복도 배가 됩니다.
0: 경리나 버섯 뜨거워. 콕콕 불어서 먹어야 돼. 식혀서 먹어.
1: 덕분에 아기들의 야구장 나들이도 수월해졌습니다.
2: 차원이 달라요. 고기가 훨씬 맛있고요.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3: 그래요?
2: 네.
3: 왜요?
2: 일단 좋아하는 야구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4: 오픈하고 바로 와서 고기 먹으면서 즐기는 거라 정말 캠핑 온 느낌도 나고요. 또 경기 선수들 경기 볼 생각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3: 그래요?
1: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열띤 응원전에 막이 오르고 승리를 기원하는 양팀의 우렁찬 응원. 야구장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각종 장비들이 총출동합니다. 저마다 물을 퍼나르며 응원전 준비 완료.
5: 물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6: 아, 애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갖고 왔습니다.
7: 네, 지금 애들하고 물놀이 하려고 여러 물놀이총도 갖고 왔어요.
1: 일로 홈팀 응원석 일대가 물놀이 가능 구역. 순식간에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미 흠뻑 젖은 관중. 3회 말 홈팀의 첫 득점.

물 세례가 뒤섞이며 득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 응원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단숨에 3점이나 더 달아나는 홈팀. 축포처럼 터져나오는 물줄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를 보냅니다.

0: 지칠 줄 모르는 응원전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관중석의 안전을 살피는 사이 경기는 어느덧 마지막 9회로 접어듭니다.
1: 저희가 이길 겁니다.
2: 그래요? 지금 약간 승리 기운이시다요?
1: 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이겨봤습니다.
2: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좀 이기는 것 같은데요?
1: 제 덕입니다.
0: 한편 홈팀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아쉬움이 가득한 원정팀 관중석.
2: 팬팀전에서 응원하시는 기분 어떠신가요? 광경이나.
3: 아, 되게 희극인데 멀리서 보니까. 네, 스코어가 비극이에요. 스코어가 되게 비극이에요.
2: 음악도 비극적인 음악이 좀 깔렸네요.
3: 이게 저 약 올리려고 트는 이제 그런 거여서. 그죠? 많이 약올로 저 있나?
2: 아, 그래요?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요?
3: 어떻게요? 저희가 믿어야지. 네. 저희가 선수들을 믿어야지. 뭐 네. 아예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2: 아, 그죠.
0: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양팀 모두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목청을 높여봅니다. 오늘 승리의 여신은 홈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식지 않는 야구장의 열기.

0: 관중을 위한 미니 콘서트가 달미를 장식했습니다.
1: 머리에 얼음을 뿌린 것 같아요, 그냥.
2: 야구선수가 꿈이에요, 저는.
3: 아, 그래요?
2: 지금은 제가 물을 맞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는 제가 물 맞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4: 너무 시원했고 여름에 따로 물놀이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최고의 여름밤이었어요.
0: 무더위를 잊어버리게 만든 얼음처럼 시원한 야캉스였습니다.
5: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짧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면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다. 코디너.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2: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4: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1: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5: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6: 그냥 말 그대로 지금 골라당 다 타고 없어.
7: 참 눈물 나기도 헐. 한껏도 못 가자고 쟤던 걸 보고 싶겠네.
5: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6: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5: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7: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5: 한편 이 집은요.
8: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5: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8: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5: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9: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5: 공기도 좋아 보이네.
9: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10: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9: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5: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9: 고추당부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야,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5: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11: 저 계십니까?
12: 네.
11: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12: 네. 소장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11: 아유, 반갑습니다. 네.
13: 반갑습니다.
11: 네. 아유, 안녕하세요.
9: 네.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네.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네. 뭐 이거였거든요.
8: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9: 얼스백이라 그러나?
8: 네, 맞아요.
9: 맞아요. 얼스백. 네.
8: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13: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14: 안녕하세요.
15: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14: 남편 권기운입니다.
15: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5: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13: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9: 몇 대요?
13: 17대. 그다음에
9: 흙만요?
13: 네, 흙만.
9: 와, 좋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13: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9: 몇 개요?
13: 8,000개 이상.
9: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8: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13: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5: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15: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13: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5: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15: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5: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13: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0: 위에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1: 그래요?
0: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1: 너무
0: 거죠.
1: 너무 고생하니까.
0: 예, 맞습니다.
2: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0: 그냥 했어요.
1: 네. 그래요.
2: 순간순간.
0: 책한권 보고 지은 집.
1: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2: 아, 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아, 예,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1: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3: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0: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1: 40cm?
0: 예. 어떤 게 50cm까지 가기도 하죠.
1: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런 거죠?
0: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1: 더 펴지고.
2: 거기다가 또
0: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2: 거의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1: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펴고.
2: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1: 네.
3: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1: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2: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0: 네. 특히 이렇게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3: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0: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 아, 26도? 네.
3: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2: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3: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0: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2: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3: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2: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3: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0: 벽창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0에서 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3: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2: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4: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3: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4: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0: 그게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4: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3: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4: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1: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4: 자연 치유된 것 같아.
0: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3: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1: 정말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0: 네,
1: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그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4: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2: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 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0: 다 금인 거, 전부 다 금.
1: 다 떨어지기 때문에.
3: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4: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0: 네, 조각칼로.
4: 밤새도록.
0: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4: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0: 힘든
4: 그때가.
0: 힘든 작업이었죠.
3: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 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발베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2: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3: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3: 아.
1: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 쫙 있거든요.
2: 그렇겠죠.
1: 근데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2: 그럼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1: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2: 못하네요.
1: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5: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5: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일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거뒀답니다.
2: 그러니까 온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온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질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집.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6: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1: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2: 네, 맞아요. 네.
1: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네. 어느 방부터 볼까요?
2: 왼쪽이 예, 큰 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1: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2: 네,
1: 볼까요?
2: 들어가시죠. 예.
1: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예. 방 사이 칸막이밖에 없네요.
2: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6: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6: 안 한 거죠.
2: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6: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1: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2: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2: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1: 네.
2: 네.
1: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6: 그렇죠.
1: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2: 아, 세로로 길게?
1: 네,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2: 예.
1: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2: 네. 네
1: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2: 아, 그래도 좋겠네요.
1: 예.
2: 네.
3: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5: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3: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1: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0: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옹기비 있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2: 소영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1: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3: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웃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1: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4: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5: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4: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5: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4: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5: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0: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6: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0: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7: 무엇이 궁금한가요?
8: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7: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9: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8: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0: 아, 권투탕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1: 아하, 요즘 모듈러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0: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10: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11: 어서 오세요.
10: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0: 속도감.
10: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2: 안녕하세요.
13: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0: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1: 배우자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3: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4: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3: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5: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0: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지 튀어가지고.
5: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담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1: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저 덩어리만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 나오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보이.
5: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3: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4: 여기가 사실, 아니시군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4: 타지에
3: 예,
4: 있어서. 예, 한번 본격 탐구해볼까요?
3: 아, 그럴까요?
4: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4: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5: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4: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5: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4: 아, 예. 이 정도만이 예. 충분하죠. 예.
5: 아,
4: 혼자
5: 그래요?
4: 사시기에.
5: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4: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5: 제가 5남매예요.
4: 5남매? 예.
5: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2: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4: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으니까 창문인데 양 예. 양쪽으로 열리고 와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건데
5: 예.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4: 아 컨테이너 예. 계실 때요?
5: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4: 네. 예.
2: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5: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맞바람이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4: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5: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4: 그렇네.
5: 예, 예.
2: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4: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5: 예, 한번 나가보시죠.
4: 네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5: 네.
4: 와.
5: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마당을 넓게 하고 담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0: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1: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찌 뭐 이야기할 이유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가를에다 보고.
0: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1: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2: 서울에서요?
1: 서울에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2: 주말마다.
3: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부러지게 차지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0: 부창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4: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0: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4: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2: 맞아요 어머니?
1: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며느리 좋은 며느리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면서 좋은 며느리 오나요?
4: 오늘 칭찬 가장 고하십니다.
0: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0: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죠?
3: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달았고요.
5: 하고.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5: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예.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아.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예.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예. 네, 그거를 AI가 예, 제안을 해준 거고요. 예, 예. 똑똑하네.
3: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5: 아, 문?
3: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텃밭에 가야 되니까.
5: 왔다 갔다 하시기 예. 편하게.
3: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5: 예. 나가기도 편하시고. 예, 예.
3: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0: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

0: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1: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2: 아, 예산이요? 시공비?
1: 예, 예, 시공비가.
2: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2: 70평? 어.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1: 아니에요.
2: 예? 네?
1: 아닙니다.
2: 더 비쌌어요?
1: 620만 원 들었습니다.
2: 620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1: 예.
2: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예. 그래요? 자재값 예.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1: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2: 아.
1: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냈어요.
2: 하루 만에?
1: 하루 만에.
0: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1: 그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0: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1: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0: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1: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이거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긍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아,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보자.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이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무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3: 그래서 아니 잘 못 앉히는데.
1: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저 익사한 거예요, 익사.
4: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3: 얼른 잘 사라고 주지. 잘 크라고.
4: 물 주는 거 재밌어요?
3: 물 주고 풀 뽑고 만들 농밭을 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0: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재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2: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1: 아,
2: 맞죠? 네, 네. 네.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1: 네. 네. 이게 지금 150T에
2: 네, 150.
1: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2: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예, 예. 혹은

0: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제품,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1: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0: 난연 정도 되죠.
1: 예. 예. 예.
0: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1: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0: 철저해야죠.
1: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했습니다.
2: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0: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아. 프로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네. 거예요?
1: 예, 네. 예. 네.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정전기요?
1: 네네. 네.
0: 오,
1: 그분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0: 정전기 때문에? 예.
1: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0: 예.
1: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0: 두 개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1: 예.
2: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1: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3: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4: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1: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2: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0: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1: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0: 안 될 수도 있다.
1: 예.
0: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애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1: 예.
0: 김우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2: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0: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가자.
6: 반갑다.
5: 왔어.
6: 그래, 놀라.
5: 야, 장명이 왔구나.
7: 유연이 왔어.
6: 아이고, 기술이 온다.
5: 예, 진짜.
6: 아이고, 이뻐. 할머니.
5: 나서. 공기를 오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8: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2: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조언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8: 네,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5: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9: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고.
8: 손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9: 꽃들 잘 땡기네. 꽃들 불 잘 땡기네.
2: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1: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2: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2세?
1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0: DB라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1: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2: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13: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14: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부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14: 그렇죠.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봐.
11: 예? 이야, 공식이에요?
14: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1: 이걸 푼다고요?
14: 네.
11: 너무 무서워요.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14: 제가 초원입니다.
1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15: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풍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포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0: 생명자,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사냥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The jury is proud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1: 네, 우리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 Parasite of Bong Joon-ho.
3: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산영화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모두가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는 See you, 부산. 예.

이건 별별 사진을 다 모아놨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젊었네. 지금은 바싹 늙었지만.

0: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김동호입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는 화려한 백수, 화백, 그래도 그 백수가 뭐 바빠서 죽는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럼 저희 31년 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때가 95년 8월 18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자동응답기에 부산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서 꼭 만나뵙고 싶다. 그래서 10시에 그 프라자 호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 국제영화제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선장 격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0: 그 만남을 프라자 회동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출범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1: 김동호 위원장님, 근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가 없으니까 일단 김동호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겠다.
2: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0: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1995년 8월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쯤 돼서 12월쯤에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당신 미쳤느냐.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파산하고 뭐 망신당하고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오기가 나가지고 아, 뭐 이거는 내가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진 거죠.

아무도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운영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 네, 그게 어디시죠?

0: 하는 데마다 하나하나 뭐 주무관 거치고 삼관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 거치고 국장 거치고 시장 만나고 하자면 이거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1: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충돌,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0: 그래서 이제 문정수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 관사로 찾아가겠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고.
1: 처음에 1위는 우리가 시장만 했다 이래 소박하게 인사 한번 드려가지고 하면 될 거다는 얘기를 딱 벽에 부닥쳤어요. 돈 예산 거리가 안 됩니다. 차츰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제를 이랬듯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0: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는 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억 갖고 22억 행사를 1회 때 치를 수가 있었죠.
2: 김동우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 또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를 하죠. 좀 도와달라. 1억, 1억, 3억, 이렇게 해서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0: 사실 저희는 1회 때 그렇게 성공을 할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
1: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With a cash gift of $10,000
3: and a screen on the field. 영화가 이게 스크린이 딱 쓰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본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4: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스크린도 없지 하는데

0: 6층 높이의 스크린은 스위스에서 임대해온 스크린인데, 와, 뭐 저런 스크린이 다 있느냐고 다들 아주 놀랬죠.
1: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것이 영화제,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영화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집배 영화에 지배당하고 할 때거든요. 양국 영화를 안 볼 때거든요.

0: 영화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한국 영화를 싸구려를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고
1: 방화라고 좀 이제 말하자면 좀 한국 영화 별로야 이제 그런 태도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 훨씬 좋지
2: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맨날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한국에도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서울에 좀 이런 영화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과연 영화제가 잘 될까?
1: 왜냐하면 항구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향락도시고 거기서 무슨 영화제 이런 필름 페스티벌을 할까 축제를 준비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죠. 뭐 누구는 한 3만 명 오지 않겠냐? 많이 오면 5만이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2: 아니, 보려고 왔어요. 오늘 지금 막 서울에서 왔어요.
3: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일석이조, 삼조 되잖아요. 예.
4: 지금 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2: 야, 저 이때
5: 17월은 맺은 데고요. 지금?
1: 대박을 터뜨린 거죠.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대한 그 뭔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시네필이 불허잖아요. 정말 영화 애호가, 영화 애호가죠. 9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기로 결의한 해가 그렇고 96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걸 꿈꿨던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 벌써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끝내질 그런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8: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제 그 1회 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는 영화제 가면 그 영화제에 내가 가서 뭐 인사해야 되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저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고 뭐 우리 영화제를 화제로 삼고 이제 이런 식이 됐으니까
9: 위상이
8: 많이 위상이 뭐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10: 김동훈 위원장님 인물 다큐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스타가 됐어요 그냥.
11: 스타가 됐으면 그 꼴로 이렇게
10: 못 보시지
11: 공연이
10: 또 위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올라갔어요.
12: 멀리까지도 오셨습니다.
10: 이런 데서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선 잡아야지. 얼굴 좋으세요.
11: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걸로 지켜야 돼.
13: 저기다 얘기해야지.
12: 그 마사지 하신 것 같아요.

0: 하다가 이제 경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감독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반응이 그 뭐하러 갔느냐.
1: 이 영화제가 중요한 행사라는 거를 참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뭐 저 영화제 대표다운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 가도 반듯하시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뭐 좋았지.
2: 그것은 배변이고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불제자로서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책이 이렇게 쓰여있던가요?
0: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거든요.
2: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1: 김동호 위원장님은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
0: 1937년 8월 6일 생이고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25 직전에 중학교에 들어갔고 61년 9월 졸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뭔가 약간 취직을 하는 게 급했다고요.
3: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0: 근데 5.16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가 신설되면서 공보부 요원 모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사보호로 시작을 지금의 말단지금부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참았으면 사실은 그 10월 달에 공채하는 은행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 참고 기다려서 은행에 갔으면 돈좀 벌었겠죠. 봉급도 많이 탔을 거고.

제가 61년에 그 문화공보부에 실무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한 건씩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0: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신라문화재 같은 거는 이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1: 제4회 신라문화재가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여 년의 신라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먼 옛날 신라의 황금시대를 방불하게 하였습니다.
0: 또 대종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들이죠.
1: 공보부에서 주최한 우수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상옥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0: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매일 밤샜어요.
2: 일이 재밌으셨어요?
0: 재밌죠. 그래서 뭘 하나 일해서 성취시키고 하면 그 보람도 있고 좋지 않아요.
3: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4: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3: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때는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예요. 검열 업무가 안기부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공보부로 넘어왔을 때예요. 문화공보부로. 74년일 거예요. 10월 한 24일쯤 됐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건장한 사람들 한 4명이 점심 먹고 오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산으로 불려간 거죠. 불려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고. 니의 잘못을 니가 써라는 백지 한장 내놨지만 난 잘못한 거 없다. 서울 농대생 가두 시위 이게 동아일보 사회면에 일단 이행 기사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간 거. 이게 왜 보도가 안 되기로 한 건데 보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넥타이 풀린 상태로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많이 불려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비슷하게 된 거죠. 언론을 진흥하면서도 또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악역을 또 겸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터지기도 하고. 촉탁주사보, 그러니까 지금의 말단지검부터 시작한 거죠. 실장급, 기획관리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차관으로 들어갔던 거죠.

0: 정부에서 각각 받은 훈장인데, 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받게 돼요. 훈장을 받는다 하면, 좋아하는 거 보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28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공직을 이어오신 비결은 뭘까요?
0: 저는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뭐, 무당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계없이 내 일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0: 그러게.
1: 이 자리에 많은 국내외 영화 가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셨던 제레미 아이언스.
0: 제레미 아이언스.
2: 2회 때는 대선을 앞둔 해였어요.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 영화제 방문했거든요. 한 4, 5천 명 군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대 옆으로 태워가지고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왔으면 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여기 이건 문화행사니까 좀 참으셔야죠.
3: 김대중 후보가 다녀갔던 얘기를 듣고는 이해창 후보가 또 내 부산 내려갔어요. 그 부산극장 앞에 배우가 만남 시간에 그 젊은이들 한 좀 2, 30명 몰려 있는데 그 중심 그 무대에 가까이 가다가 올라갈 듯 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가로막아. 총기 못 올라가십니다. 막아버려.
2: 부산영화제는 정치인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나 누가 가도 무대에는 못 올라간다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 놨죠.
4: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는 몇 개 제한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5: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관심이 높고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제 부산영화제 맞고 막상 부딪히는 게 영화 검열이에요.
6: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가 영화 검열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없앤 것.

0: 김동호 위원장이 그 전에 이제 공연윤리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 기관에 많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1: 공연윤리위원장한테 좀 부탁도 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면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부산에 호텔을 하나 정하고 그건 마주보고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 다 또 통과가 되니까.
2: 아이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1: 심의한 결과를 꼭 그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영화는 틀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뭐, 법적 제재를 받고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도 좋다.
3: 재판소는 오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다녀오세요. 반갑습니다.
1: 이정재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말이 되게 느려지네. 원래는 10만원인데. 내가 몰라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19년 전. 이렇게 보고.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3: 96년도 홍콩 영화제 갔을 때 영화제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살피면서 부산하게 뛰어다니시던 김동호 위원장님을 홍콩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정열적으로 준비를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제는 너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제가 돼서 참 기쁘고
4: 아시아 대표 영화제 그리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탑5 정도에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5: 아시아에서는 홍콩 영화제가 제일 주목받는 영화제였고 김동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그 영화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산 영화제가 이제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가 됐고

0: 예, 네, 지금 막 아주 굉장히 네. 뭐 EBS 촬영한다고 그래서 EBS 팀하고 같이 왔어요.
1: 아, 잘 됐네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거세요?
0: 옛날부터 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2: 아 존경까지 하시네. 처음에 만난 건요. 그 지능공사 사장으로 오셨을 때
0: 네, 그때 네,
2: 그때 만났죠. 네. 내가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0: 영진공 사장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셨거든. 감독이 없대 대표로.

0: 관료에 대한 푸념적 시선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분이 오셔서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잘 하실 수 있을까?
1: 뭐하러 영진공으로 오느냐? 당장 사표 내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 영화계가 이처럼 험한데구나. 내 스스로 영화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2: 오케이.
3: 자, 쇼.
4: 대체요?
5: 대체요,
6: 하세요. 여기서 갖고 올게요.
7: 여기 어떤 거죠?
0: 남한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에서

0: 세트가 좀 작은 세트가 두 개 있었어요.
1: 무너져라 쓰면 다를 줄 알아야지.
0: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정말로 종합 촬영소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찍을 수 있는 세트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인들이 뭘 원하고 있지를 잘 캐치를 하셨어요.
2: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40여만 평 부지 위에 9만 평 규모의 영화 종합 촬영소가 기공됐습니다. 영화진흥공사가 오는 93년 초 1차 완공을
3: 목표로 영화인들 각계각층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가장 많은 건의가 종합촬영소 지어달라는 거예요.
4: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 땅을 사야 되겠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김 위원장이 그 사람을 매일 찾아가면서 철하고 팔아주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얼마나 한 달이나 쫓아다녔을 거예요. 정말로. 결국은 이 땅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도장을 내준 거야.
3: 그때 당시엔 좀 캄캄했고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해서

0: 해서 액션.
1: 이수영 병장.
2: 칼레스키야! 이 진짜 죽여 만다고 새끼! 이쪽에 미친다! 이 미세한 깡놈아! 조선 노동당 맞아!
3: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병사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닭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고 이런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0: 그게 저희들한테는 뭐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은행나무 침대 때도 그때 굉장히 촬영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쉬리 때도 당연히 했고, 태극기 때도 했었고, 예. 우리 김동희 위원장님은 180도 바뀌었죠. 또 영화인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분은 영화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화인이 되신 분이네.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도 특별함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영화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1: 영진공 4년 동안에 사실 전력투구를 한 셈이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4년 끝난 다음에 반대하던 영화인들이 또 계속 유임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죠.
2: 정말 영화인이 되셨네요.
1: 이태리의 우디네라는 영화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땐 1년에 24번 나갔다 왔고, 작년에 8번.
3: 오늘 베니스 가시죠?
1: 네. 프랑스로 거쳐서 베니스까지요. 지금 바로 그래 가는 거죠.
4: 지금까지 사용하신 여권이 몇개 정도 되세요?
1: 뭐 20개도 넘을 거래요? 영화제 예산으로 갈 때는 저는 항상 이코노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로 갈 돈이면 해외 게스트 두 사람을 더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5: 영화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이낸싱 마켓, 프로젝트를 낸 감독하고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마켓을 만들으라고.
1: 마켓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PPP를 3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 피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고 수백 명의 해외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준비 중인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부산 영화제의 성공적인 그 측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7: 심사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8: Ladies and gentlemen.
9: 울리히 그레고, 에리카 그레고. 이분은 독일 베를린 영화제 포럼 위원장이십니다. 심사위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7: 클레르 드니.
1: 영화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영화제 목표거든요. 96년에 칸에 가면서 한국 영화는 언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칸에 경쟁에 올라간다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10: 야, 이제 들어간다. 알려야 될 건데.
1: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갔죠.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면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뭐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0: 주노 감독의 기대 등이 작품상을 포함한 오스카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라며
1: 부산영화제가 아카데미로 가는 일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가 영화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부산영화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여섯 개 영화제를 언급해서 정해주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되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세계적인 영화제구나 하는

0: 예. 뭐 소주 한병 갖고 부족하겠지만.
1: 그럼요, 그럼요.
0: 모스크바 영화제 같이 가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수연 배우하고 친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해제.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뒤돌아갈 때쯤 됐으니까. 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간 잘 계십시오. 언젠가 한번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중훈 배우가 느닷없이 위원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닌 어떤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졌던 놈은 틀림없고 그 세상을 떠나면 푹 쉬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잘 부탁합니다.
0: 제가 잘도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고.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은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8: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9: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2: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3: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3: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2: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4: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5: 이렇게 그냥 틀어지려고 그러죠.

0: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은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8: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계를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결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계를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이 방송됩니다.
1: 오, 어렵다. 입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2: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3: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4: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4: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본. 예?
1: 야, 공식이에요?
4: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4: 저게 소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5: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면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이아이디에프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이아이디에프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문화예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절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 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 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 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 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락키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락키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락키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 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70년대 말 한국 화학 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 성장률은 1980년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에 추진하던 제3석유화학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3저 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1품목 1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 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오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 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화학 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 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세미켄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둘 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각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 화학산업은 범용 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 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 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2: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3: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4: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4: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3: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5: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딱 빨리 해봐요.
6: 이렇게 그냥 앞으로 미끄러지려고 그러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 현아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네.
0: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1605년이면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그때 근대 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 소설의 처음을 알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창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0: 맞아요.
1: 못하는데 막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흉신
0: 맞아요.
1: 두들겨 맞고
0: 맞아요.
1: 이러는 이미지죠.
0: 그러니까 약간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가 지배적으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 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 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산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0: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소설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 있잖아요. 네.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네.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 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가 돈키호테에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떼고 키호테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하지? 돈키호테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네.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2: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라고 있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의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 라고 된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이 어딨어.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산초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산초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2: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대표 주자인 돈키호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하고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2: 네.
0: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2: 그러니까요.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에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배워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솔직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동키호테는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작, 난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에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현찰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 괴물이다.
0: 저 거인이 팔 돌리는 라면서 이제 너희놈 하고서 범비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봤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 있었어요. 명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신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신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대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0: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되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1: 네.
0: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몇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1: 네.
0: 마녀처럼 나를 너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1: 네.
0: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1: 네.
0: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1: 네.
0: 광인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서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에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1: 네.
0: 같고, 그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1: 네.
0: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시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1: 네.
0: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네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1: 네.
0: 사상, 개혁하자는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
1: 네. 있을 만한 것
0: 그게
1: 같은데. 네.
0: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1: 네.
0: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심장을 꺼내 볶아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0: 역사책을 봤더니
1: 네.
0: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다빠질 수 있어요.
1: 네.
0: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1: 네.
0: 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의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쉰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 체제에 합류한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애미셔서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다 최초가 붙었는데 두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미친 듯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1: 조금
0: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근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쫓고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바람이 막 올라오는 폭풍의 언덕 끝머리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채 있었어요.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 연덕이에요. 이 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슈 가문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에 캐서린 언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강량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슈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슈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잘 아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네.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1: 히스클리프를
0: 선택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쉬지 못할 거야.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컵이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 연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1: 재민수 씨.
0: 이렇게 하면 걸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관문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집착 관공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스네이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 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그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1: 네,
0: 그렇게 장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캐서린 이런

0: 그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 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고가 안
1: 안
0: 나오고
1: 나오죠.
0: 잘 가. 이렇게 뭐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뭐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 다 재밌는 것
0: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낭만적이죠.
1: 근데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진짜요?
1: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인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가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그래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쓸수 있을까요?를 물어본대요. 잘쓸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쓸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것 같아요. 알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수 있든 없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에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육구가 이상한 게? 아, 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 요망. 대피 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저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정말 실감나게
0: 아하.
1: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오늘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0: Yeah,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예. 봄. 유 did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1: 잠깐만요. 빠요, 머리 아파.
0: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1: 네.
0: 아픈 것 같은데요.
1: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0: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네.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있을 거
0: 눈에.
1: 아니에요,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le.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그래서
0: 와.
1: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le.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 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going
1: 네네.
0: to pop your style라고 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0: 네.
1: 팝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 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1: 아.
0: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입영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프로포즈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1: 네.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0: throw a party
1: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1: throw 네.
0: throw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1: throw
0: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0: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우리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1: 할
0: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분이 가져다 드릴게요.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1: 아,
0: 하잖아요. 그렇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So again,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1: 오,
0: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막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음흠.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0: 뭐뭐
1: 짜서
0: 하고 터뜨린다고요?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G역 짜는 거.
1: Squeeze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에.
0: Squeeze.
1: Squeeze.
0: Squeeze. Is
1: E-E-Z-E.
0: that right?
1: 예.
0: 오케이.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빠졌다.
0: 쥐어 짜다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쵸?
1: 그쵸.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0: 맞아요.
1: 뭔가 안도감도 줄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이
0: 이런 단어가
1: 나오죠.
0: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1: 와우.
0: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squeeze.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 아,
0: 퀸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1: 따로따로.
0: queen,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하는 것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한번 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1: 네네.
0: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1: Question,
0: Yes, question 훨씬
1: question.
0: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1: 오,
0: 오케이?
1: 예.
0: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0: Are
1: you
0: you saying?
1: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you hate me.
1: You
0: 더
1: hate me?
0: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방, no, no, no, I'm not saying that.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이거 한번

0: 해볼게요.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오케이.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이거 한번
1: 와. 와.
0: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0: She.
1: she is prettier than me?
0: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근데
1: 예.
0: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지 말라는 거예요.
1: 평서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참고로
1: 오.
0: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그쵸.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나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할 거가
1: 끝날
0: 나와야겠어요?
1: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0: 그걸?
1: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가
0: 오케이.
1: 봐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1: be
0: 게 뭐죠?
1: over.
0: Over. 오,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 Okay,
1: 아.
0: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원
1: 아,
0: 표현입니다.
1: 네네.
0: So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좀 별로거든요.
1: 그쵸, 그쵸.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응?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이거는
1: 아.
0: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1: 그쵸.
0: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0: 좋아요.
1: it.
0: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0: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Right?
1: 그러네요.
0: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쓸수 있는 표현 중에
1: 오케이.
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0: It
1: will.
0: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플랩이 나요. 그러니까 ㄹ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1: 아.

0: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It'll
1: 예.
0: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떡해.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1: 아!
0: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0: 그럴 수도 아직 시작 안
1: 예,
0: 했어요. 이럴 수도
1: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0: 이렇게.
1: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오케이.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오케이.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얘는
1: Yes.
0: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쵸?
0: 동사,
1: 네.
0: right?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it's sick, 아픈 거. 그거는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나의 목이 아프다. 현재형으로 어떻게요?
1: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 네.
0: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아, 예, 힌트를 큰일 틀어 주셔서
0: 막수사.
1: 감사합니다.
0: 도구라
1: 예,
0: 그랬군요.
1: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예.
0: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1: 예.
0: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1: 네.
0: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쵸.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씩도 아프단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에.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I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1: 아,
0: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오케이.
1: 아.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1: 아,
0: 차이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Alright?
1: 네네.
0: So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2: 그쵸.
0: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2: 예.
0: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2: 오케이. 네, 나는 배우다.
0: 들어가세요.
2: 나는 여배우다.
0: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2: Are you saying?
0: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2: You hate me?
0: 합쳐서 어떻게 해요?
2: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2: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0: Okay. 오, 이런 말 네.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퍼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Are you saying?
0: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2: you are going to squeeze it
0: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2: and pop it
0: yes 엄청 길긴 한데
2: 네.
0: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2: Mm-hmm.
0: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2: 네.
0: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2: That hurts.
0: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2: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2: My fingers hurt.
0: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2: Mm-hmm.
0: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2: 맞아요.
0: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네.
0: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2: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0: So many, so many.
2: 네, 네.
0: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it hurts.
5: I didn't touch you yet.
2: Ah, hurts.
5: So calm down.
0: Great job, you guys.
2: 항상 감동입니다.
0: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0: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2: 네.
0: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2: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2: 오,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0: 확실해요.
2: 예. 네.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2: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한일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기고

생겨요. 근데 노령염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 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의 국단이란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 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우씩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 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 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하자!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쇼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지네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그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고.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네.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에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요.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 아,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이 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 의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었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 의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 의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0: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낯설게 말을 걸어오는 도시 안동. 그래서 익숙함은 때로 설렘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1: 극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0: 바람바람바람의 가수 김범용 씨와 함께합니다.
2: 이러면 이게 동물인지 일단 식물인지를 모르겠는데.
0: 도시라면 어떨까요? 토종도시로 안동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그 안동이 품고 길러온 대표 토종들을 만나러 갑니다.
2: 정말 국수를 먹고 싶었거든, 안동 국수.
0: 늘 봐왔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매력.
2: 드디어 오늘 수업 부재했고요. 맛있어요. 어두운 창밖
0: 바라보면 익숙했기에 더 신선한 토종도시 안동입니다. 안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이 사림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면 향교는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했던 학교. 그러니까 안동은 이래저래 조선의 국가통치 철학 성리학의 본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김범용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안향교라고 하는데요. 이 예안향교에는 아주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합니다. 토종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 함께 들어서 보실까요?
0: 조선 초기부터 배움의 뜻을 품은 선비들이 오가고 성현을 기리는 마음이 이어져온 예안향교. 내부로 발을 딛는 순간 좌우 대칭의 건축물이 주는 조화로움이 선비들의 오랜 배움터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성전은 두 차례에 걸친 수리 이력 때문에 조선의 시기별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최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 아니,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신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또 이런 것도 마음이 안정되네요. 좀.
0: 향교 살림을 맡고 계신 분.
3: 예, 반갑습니다.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예, 태계 선생님이 저 어리기 있던 예안향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예.
2: 태계 선생님이
3: 예.
2: 여기서.
3: 예.
2: 뭐,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면?
3: 예, 여기서? 여기서 학문도 논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2: 보통 전통이 있는 데가 아니네요.
3: 예, 600년 역사입니다.
2: 또 토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3: 예.
2: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3: 예안향교만 있는 게 안동무궁화라고 있습니다.
2: 안동무궁화.
3: 예. 여기에 지금 안동무궁화입니다.
2: 이겁니까?
3: 예.
0: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재배되며 적응해온 토종꽃. 안동무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2: 아니, 개화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3: 예. 근데 무궁화

0: 는 한꺼번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한 송이 내지 두 송이 피고 4일 정도 피어 있다가 또 지고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무궁화가 작기 때문에 애기 무궁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안한교에서 이게 언제부터 심겨져 있었냐 하면은 1900년 초에 그 당시에 예안한교의 유림들이 일제 강점기 때 저항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무궁화를 식재했는 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예안한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안동 지방에 안동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1: 야, 근데 안동 분들은 좀 조금 애국심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들. 뭐 독립운동가도 많으셨고, 그죠? 예.
2: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역 유림들이 심었다는 한 그루의 무궁화는 이후 100여 년을 살다가 생을 다했는데 죽기 전 재래종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안동 무궁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후계목이 자라나 안동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신이 좀 끈질기잖아요. 그 끈질김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도전입니다.
2: 안동 시내로 이어진 여정. 또 다른 토종을 만나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3: 아, 네.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4: 정말요?
3: 오늘 김에 이거 안들고
4: 안녕하세요.
3: 줄서 있으니까 같이 줄을 서야 되겠는데?
4: 아, 네. 아니.
2: 90년대 오빠 부대의 원조다운 모습이네요.
4: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문장 가져가야 돼.
2: 끼니 때만 되면 줄을 선다는 안동의 맛집. 다들 뭘 드시는가 했더니만.
4: 식사랑 뭐를 드세요?
3: 네, 저는 지금 국수지 아니지.
2: 안동에서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 불러야 제맛이죠. 안동 하면 찜딸기나 간고등어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진짜 숨은 강자는 이겁니다. 보들보들한 게 식감부터 달라 보이죠. 칼국수가 집집마다 해먹던 서민의 음식이라면 안동국시는 정갈한 고명을 더해 손님상에 올리던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3: 아이고.
5: 예, 반갑습니다.
3: 사장님이시나요?
5: 예.
3: 아, 난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시잖아.
5: 저는 그건 안 돼. 마당지기. 사모님
3: 사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마당지기시고. 아니, 근데 여기 반찬이, 보통 국수집 가면 이렇게 반찬 나오는 게
5: 제일 안동을 양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손님들을 대접하는 식당이에요.
3: 어떤 일이 좀 이렇게 좀 정성이고 이러세요?
5: 네.
3: 이게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5: 네.
3: 잘 먹겠습니다.
2: 입맛에 잘 맞으셨나 봐요.
3: 면이 일반 국수면이랑 칼국수면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2: 연우 국수와 다른 안동국시의 특징 잠시 후 밝혀집니다.
3: 김치 좀 주세요. 이렇게 쌈싸서 먹는 거예요?
4: 네. 넣으셔가지고.
3: 이걸 넣어서.
2: 국시에 곁들여 나온 건 조밥. 밥이 있으니 반찬도 따라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국수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한상 가득 푸짐히 차려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4: 음식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3: 제 입맛은 맞는데.
4: 맞아요.
3: 왜 이렇게 부드러워?
4: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3: 콩 들어가잖아요.
4: 콩가리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잘 되는 게 맛있어.
3: 하루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와요.
3: 그렇진 않아요? 네. 면이 궁금하네. 이거 면을 또 누가 또 이렇게.
4: 근데 이제 저들은 이제 국수를 숱하다 보니까 옛날 홍두깨 있잖아요.
3: 홍두깨로. 이 많은 걸 숱하러 가려면 힘들 텐데요.
4: 우리 집에 저희 가시면 할머니들이 두 분이 밀고 있어요. 오늘 가셔보시죠.
3: 아유, 네. 아, 볼 수 있어요?
4: 네.
2: 손국수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식사를 마치는데요. 식당 근처 작업실로 향합니다.

0: 안동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비롯한 잡곡 재배가 흔했다죠. 밀 반죽에 콩가루를 섞는 안동 특유의 제조법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뒤로 밀고 당기는 홍두 깨질, 두툼한 반죽이 얇은 국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더해져야 할까요? 손끝의 감각을 따라서 반죽이 종잇장처럼 펴집니다.
1: 한번 해봐서 어떤 거 아니에요?
0: 선뜻 홍두깨를 넘겨주십니다.
2: 이걸 좀 굴려야 되잖아, 계속. 굴려야 얇아질 거 아니야, 더.
3: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2: 어우, 펼치는 거지, 이게.
3: 잘하시네.
0: 생각과 달리 움직인 손길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 시지겠네, 시지.
2: 아, 근데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 한 30년 됐습니다.
0: 30년 세월이 곧 실력이자 내공이죠. 자로 잰 듯 정확히 썰리는 국수 반죽.
2: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손이 참 고우셔.
4: 목하다, 이거. 어?
2: 이거 이제 일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일 많이 해서. 영광의 분장이네. 아, 이거 통증은 없죠?
4: 아, 괜찮아.
2: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 보니까 너무 내가 좋네.
0: 국수의 달인들에게 저절로 허리가 숙여집니다.
4: 예, 이런 옷에.
2: 예, 아니, 국수 먹으러 또 와야지. 예.
0: 발걸음은 다시 안동의 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곁에 두고 걷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경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동방의 주자라 불렸던 조선의 큰 선비 퇴계 이황과 인연이 깊습니다.
5: 저는 이분의 학문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의 얼굴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시죠.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500년 전에도 여기가 수많은 분들이 다 왕래했던 그런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걸었을 때 그 심정을 퇴계 이황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기분으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0: 길을 걷다 보면 직계 후손이 종가에 맥을 잇고 있는 집도 볼 수 있고요. 서울 아닌 안동에서 퇴계로를 만납니다. 예던길 부근에는 퇴계의 후손들이 여전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5: 여기가 포도밭이구나. 아우,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사장님이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6: 바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와인 양조용으로만 이제 쓰는 청수라는 포도밭이어서.
0: 청포도를 보고 있노라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노래하던 시인이 생각나네요.
6: 아직 단단한 단계여서.
5: 좀 아직 들리는 단계.
0: 수확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맛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6: 시죠.
5: 근데 건강한 맛이 나네요.
6: 이것이 익어가면 서서히 신맛이 좀...
5: 신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할 것 같은데.
0: 청포도 맛을 본 담례가 이어졌습니다.
5: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펴주는 청포도 사랑.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청포도를 보니까 저절로 가사가 나오나 봐요.
6: 퇴계 할배가 이제 저희 15대
5: 직계예요.
6: 할배죠. 그리고 이 육사 퇴계 할배의 14대
7: 손이고 아. 제가 15대 손이고 그게 우리 아들
5: 집안이 뭐
7: 우리 아들 뻘 때
5: 짱짱합니다.
7: 그래서 아. 여기서 태어난 게 참 복이죠. 자부심도 네. 많고 또 반면에 또 부담감도 많죠.
0: 도산서원 근처에서 평생 수박 농사지었던 퇴계와 이육사의 후손 이동수 씨는 10년 전부터 청포도 농사로 갈아타고 내친 김에 양조장까지 만들어 와인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8: 시원하죠?
5: 아, 이렇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7: 아, 지금은 조금 이게 스윗한 와인을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5: 낮게, 아, 온도를 맞춰야 됩니까?
7: 낮게 관리라는 거죠. 한번 조금 맛 좀 보실래요?
5: 숙성 중이죠.
0: 청포도 와인은 금세 유명해졌다는데요. 이육사의 대표 시 제목을 와인 이름에 붙인 것도 한몫했다는군요.
7: 한번 드셔보세요. 네.
5: 이거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 아, 그러세요?
5: 와인이랑 네. 주스랑 그 중간 단계가.
7: 그렇죠.
5: 예. 네. 오, 굉장하네. 예. 네. 네.
7: 이육사 시인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청포도로 와인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0: 어제 아픈 역사에 큰 빚을 지고 삽니다. 여행의 마침표는 안동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월영교에서 맺어봅니다. 시간과 이야기가 쌓이면 이 새로운 풍경도 언젠가는 전통이 되겠지요. 토종을 따라 나섰던 길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9: 토종 도시 안동.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이태계 선생님, 그 이육사 시인 그런 분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가깝게 아주 숨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다른 또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마음에 크리는 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안동 너무 좋습니다. 안동 화이팅!
0: 오래됐다고 모두 낡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여행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10: 토종이라는 거는 여기 땅에서 기후에서 완전히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이라 약 한 번도 안 죽고 농사 지었어요.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연 순환 아니에요?
11: 생감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1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3: 어, 그럼요. 당연하죠.
1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3: 당연히 지급되죠.
1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3: 어머머, 8회?
1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

0: 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프.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우와, 이게 진짜 금이네요.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다 나오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갑니다. 하루에 3,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고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곳.
1: 부끄럽네.
0: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삶의 지혜와 낭만이 있는 곳. 페르가나의 삶을 만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건조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비옥한 땅 페르가나 밸리로 갑니다. 수도 타시켄트를 벗어나면 창밖 풍경이 금방 달라집니다. 빽빽한 건물들 대신 산과 구릉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대. 언덕들이 살짝 비켜준 길을 따라 페르가나 밸리의 깊은 품으로 들어갑니다.
1: 오, 이 앞에 보니까 굉장히 상점들이 많은데요. 아, 음식점인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인 파티르를 판매하는 곳이네요.
0: 타시켄트에서 페르가나 밸리의 도시 남한간을 잇는 도로에는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휴게소라기보다는 빵가게입니다. 전통 화덕까지 줄줄이 설치해 놓고 제대로 빵을 굽고 있는데요.
1: 그라스베이스.
2: 파타 비레레몬?
1: 아,

0: какая разница вот такое?
1: Будем спичане патер, ягли. Бупьезли патер, будем сачх патер. Мы будем все дультали. Будем все домашние сариали. Йонгок магазли каймали ларамзамба.
2: 남한간에서 즐겨 먹는 납작하고 기름진 빵 파티르입니다. 빵사랑 지극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파티르는 별미로 통합니다. 페르가나벨리 대표 농산물이 면화인데 수확을 마치고 남은 목화 가지가 이렇게 쓰이네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먹는 빵이지만 파티르 하면 남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대표 음식입니다.
0: 하루에 3천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2: 파티르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빵 논 중에서도 고급 메뉴에 속합니다.
1: 파티르 요글이 불러야 진짜 카타라 레게 파티미도 긴찰게 미사 볼로라 논디게 진짜 컸긴나인게 오늘 다음 오션데 이제 피쳐니다 오션데 이제 컬러라
2: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 신선한 재료와 요리사의 손맛이죠. 남한간은 예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미식 도시 중 한 곳으로 숙련된 요리사들이 많았습니다.
0: 아, 여기 반죽하는 곳인데요. 파티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장 같이 생긴 저거를 찍어서 모양을 내고요. 근데 저 모양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안에 모양도 다 다릅니다.
2: 빵에 찍는 문양은 곧 가게의 상징이자 브랜드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0: 아, 이렇게 생겼네요.
2: 보통 논에는 밀가루와 소금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파티르는 반죽에 유기농 버터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일반 논에 비해 풍미가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파티르는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논 먹을 때는 칼로 썰지 않고 손으로 뜯어 먹는 게 기본입니다.
3: 역시 엄청 반갑하네요.
2: 페르가나벨리에서 나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밀, 목축 문화에서 얻는 가축의 지방, 그리고 요리 장인들의 기술이 더해진 빵, 파티르. 남한간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페르가나는 벨리라고 부르지만 깊은 산골짜기가 아닙니다. 텐산과 알라이 산맥 등 거대한 산맥 사이에 자리한 드넓은 분지형 계곡인데요. 도시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명물도 많습니다. 우와. 남한간은 파티르 빵뿐 아니라 쏨싸로도 이름난 도시입니다.
0: 아살람 알레이쿰. 오첸 프리아트나. 아, 뭐 타코이 나피사니. 또 타코이 딱.
4: 오르토 오스오다 야고노 보가 탄들. 아, 카틀리기 부이체 함 사그마 부이체 카틀 소플라나. 쏨싸 함 투르 부이체 함 코크 소플라나.
2: 와, 이렇게 큰 탄디르 처음 봅니다.
4: 쓰가 보르, 쓰가 보르, 보르, 보르. 중기 알랑게스 같다 보니까 비어다.
0: 아, 여기가 쌈싸 만드는 곳이네요.
4: 뭐든 오바이지.
2: 쏨싸는 쌀 요리 오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기본은 군만두와 비슷하게 밀가루 피에 고기소를 넣어 굽는 건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쏨싸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지만 이곳 쏨싸는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0: 굉장히 다른 쌈싸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시차 쇼젤라이제.
5: 사티소.
0: 아, 시도에 때 문을 들어 있는 까꼬에 잠이었어.
5: 몽고수 가서 물에 틀고 어느 틀 몽을 틀어.
2: 솜사 종류만 20가지 정도 된다는데 크기도 모양도 속재료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게의 원조 메뉴는 코사 솜사입니다.
0: 아, 요 그릇에 코사 쌈짜구나.
2: 코사는 우즈벡어로 그릇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속재료를 그릇에 담아 만듭니다. 그리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릇 입구를 밀봉하는 게 핵심이죠. 보통 솜사는 간편하고 든든하게 허기를 때우는 간식 개념입니다. 간단한 재료로 빠르게 만들던 일종의 패스트푸드가 미식도시 남한간에서는 대변신을 합니다. 남한간식 솜사 하나에는 페르가나벨리의 풍요로움과 전통의 탄디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0: 아, 못 닦고 마다다. 아, 예, 물이래요. 예.
2: 볼 때마다 신기한 풍경입니다.
4: 오르카스 약수하시겠죠. 쓰라.
2: 물을 살짝 묻히면 요철이 있는 벽에도 반죽이 밀착되면서 잘 붙는다고 하는데요. 수백 도로 달궈진 탄디르 벽에 착 달라붙는 반죽은 순식간에 익으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0: 왜 자는 거냐? 네 아빠스.
3: 네 아빠스.
0: 어, 말라지.
4: 마르소아트. 가랑문을 따뜻하고.
2: 일반 솜사는 보통 15분 안 박히면 완성되지만 남한간식 솜사는 크기가 큰 만큼 훨씬 오래 걸립니다. 거의 1시간 만에 문이 열린 탄디르. 솜사 떼내는 모습을 보니 벽에 얼마나 잘 붙어 있었는지 알겠네요. 남한간식 솜사, 한 화덕에서 나왔지만 모양도 맛도 제각각입니다.
0: 와,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식욕이 막 땡기네요. 보통의 쌈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물론 쌈따가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쌈따가 많네요. 아, 이게 바로 호사 쌈따네요. 아, 우와, 보기도 처음 봤지만 처음 먹어봅니다. 어우, 지금 바로 갓 나와가지고 엄청 뜨겁네요.
2: 비주얼은 국밥 같은데 어떤 맛일까요?
0: 아, 조금 짜긴 한데요. 네. 얘를 이렇게 같이 뜯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바삭하고요. 이 남한간 쌈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양파를 많이 넣고 이 육즙이 많은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보시면 이게 막 혀입니다. 혀. 이거 무서워요.
2: 솜싸가 큼직해서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0: 한번 쪼개 볼게요. 이 안에 보세요. 이 고기하고 육즙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것도 사실 처음 봐요.
2: 다진 고기로 속을 채운 솜싸에서는 이런 맛과 식감 느끼기 어렵죠. 남한간의 명물 솜싸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남자들 머리 위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0: 많은 분들이 소프를 쓰고 다니시네요.
2: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마다 이 모자, 도피가 참 궁금했는데요. 여기 남한간이 유명한 도피 생산지라고 합니다.
0: 아살라마 알라이쿰. 아살라이 알라이쿰.
3: 아살라마 아살라마 알라이쿰 케릴라.
0: 예 이즈카레.
3: 안녕하세요.
0: 안녕. 한국말 하시네요. 오,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3: 그즘 가르치려고 그냥.
0: 오, 따님이.
3: 그즘 다 그냥이야.
0: 따님이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어를 조금 아신다고 하네요.
2: 남한간의 전통 도피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와, 이거네요.
2: 도피의 초록색은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고요. 맨 위의 문양은 모자의 주인을 보호하는 앵마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3: bir haftada 3-4 dupa yoki 4-ta tayyor bo'ladi. Chunki bu qo'l mehnati, sekin chiroyli qilib tikiladi. Chin yurakdan mehr berib tikiladi.
2: 진심과 정성을 담은 장인의 바느질은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3: 마슈 오일에게 kelin bo'lib tushganman. Do'pichilar oilasiga. Bu oiladagilar chusta nomlari chiqqan do'pichilar. Burxonjon otaga kelin bo'lib tushganman.
2: Mamuraun 씨는 시부모님을 이어 6대째 도피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0: 잘 어울리나요?
3: sizga yarashdi, lekin sal kichkina. Sizga mana bu tushadi, mana. Mana razmi? O'zbekistonlikka o'xshadingiz. Yarashdi.
2: Mamuraun 씨가 만드는 도피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피도 많지만 수제품의 우아한 멋은 흉내낼 수 없죠.
0: 와, 감사합니다.
3: 아니 텝치단 keyin biz tepchilar jarayonidan keyin chiroyli qilib srechni qo'yib jahak tikamiz. Mana bunda bitta odam choladi, men tikaman
6: bu yerda.
3: Tikadi shu jahak. Hammasi qolmaydi, chiroyli bo'lib qolsin bo'ladi.
2: 이건 실을 걸어두는 도구라는데요.
0: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2: 도피 제작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0: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도톰하거든요.
2: 도피의 둘레를 감싸는 검은 띠 부분, 모자의 형태를 잡고 닳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실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바느질해야 한답니다.
0: 얘가 실이 저쪽에서 한번 이렇게 꼬아주면 꼬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느질을 하시니까 그 바느질 한 거를 안쪽으로 돌려서 이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2: 모자의 어느 한 구석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흐만. 도피 선물 또 너무 감사합니다.
2: 약속 끝날게 김. 무슨 에슬라비 유린 베즈베키스탄의 채와
3: 나나. 나는 길이. 아니요, 히카스시오.
0: 아, 아빠 고마워요. 바이바이.
4: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아,
5: 페르가나벨리의 여러 도시들은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르길라네의 명물을 찾아갑니다. 마르길라는 실크로드 시대부터 비단의 도시로 이름난 곳. 천년 넘게 비단을 짜온 도시죠.
6: 우와.
5: 평범한 상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실크 공방입니다.
7: 이게요, 이 전통 문양인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우리
1: 우리
0: это атлас, да?
1: это у нас да атлас это чуть другое это у нас шелк с хлопком атрас называется это основа шелк а уток хлопок атлас
0: Да.
1: у нас здесь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там находятся ткани там атлас у нас есть например вот атлас Это у нас самый лучший шелк, называется Хон Атлас.
0: 오,
1: Да.
0: 엄청 화려한데요.
1: атлас всегда будет односторонний.
2: 아틀라스는 한쪽 면의 문양과 광택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비가 또렷하고 화려함이 극대화되죠.
0: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이게 워낙 좋다는 게 알려져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 회사들도 많이 사간다고 해요. 네.
2: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비단.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비단도 시작은 작은 누에꽃이 하나였습니다.
0: 아살라이쿰.
2: 누에는 번데기가 되기 전 침샘에서 나온 액체로 몸을 감쌉니다.
1: Ну,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коконы. Вот гусеницы едят листья тутовник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том он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кокон. А потом они обычно становятся бабочкой.
2: 고치를 이루고 있는 하얀 물질이 비단실의 원료.
0: 오, 살아있는 게 나왔어요.
2: 긴 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방이 나오기 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비단실을 뽑고 있습니다.
3: 칼은 여기 육가리기는 만화 부위에다 고른 바람 만화 시즈기한 홀았다. 쉽게 그러면 아야. 인기치게 홀랏 묶어서 만약 분대기를 만약 구십 보여마. 아예 유골라시 칼라시 고양 보세 만약 부여디 이빠야. 만운데 얘는 어스기는 없고야마 만약.
2: 뜨거운 물에 불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 나옵니다.
0: 오, 안 끊어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 얇은 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2: 머리카락보다 가는 고치의 실이 모이면 이렇게 튼튼한 비단실이 되는데요. 직물을 짤 수 있는 비단실, 단 한 올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고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풀고 또 한쪽에서는 감고 쳇바퀴 같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얻은 실은 또 다른 장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배틀마다 아래쪽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실크는 아주 가늘고 미끄러운 섬유라 날실의 장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문양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비어있던 공간에는 문양이 피어나고 한 폭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비단실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선대와 후대가 시실과 날실처럼 의지하며 가업을 잇고 있는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건 이제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닌데요. 이 가족은 좀 특별합니다.
0: 아슬람 알레이쿰.
4: 알레이쿰 아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알레이쿰 사람 알레이쿰.
0: 이분이 유누살리 아타 가지예프인데 원래는 유누살리 가지예프예요. 근데 왜 아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보통 아타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인데요. 이렇게 어르신 같이 존경받는 분한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4: 자, 오글라름.
0: 저희를 환영해 주시네요.
4: 세미야.
0: 아, 모두 세미. 가족분이래요.
4: 아, 이제.
0: 프레스비체 빠지셨다.
4: 아니, 전, 무라탈레, 악바랄레, 다우란, 라임전, 늘더, 너더라. 아, 아,
0: 뭐, 시도 닦고 해요.
4: 카르나이.
0: 어?
4: 카르나이.
0: 카르나이라고 합니다. 뭐, 카르나이.
4: 토일라다, 스와드브다, 바이란다, 나우로즈다, 전라도건 잘낼 수는 아니고 나우로즈 바이람이다.
0: 아, 저는 안 부르세요. 오진 들어오더라. 저는 안 되는데요. 아, 어디 있다 싶었다고 했는데 깎아서 봐야겠어.
5: 수르나이, 수르나이,
0: 수르나이.
5: 오, 낫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좋아.
2: 이 집은 가족 공연단 가지예프 가문의 보금자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작은 공원에 온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동네 쉼터 같은 곳입니다. 유누살리 어르신이 직접 꾸민 이 집은 가지예프 가족의 살림집이자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유누살리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줄타기의 전설로 불리는 유명 인사입니다.
4: 우스타스 Ташкенбаев, оно пастегимене яшлигим, пастегим.
0: О, 되게 젊었을 때 되게 미남이셨어요.
2: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줄타기, 도르보질리. 20대 청춘을 화려한 공연장에서 불태운 유누살리 씨는 1985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공연단을 창단했습니다.
0: 이 줄타기를 배운 지 얼마나 됐지?
6: 몇이?
5: 몰라, 동물이
0: 아, 지금 몇 살이지?
6: 온베시.
0: 10살부터 이거를 시작한 거네. 아, 되게 어릴 때부터 이거 시작을 했네요. 우리 이 친구는 몇 년 됐어요?
6: 몇 살 됐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다고 힘 몰라도요. 영어로 하는 게 딱 됐어요.
7: 가세, 밤 가세.
8: 가세, 밤 가세.
2: 8명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유누살리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가지예프 가문의 어린 샛별들. 할아버지 재능을 제대로 물려받은 것 같죠?

0: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저 이 정도 공연을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1: 이 가족 공연단의 이름은 안디잔의 하늘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들의 꿈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페르가나의 오랜 전통은 사람들의 손끝 발끝으로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도 전해집니다.
0: 아살라무 살라이콤. 못했다. 옵다시 옵가슈트다. 아, 네네. 아, 네네네. 맞대요. 옵가슈트인데요. 오프카는 우즈베거로 패를 뜻하고요. 바로 슈트가 우유를 뜻한대요. 라마.
1: 페르가나 밸리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향토 음식인데요. 조리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2: 고여드시죠. 슈트 고여드시죠.

0: Bayaki o'tgan ishda suv bo'ladi-yu, ash suvni pramon chiqarib yuboradi-da, sut o'zi qoladi.
1: Monjo, pe에 넣을 우유를 만드는데요. 우유의 점도와 향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2: 아, 그다음에 양파를 넣네요.
0: 수분 olamiz, xamir, piyoz, tuzni birlashtirib olamiz. Keyin oxirida o'tkagan ichiga sut qo'yayotgandan keyin yoq qo'yamiz, muz solib aralashtirib qo'yamiz.
1: 우유에 밀가루의 전분과 단백질, 양파의 단맛이 잘 녹아나야 한다는데요.
0: 저거 비어슬라디 형 하머디 형 실화 찍고 올때 이제 계란만 쏘죠. 숯게 땀을 찍고 올
1: 이쯤에서 등장하는 메인 재료, 바로 양의 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금 만든 우유를 폐 속에 부어주는데요.
2: 오, 부풀었나?
1: 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단순히 폐에 우유를 넣는 게 아니라 폐 안에 남아있던 물과 공기를 밀어내고 우유가 폐 조직 안으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2: 뭔가 아 흐르고 있어요.
0: 무겁게 하시는 거기 한 수도 뭐 치카로라.
1: 폐 속 작은 공간까지 우유가 스며들면 축 늘어져 있던 분홍빛 폐가 하얗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후추와 식용유를 넣어 향과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0: 저봐, 무슬라는 유업 이치게 브라카우 탈카타. 볼까는 이치게 무슬라 브라카우 탈카타.
2: 이 뚜껑, 이거, 아, 당근이에요? 당근 같은데요?
0: 삼스.
2: 어 근데 이거를
1: 마치 코르크 마개처럼 당근 조각으로 기도 입구를 꼭 막아주는데요. 삶는 동안 우유가 빠져나오거나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2: 이야 맛있게 이거라.
1: 근데 이렇게 독특한 요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0: 안차단 베라 컬리션 불만 레킨 안차 몬다단 베라 컬라데 쭉슈 메흐몰라 오케 소랍 켈라데 스토브 슈슈 오케 쿠베라마 슈기 쳔데 마스카샤 타마 보
1: 2시간 정도 푹 익힌 오프카수트. 왠지 낯선 듯 익숙한 모양인데요.
2: 보니까 여기는 두부같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1: 순댓국에 든 돼지 허파는 먹어봤지만 우유를 넣은 양 폐라니.
2: 아이고 말랑말랑말랑 탱글탱글하네요.
1: 그 맛이 상상도 안 갔는데요.
2: 식감은 뭐 엄청 부드러워요. 아 씹을수록 씹을수록 보세요. 씹을수록
1: 담백하면서도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양의 모든 부위를 요리합니다.
3: 얘네 하스쿠시도 교수님.
2: 아, 지금 하신 만드는 장소로 안내를 하신다고 해서
1: 하십은 양으로 만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소시지입니다.
3: 고기 요리에 고기도는 눌마요가, 우즈무스 어디 토스, 리몬. 즈라무르치 고슈라 어디요? 스테어 고슈파는 슈키 구이시트 어서라고
1: 우즈베키스탄에서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3: 블라면 우즈베이 읍게스 코르나 케스피에스 마다가 슈 코디체에게 몰디체에게 구이시 슈 스티머 클리시게 홀딩이라 그릇 썰으시게 타르크다 슈 법게겐데 인데 비즈데
1: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의 어느 것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부위마다 가장 맛있는 조리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페르가나의 식탁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2: 지금 불을 중요한
3: 어떤 타샵이 오까무스? 얼마 우리 스리는
1: 깊이 1.5m의 지하 탕비르는 이 집 음식 맛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3: 아소시 사바베 뭐 탄들 크지시게렉 쇼티언이 초고 주시게렉 뭐 나선 Sorry, that's...

0: shu go'sht pishadi. Bunga asosiy tandir katta, kilo og'ir, shu cho'g' tushib tandirni qizdirish kerak.
1: 장작이 화덕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고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건 막 잡은 신선한 양고기. 양갈비와 앞다리 등을 통째로 손질합니다.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한 뭐 여기만의 비법이 혹시 있나요?
0: 예, 세크레트요. 세라프로요.
1: 결국 이분의 손맛과 이 비결은 탄두른 것 같아요. 탄두. 고기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탄디르 안에 장작도 거의 다 타고 뜨거운 순만 남는데요. 이때 화덕 안에 물을 뿌려줍니다.
0: 탄두르 서워시키다.
1: 수증기로 불길과 재를 조금 가라앉히면 탄디르 안에는 달궈진 벽과 수채의 열기만 남습니다. 고기를 넣고 무거운 뚜껑을 덮은 다음 가장자리의 틈을 진흙으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화덕벽에 저장된 복사열과 바닥에 숯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내부를 도는 뜨거운 공기가 고기를 사방에서 천천히 익혀내는 방식입니다. 탄디르에 고기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
2: 완전 바삭하게 기름기가 쫙 빠져서 나왔어요.
1: 탄디르 카보브, 대규모 목초지에서 생활하던 유목 전통에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탄디르 카보브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이 식당에서 고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 또 향이 강한 장작을 쓰지 않고 양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2: 양맛 어셨어. 뜨거운데요.
1: 이 더위에 뜨거운 화덕 곁을 지킨 보람이 있습니다. 순대와 똑 닮은 양고기 소시지 하십도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2: 너무 바삭하고요. 진짜 이거는 겉바속 쪽이네요. 오찐 부끄러스노. 야, 니까 그다 니 부탁고에 부끄러스노니.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야, 체스노가 바로 야. 진짜 맛있어요.
1: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하 탄디르에서 익힌 안디잔식 양고기 요리들. 기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2: 이게 확실히 탄디르에서 구워내갖고 껍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황금빛 색깔로 노릇노릇하게 기름이 쫙 빠져 있어요. 이 하십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별미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입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겉은 완전 바삭하고 속은 완전 부드러워.
1: 좋은 고기와 오랜 기다림이 만든 더할 나위 없는 맛.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 배도 부르겠다. 좀 걸어볼까요? 안디잔 시내 외곽에 자리한 오기샤몰 파크에 왔습니다.
2: 저희 케이블카장인데요. 이 케이블카가 여기 길이가 한 1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올라가면 이 산 정상에서 안디잔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도 역시 케이블카가는 인기 만점이네요.
1: 마침 휴일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케이블카

0: 여기 케이블카 밑으로 지나가는데 저 아래서 물을 판매하고 계세요. 와다 와다 아진 아진 아진 스콜커스타인.
1: 케이블카 위에서 하는 공중거래입니다.
0: 오 스파츠버. 아 두 개에 2,500솜. 어 그래도 시원해요.
1: 그런데 제가 실수로 돈을 더 냈나 보더라고요. 제값보다 비싸게 산 물이라 그런지 물맛은 더 좋았습니다.
0: 어우 시원하네요.
1: 보기샤몰은 우즈벡어로 바람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바람도 전망도 시원한 언덕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0: 오 이곳에서 안디난 시내가 다 보이네요.
1: 우즈베키스탄 전통 평상 탑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0: 34년 전에 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1: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는데 여기서 이분들 웃음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분들은 1992년 졸업 동기생들로 지금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정말 반가워해 주셨어요.
0: 이게 드이냐라는 건데요. 맛은 멜론하고 참외 맛 같은.
1: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0: 동창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 되게 보기 좋습니다.
1: 그때 한 분이 자랑스럽게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0: 이게 동창분들이 옛날 사진이네요.
1: 다들 참 풋풋합니다.
0: 진짜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 흑백 사진이긴 한데 너무 다 미인들이세요. 아 그제 왜? 역시 가장 아름다우시네요. 여기 가운데 계신 이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마 스니 그 사마. 아, we just we buy today.
2: 네.
0: 네?
2: 아직 미셨.
0: 아, 아직 미셨.
2: 네.
1: 한 달에 한 번 보기샤몰 파크에서 모이는 날이면 여길 먼저 들른답니다. 공원 정상에 있는 조리실인데요. 요리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약간의 조리비만 받고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우시는 집에서 많은 양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재료만 가져와서 요리사에게 맡기는 거죠.
3: 왔다.
0: 일단 가르쳐줄까요?
3: 네. 일단 둠바.
0: 아, 둠바. 제가 감자같이 생겨서 감자냐고 물어봤더니 양의 엉덩이라고 하네요. 엉덩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부드러워요.
3: 고맙습니다.
1: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음식 오시는 오늘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즐거운 날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죠. 푸짐하게 담은 오시 접시를 들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탑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이 오시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0: 아하, 아 고기하고 밥하고, 아하, 이렇게 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서

0: 손으로 먹자 해요.
1: 5쯤
0: 놓겠어요. 원래 사마르칸트 블럭을 젤로 쳐주는데 사실 사마르칸트 블럭보다 훨씬 맛있어요. 낯선 여행자에게 기꺼이 음식과 웃음을 내어준 이분들 덕분에 뭘 먹든 다 맛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아치축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뿔럽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뿔럽이 좀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먹으면 그 기름기를 조금 없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이런 모임이 10년, 20년, 30년 매년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전히 30여 년 전에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처음 만난 여행자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2: 라마, 라마. 스파시바 건버리샤. 스파시바 건버리샤.
0: 따뜻한 환대로 가득했던 바람의 정원에서 페르가나 벨리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새로운 영웅의 탄생.
1: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0: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데인저스를 지키겠어요.
3: 하이로!
4: 당장 해치워!
0: 함께 싸울 거야!

0: 하여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1: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2: 응?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0: 자유가 위험해!
3: 어떡해!
4: 잘한다! 어서 부숴버려!

0: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0: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1: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0: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1: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0: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1: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0: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2: 좋았어! 바로 그거야!
3: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잘했네요.
2: 그게 무슨 뜻이지?
3: 아,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대가 안 된다고요.
4: 타요! 타요!
5: 어? 저게 뭐지?
0: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2: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0: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안 돼! 어디에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3: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6: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시네.
2: 이것들이 인감을 못해!
0: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1: 넌 꿈인 줄 알았는데.
0: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1: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0: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1: 한번 해볼게! 단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요! 어둠을 밝힐 빛나는 용기를! 자! 꼬마 버스 타요!
7: 타요!
1: 설마 다섯 번째 잼이 있었다니!
8: 물, 불, 바람, 흙,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다섯 가지 힘이 모두 모여서 진짜 전설의 레인저스가 되었어!
9: 타요!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제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알아요. 빌리!
9: 타요! 위험해!
5: 대체 어쩌려고?
1: 언제나 듬직했던 빌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0: 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늘 무거웠을 빌리의 마음을
1: 전 느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젠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2: 빌리, 우린 네가 필요해.
3: 제발 다시 돌아와줘.
4: 얘들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 빌리!
2: 돌아와, 돌아!
5: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4: 뭐야? 너희 왜 그래?
6: 착한 빌리! 총공격을 준비해라!

0: 이제 최대 철이야! 으쌰! 으아!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구이가 되겠어요!
1: 시끄러워!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 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2: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3: 이런...
4: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5: 어떡하지?
6: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7: 물론이지!
1: 이제 다 끝이다!

0: 모두의
1: 힘을 모아 하나로 내가 제일 최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1: 이럴 수가! 당장 우리 친구에서 사라져! 가! 레이저는 6개 죽어보자!
2: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3: 타요,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4: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3: 아까 말 잊었어?
7: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2: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8: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2: 뭐?
8: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어서.
2: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대신세요.
1: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주마. 베레보스님.
9: 결국 실패한 거냐.
1: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9: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주차장 1분.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 아주 아주 큰 거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루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0: 그건 내 불도저부터 끄고 삐입.
1: 불도저?
0: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1: 근데 뭐 만들 건데?
0: 이거 짜자잔!
1: 우와!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0: 응, 바로 그거야.
1: 어디에 지을 건데?
0: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1: 왜? 들어가면 안 돼?
0: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1: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우선 이

0: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1: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2: 응! 자, 소개합니다. 바로 쾅쾅이 공! 그게 나야?
0: 예!
2: 데이지공! 간다! 가방!
0: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로드로 올라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깨끗하게 잘했어.
1: 고마워.
0: 우와, 창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2: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1: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2: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그게 나라고.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1: 자, 올라간다!
0: 그렇지! 조금만 더!
2: 점점 무거워져!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1: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해보자!
1: 찾았어! 뚜룩뚜룩! 딱 좋아! 이제 높이 딱 맞아?
0: 거의! 근데 아직은 좀 작아. 아주아주 아주 조금만 더 높이면 딱이야. 남은 재료 더 있으면 좀 줄래?
2: 근데 이제 남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걸?
1: 진짜 없어. 벽돌 하나도 말이야.
0: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공사장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우리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혹시 보이니?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딜런, 왜 오지?
1: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 해도 돼?
0: 설계도를 좀 볼게.

0: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1: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돼?
0: 잠깐만 설계도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2: 어, 어떡해. 설계도가 거꾸로였어.
1: 와!

0: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1: 좋아.
2: 잠깐만, 봐봐.
3: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꺼졌어.
0: 우와, 진짜.

0: 대박이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딜런 여기 좀 봐봐.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커.

0: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노.

0: 야구 펜하그 EBS에서 만나요.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로로가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리미월드.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달콤한 첫 수박.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1: 시장님!
2: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빌더입니다!
1: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1: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8: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1: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1: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나.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7: 우와.
1: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2: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1: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8: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8: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괴력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8: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줘.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보와 두더지들 짓이야.
0: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1: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빌더?
7: 네.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준비됐어?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본 준비 완료!
2: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너도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2: 안 돼!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2: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3: 어?
1: 어?
3: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가속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3: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3: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3: 전부!

0: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 왔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흙,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3: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2: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4: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5: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6: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4: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6: 유령 등장이요.
4: 이 목소리. 로기?
5: 뭐야, 놀랐잖아.
6: 방금 타요 표정 봤어?
4: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5: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6: 내가 뭘?
5: 어? 어? 어?
4: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6: 가서 확인해보자.
4: 어? 로기!
5: 어, 로기 돌아와!
4: 못 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6: 이럴 때 카티뷰를 찍어야 하는 건데.
4: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 누나한테 다 혼난다고!

0: 그런 거 처음 봐.
1: 저게 대체 뭐지?
0: 가까이 가서 보자.
1: 안 돼, 로기.
0: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1: 나도 안 무섭거든. 같이 가.
2: 어? 늦은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니?
0: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1: 바로 저 앞이요.
3: 빛이라고? 무슨 빛?
1: 어? 어디 갔지?
0: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4: 와,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5: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6: 자, 빨리빨리.
1: 왜 안 오는 거야?
7: 아, 저기.
8: 얘들아!
1: 어? 어떻게 같이 와요?
9: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1: 그랬구나.
7: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1: 공사장 조명이었대.
0: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겨.
6: 맞다. 내일 중장비터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4: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1: 와!
7: 꼭 갈게요.
1: 기다려.
5: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1: 네. 난 일찍 가서 벤 앞에서 볼 거야.
7: 나도.

큰일 날 뻔했잖아.

0: 운행은 끝났어?
1: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2: 당연하지.
3: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데가 있거든.
1: 어디 가려고?
3: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1: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3: 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1: 나는...
3: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1: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2: 얘들아!
4: 어두워서 안 보여.
5: 빨리 보고 싶은데.
0: 언제 시작하지?
6: 저기 봐.
0: 어?

0: 빌리!
1: 맥스! 축하해!
2: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3: 고마워! 얘들아, 차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4: 남산에 갔어요.
3: 어? 거긴 왜?
5: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3: 뭐? 이런...
6: 당장 가봐야겠어.
1: 빌리, 사장님! 이거 봐요, 봉봉 힘 세죠? 봉봉 커서 중장비 될래요.
7: 그래.
8: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1: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빨리 돌아가자.
8: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에? 이게 무슨 소리야?
1: 아까부터 참았다니.
8: 으이그. 또야?
1: 이번엔 나 아닌데.

0: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휴.

0: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0: 난 누구니?
1: 아!
0: 어? 어? 어?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세상의 모든 사람이
2: 세상 모든 사람이
3: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4: 아빠가 행복해지면
5: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6: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7: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6: 꼭 행복해져야 할까?
8: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9: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0: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1: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아기 돼지 삼형제?
1: 아기 돼지 삼형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또 탈출까지 했다고. 아유.
2: 뭐?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3: 아, 그래서 감옥에서 입는 옷을?
1: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 숲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새로 왔는데.
4: 엄마랑 같이 살던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한 것 같더군.
5: 아, 꿀꿀. 나만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6: 맞아, 꿀꿀.
7: 숲에 좋은 돼지들이 왔네.
5: 우와, 우와, 지푸라기가 엄청 많네. 어, 난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어.
6: 지푸라기로?
5: 응, 지푸라기는 가벼우니까 집을 지을 때 힘들지도 않고 또 다 짓고 나면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할 것 같아. 얼굴.
8: 형, 엄마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으라고 했잖아.
5: 맞아. 지푸라기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약하면 좀 어때? 아이, 비만 잘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난 좀 더 찾아볼래.
8: 나도. 그럼 형 집 잘 지어.
5: 그래, 꿀꿀.
8: 꿀꿀.
5: 꿀꿀. 가자, 가자.
9: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지어야지.
2: 첫째는 지푸라기로 뚝딱 집을 지었지.
5: 아,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난 너무 천재야, 천재. 어, 이렇게 간편하게 집을 만들 줄이야. 꿀꿀꿀, 꿀꿀꿀.
2: 둘째는 근처 숲에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
10: 아유, 힘들어. 거의 다 했다.
5: 꿀꿀꿀꿀, 꿀꿀꿀꿀. 아유, 둘째야,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아유, 적당히 하고 그냥 살아.
10: 안 그래도 힘들어서 최대한 가벼운 나무로 후다닥 지었거든.
5: 그러게, 나무집이 별로 튼튼해 보이진 않네.
10: 참나, 형한테 들을 말은 아니거든. 이 정도면 되지 뭐.
5: 근데 셋째는 집 짓기 시작했나?
10: 그러게, 지금이면 다 지었을 텐데.
8: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해.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좋을까? 1번 종이, 2번 과자, 아니면 3번 벽돌?
3: 난 과자집! 과자로 집을 지으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최고지!
1: 오, 그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0: 하지만 셋째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했어.
2: 맞아! 그럼 벽돌 어때? 벽돌집이 튼튼하잖아!
1: 맞아! 셋째 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었어!
5: 꿀꿀꿀꿀, 꿀꿀꿀.
10: 뭐야?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은 거야?
8: 빨리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천천히 지어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하지.
5: 꿀꿀꿀. 아니, 그냥 대충대충 지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10: 그러니까 너도 참 답답하다.
8: 오! 이게 더 튼튼하겠다. 아, 형들, 온 김에 나 좀 도와줘. 어? 어디 갔지?
11: 그리고 얼마 후?
2: 셋째도 집을 완성했지.
8: 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5: 역시 이 숲은 사과가 참 맛있다니까, 꿀꿀.

0: 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1: 어우, 배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
0: 도망가자.
1: 문도 없는데 집 안에 숨으면 뭐하나.
0: 꿀꿀 문을 만들 걸 그랬나.
2: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지었는데
3: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0: 엄마야 도망가자.
1: 아기 돼지 거기서.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아기 돼지!
0: 둘째야! 늑대가 나타났어!
4: 오, 늑대! 와서 집으로 숨자! 아,
0: 빨리 빨리!
4: 저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문을 잠궜으니 못 들어올 거야!

0: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1: 어떡해,
2: 도망가자.
1: 잘
3: 아비네이트님.

0: 늑대가 나타났어!
1: 늑대? 근데 빨리 집으로!
0: 집으로!
1: 빨리! 이 집으로 잠금 보안장치를 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올 거야.
0: 하! 내가 뭔 일 줄 알고! 이거 왜 안 열려?
1: 내가 튼튼하게 집을 지었으니까.
2: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지었는데
0: 늑대가 나타나!

0: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야, 어디서 탄 냄새가 난다? 야, 돼지들! 니네 가스불에 냄비 올려놓은 거 아니야?
1: 그거 우리 아닌데? 네가 올린 거겠지? 불 위에 네 엉덩이?
2: 네, 엉덩이?

0: 고작 돼지 세 마리 주제. 경찰?
1: 꿀꿀. 내가 아까 이미 신고했지.
2: 와, 역시 우리 막내야.
0: 꼼짝마! 늑대는 완전히 포위됐다.
2: 그렇다면 늑대의 입바람! 경찰 눈을 피해 빠르게 변장을 했지.
3: 변장?
2: 재빨리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까지 했다고.
4: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를 했다고?
5: 이 늑대는 모자가 파란색이고.
6: 어? 여기 빨간 모자에 노란 마스크. 아, 근데 네모난 안경이네.
4: 아, 여기 좀 봐봐. 빨간 모자,
5: 동그란 안경,
6: 노란 마스크까지
3: 찾았다.
0: 늑대 당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2: 아유, 전 억울해요. 아, 정말 아기 돼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0: 오해는 무슨 오해?
2: 그러니까 숲에 새로운 돼지들이 이사를 와서 집까지 지었다기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망가자. 그렇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부해침!
0: 어? 그게 재채기였다고?
2: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집이 싹 날아간 거예요! 도망가자!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또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해침! 그래서 집이 또 싹 날아가 버렸어요.
0: 그렇구나. 그 아니지. 그걸 믿으라는 거야?
2: 아, 정말이라니까요.
0: 그럼 막내 집에는 왜 침입한 거지?
2: 침입이라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깜짝 선물을 주려고 굴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 화상까지 입고.
0: 조용 조용.
2: 아우, 아파요.
0: 앉아.
2: 앉아. 아파.
0: 아무튼 집을 두 채나 부수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으니 죄값은 받아야지.
2: 예?
0: 여기 늑대 당장 집어넣어.
2: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0: 늑대가 도망갔다. 늑대가 탈출했다.
7: 맛있어.
8: 집도 잘 잡고. 너가 안 된 거야.
2: 날 경찰에 신고하고 웃고 떠들고 있어? 야, 몰라. 이번엔 꼭 잡아먹겠다.
9: 이게 뭐야?

0: 돼지를! 돼지들을 괴롭히고 돼지의 집에 쳐들어가고 재산을 부수고 경찰서에서 탈출하고! 어! 아무튼 체포합니다!
1: 막내 네 말대로 덫을 놓아주길 잘했다! 역시 우리 셋째 참 똑똑해!
2: 꿀꿀! 뭐든지 미리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좋잖아!
1: 맞아!
3: 맞아!
4: 죽어봐라!
1: 안녕!
0: 외로워!
1: 잘 가라, 늑대!
5: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4: 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이제 탈출했으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주 혼내줄 거야.
0: 흥, 그렇게 찾아온 곳이
6: 우리의 앞이라네.
7: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딩동댕 삼총사 준비됐지? 나쁜 짓을 한 늑대를 혼내주자. 딩딩
0: 동동
6: 딩딩
4: 딩동댕 삼총사가 대체 뭐하길래
7: 탈출한 늑대를 잡았다고. 어서 경찰에 연락해.
6: 알았어.
0: 대단자.
6: 우리가 이겼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3: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메이커!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0: 수 있을까? 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 솔직히 어렵다고 봐.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3: 한 사람

0: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 낮은 소소한 작은 행복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죠.
2: 지안이는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야?
0: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아도 뭔가 1시간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3: 나는 어제 청소 시간에 내 짝꿍의 자리를 청소해 주었어.
4: 와, 짝꿍 자리까지 청소해 줬다니. 그 친구 엄청 고마워했겠다.
3: 너도 궁금해. 너도 말해줘.
4: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누군가 내가 한 대답에 웃거나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그럴 때 나도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네 하고 느끼면서 살짝 뿌듯한 행복이 오더라고.
3: 근데 너 AI인데 어떻게 행복해?
4: 그게 내 가짜 행복 같은 거지.
3: 가짜 행복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뭔데?
4: 진짜 행복은 네가 직접 느끼는 기쁨, 만족, 설렘 같은 거고. 내가 말한 가짜 행복은 아, 이 상황은 꽤 괜찮네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는 거지.
1: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슬프지 않은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5: 슬프지 않은 상태는 즐거움하고 조금 다른 기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니?
1: 슬픔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5: 아줌마는 승연이 행복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1: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5: 좀더 슬프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1: 저도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0: 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살 때도 있지만 진실된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2: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0: 선생님 목표는 뭔데요?
2: 선생님은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야.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0: 와,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2: 자전거 탈때 행복했어?
0: 네. 자전거 탈때 행복했어요.
2: 그치, 풍경도 많이 지나가고 내 힘으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5: 아줌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1: 그래요?
5: 바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람이 같이 오면 그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줌마는 파란 하늘에 바람 부는 날 좋아해. 그때가 참 행복해.
0: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2: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자전거를 탈수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0: 자전거를 탈수 없는 사람은? 그러네요. 자전거를 탈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2: 지안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탈수 없을 것 같아?
0: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탈것 같아요.
2: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별한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는 사람들도 봤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봤어.
0: 근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4: 그럼 내가 하나 던져볼게.

0: 네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중에 앞으로도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어?
1: 나는 작년에 강아지 맞으러 갔을 때야.
0: 강아지 입양하러 갔을 때라니,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2: 그럼 아줌마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승현이가 슬픔을 벗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했잖아?
1: 네.
2: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기억에서 지워야 할까? 아줌마는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1: 그래요? 예를 들면요?
2: 아줌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든. 근데 그 슬픔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살아가는 사람하고 있었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1: 그 사람에 대한 슬펐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살면서 슬픈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굳이 그 슬픔을 지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승현이 생각이 궁금해.
1: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더 집중을 할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2: 그치. 아줌마는 굳이 슬픔을 지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 슬픈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3: 근데 사람들은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0: 솔직히 굳이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 행복이 목표면 적어도 재미난 핑계가 생기니까 결국 필요하다기보단 그냥 인생의 구실 같은 거 아닐까?
3: 근데 인생의 구실이 뭐야?
0: 인생의 구실은 그저 삶을 꾸려가는 이유나 핑계 같은 거야.
3: 너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0: 아, 미안.
1: 살면서 한 번쯤은 행복이란 감정을 느껴봐야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니까.
2: 왜 행복하지 않으면 꼭 죽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
1: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죽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랬구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존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1: 네.
2: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1: 네. 그러지 않다고 내가 느껴도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못한 언젠가.
2: 아줌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줌마는 강물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럼 아줌마는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1: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2: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현이는 아줌마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1: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2: 아줌마는 행복의 정의가 되게 궁금했어. 아줌마가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0: 진정한 행복, 아마도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하는 그 찰나일걸? 결국 완벽한 건 없고, 그냥 그 불완전한 순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 싶어.
4: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1: 네.
4: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할까?
3: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4: 선생님은

0: 사실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서도 행복한 일 같아.
1: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줌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력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1: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행복을 알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2: 저도요.
1: 생각이 같은 거여서 다행이다. 그치?
2: 네.
0: 안녕.
2: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애진이 엄마 김남희라고 해.
3: 저는 5학년 성지안이라고 하고요.
0: 선생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다리는 한개 없지만 한개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1: 승현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2: 네.
1: 한번 안아봐도 될까?
2: 네.
1: 꼭 행복하게.
2: 네.
1: 파이팅.
2: 파이팅.
1: 다음에 또 만나자.
2: 네.
1: 잘
2: 안녕히
1: 가.
2: 가세요.
1: 안녕.

0: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루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엄마폰말과 떼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커져 하면 플러스
3: 블러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0: 오케이, 내가 먼저 보여줄게.
1: 우와, 멋지다. 주찬이 어떤 운동하는 거야?
0: 바로 타클 풋볼. 한국에서 미식 축구로 알려진 운동이야. 공을 들고 달려가거나 던져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상대 팀 선수를 몸으로 막아서 타구를 걸어서 멈춰야 해. 공을 끝까지 가져가면 터치다운. 승리하는 운동 경기야. 제가 지금 타클 풋볼 옷이랑 기어스랑 바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2: All right, buddy. So what grade?
0: Second.
2: You're going into third grade.
3: Yeah, okay. I got one. Right. Sweat it out, just like everybody else.
2: All right, so can you put your arms right down at your side?
3: 1-7-0.
2: Yeah, all right, there we go. Nice.
1: Yeah. 주찬이는 태클 풋볼을 왜 좋아해?
0: 내가 왜 태클 풋볼 좋아하냐면, 왜냐면 남자답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또 땀나는 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고, 달리기도 빨라야 되는데 나 달리기 빨라서. 그 다음에 비밀인데 이것들이 조금 멋있게 생겨서 그것도 조금 왜 하고 싶고. 사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박스에 여기 놓으면 내가 볼 수 있어 뭔지? 아니면 몰라? 아, 열어도 돼?
4: 응!
0: 여기 안에 뭐 있을까? 풋볼 신발이다.

0: 아, 내가 5년 동안 내 엄마한테 엄청 돌려서 내 엄마가 진짜 원해 해서 내가 진짜 너무 신나고 내 엄마가 타코 풋볼 하자 그래서 내가 엄청 신나서 내 차에서 엄청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 타코 풋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신난 모멘트였어.
1: 여기가 내가 풋볼 하는 운동장이야.

0: 학교 좀 하고 잘하고 해야 되는 건 할 때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1: 열심히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0: 웬스데이에 내가 첫 번째로 프랙티스 간 건데 그때 내 그 티처가 내가 only student 같이 조금 악됐어. 왜냐면 어떤 사람이 필요했으면 막 어떤 게임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됐으면 꼭 날 불러. 다른 사람 아예 안 불렀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와, 날 좋아하네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좋아했어.

0: 치어리더 보시고 이렇게 예쁘지? 치어리더 할 때 뭐 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1: 우리는 뭐 하냐면 풋볼팀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댄스하고 텀블링도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까?
0: 그래.
1: give me a V, dot the I, curl the C, T, L, O, I. What does that spell? A victory. A little bit louder. A victory.

0: 우리 어땠어?
1: 미식축구와 치어리딩 정말 멋있고 새로워.
0: 이번에는 누나 차례야.
2: 좋았어. 나루가 소개할 운동은 바로
1: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이라는 이름이야. 서핑을 타러 갈 거예요. 서핑을 마치고 복숭아랑 감자랑 고구마 칩도 먹을 건데 저희 오빠가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못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끼리 잘 놀고 올 거예요.
3: 제가 시험 기간이어서 같이 못 가지만 재밌게 즐기다 오세요.
1: 감자도 엄마가 직접 어젯밤에 만드셨어요. 이거는 어제 시킨 거고요. 이거는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고구마 칩이에요. 재밌게 놀고 올게요.
4: Come on, baby. Come on, baby.
0: 내가 이렇게 멋진 서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 네. 비가 와도 서핑 할 수 있어?
1: 무섭지 않아.
5: 어?
1: 무섭지 않아. 빗발이.
5: 손 해봐, 손. 손 주면 손.
1: 손.
5: 이거 손.
2: 시작.
1: 짠.
0: 아무래도 바다에 비가 오니까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 그래도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했어.
6: 뛰어라,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7: 그치? 적응하기, 첫 번째, 적응하기. 할 수 있다, 와. 나루야.
0: 내가 서핑을 좋아하냐면, 스릴도 있고 다이빙도 할 수 있잖아요. 서핑이 진짜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7: 바람 보고 파도 보고 It's the DJ Shuffle.

0: 저 수영도 잘하는.
1: 보여줘.
0: 저 수영을 안 배워가지고 코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바닷물을 먹었는데 짜요. 이거 다 요즘 지구온난

0: 금강산도 식후경.
1: 응? 그게 무슨 뜻이야?
0: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배가 불러야 더 재밌다는 속담이야.
2: 나 라면 더 먹고 싶어. 비 왜 안 와? 비 오면 낭만 있던데.
3: 엄마야, 피크 나왔어, 나루야.
0: 오늘 소감이요. 진짜 재밌었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진짜 참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고 싶어 보였어.
4: 둘 다 정말 멋진 운동선수들이야. 후후. 같이 운동해봐도 좋겠어. 5단계 좋아하는 운동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은 더 어려울걸. 후후후.
5: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6: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7: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6: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재밌다.

0: 완성된 궁극의 힘, 다이노이드 파워.
1: 정말 볼품없이 망가져버렸군, 블랙버스터.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2: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로 합치하는 바람에.
1: 이 무능한 녀석,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2: 그것만, 할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 이제 그 기회다. 잘 봐라, 이것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0: 세군 모두 고생 많았다. 이제 모든 전사와 고인이 한자리에 모였군. 볼트.
1: 네?
0: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2: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3: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4: 우리가 지구로 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이여.
0: 최강 폭력 미니트 공대.
5: 네!
0: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고생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온 우주가 카르노의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순간이 왔다. 우주를 구할 준비가 되었나?
5: 준비 됐습니다.
0: 카르노 군단을 물리칠 수 있겠나?
5: 물리칠 수 있습니다.
0: 좋다. 지금 당장 우주로 나가 카르노 군단을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라.

0: 카르노님!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좌표 설정 완료. 진로 이상 없음.
1: 좋아. 전속력으로 간다.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기 쉽지 않아.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이게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내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2: 미니 특공대!

0: 특공대!
1: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2: 볼트! 블랙버스터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1: 뭐라고?

0: 저 녀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포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렉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벌체,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피해야 해. 알겠어.